0: 한 곽의 가격 45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립시다. 저희도 이 근내 보시환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이 약에 대해서 소개될 시간조차 아주 부족하죠. 예? 특히 우리 이 방송이 20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얼마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약에 대해서 아직도 소개드리지 못한 우리 활동을 소개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대 활동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Q10. 이 Q10은 시중에 Q10이란 게 많습니다. 그런데 Q10이란 건 내가 먹어야 되는지, 나한테 필요한지, 또 어떤 Q10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보시자면은 일단 Q10이란 게 무엇인가?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입니다. 후메 Q10. 후메라는 게 후메 Q10도 있고 후메 A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심장병이거나 여러 가지 병을 해서 극도로 쇠약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말할 힘도 없을 때 우리 병원에람 입원하면은 후메 A에다가 또 이 시퍼사이소 C라든가 APT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도 나고 힘도 나는데 후메 Q10 역시 효소에 속합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우리 몸에는 산소산신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많은 생화반응이 진행되죠. 예? 제가 이 말하는 동안에도 많은 생화반응이 진행되는데 이런 생화반응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 후메가 없으면 이런 그 생화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서 많은 생화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이 후메 Q10이라는 게 없으면 생화 반응이 잘 못 진행된다. 후메 Q10이라는 거는 생화 반응이 못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히 심장에 영향이 끼칩니다. 심장이라는 게 발동기지 않습니까? 이 발동기가 정상적으로 힘있게 계속 1분에 70차 내지 80차로 돌아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Q10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논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Q10은 제가 한 11년 전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송해드렸습니다. 이 Q10만 전문적으로. 그래서 방송 이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후메 Q10은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네.
2: 예, 저도 이 근리 보시환 지금 수건 이제 쓴지 어디 여기 거의 가까워 옵니다.
1: 네.
2: 그래서 쓴 그 과정을 보게다 지금 나는 머리가 이제 지금 항상 흐리멍텅하더니 이 증세가 지금 좀 나가는 게 아주 남아합니다.
1: 네.
2: 그리고 또 항상 이 치매 증세가 겁이 나는데 머리가 나가니까 경력이란 게 뚝뚝 떨어지고 하나도 못 살아.
1: 네.
2: 그러면서 귀에서 또 좀 소리가 나고 그러면 심장도 때리고 이랬는데 지금 하나하나에 약간씩 나가진 약이 남았는데
1: 네.
2: 이래까지 약 어쨌든 이게 나는 약이라는 게 저만 이렇게 빨리 나가진 게 없단 말입니다.
1: 네.
2: 나는 이게 어쨌든 이 약을 혹시 가지고 좀 꾸준히 계속 관계를 좀 보게 할래 합니다. 나의 그 기간이
1: 있다만
2: 굉장히 고맙다. 이상하십니다.
1: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안녕.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취식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십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본래 이래서 제일 많기는 심장 근육에 제일 많습니다. 심장 근육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그다음 그 잇몸 이런 근육에 많은데 이런 성분들이 뭐 본래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할 때는 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규십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17번이 생화 반응이 진행돼야 규십이 만들어진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는 간내보시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간내보시환이?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배워 있습니다.
1: 네.
3: 심장다에서 고에서 고이 소화도 잘 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민감이 밤에 소변이 배가져서 잠을 못 자고 네. 그 소변 출입 땡기잖아. 그리고 이 민감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다 나는.
1: 네.
3: 그래서 숱한 약을 쓰고 그랬는데 잘 낫지 않아서 이 간이 보신하니 확실히 복용했는데 이 주약이 제일 좋은 게 위가 아예 아픈다.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이렇게 자수 보던 게 소변 좀 이 지금 이전에 다섯 번씩 밤에 댕긴데 지금 한 세 번밖에 안 갑니다.
1: 네, 신용 있는 사람들도 이 약 쓰고 많이 나갔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용 좋습니다. 그래 이 그런 주약에 그런 이 맹강간에 보시면 확실히 이 내게는 용 좋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게 많은데 이거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몸이 좋아진 게 대단히 잘 알깁니다.
1: 그렇습니다. 25가지나 되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귀한 네. 약재만 해도 25가지가 됩니다.
3: 아, 대단하지.
1: 네. 예.
3: 그래서 나는 이거에 지금 이 민감 이번에 이 할 때 쏠 때 많이 사자고 그랬다 또.
1: 네. 이번에 이 규십도 드립니다. 규십이라는 거는 원래 싸먹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이 규십 이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참가하십시오.
3: 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0: 네, 맞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규십이라는 게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의 그람이 아닙니다. 미리그람 정도 인체에서 그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20대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만한 성분 우리 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 올라가면서는 점점 부족하죠. 예. 근데 우리 이 규십이라는 게, 제 있어야 될 성분부터 보다 25% 아래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에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이런 규십이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 없는 대사성 질병,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게 대사성 질병입니다. 이런 대사성 질병이 늙음하게는 대부분 다 대사가 아예 됩니다. 이래서 이런 규십은 40대 후반부터는 다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 심장에 관해서 우리 의학에서는 많은 일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개라든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다 개를 많이 잡아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이 도수를 만든 과정에서도 우리 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 도수라는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십이 이런 생물 실험은 개구리 가지고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곧만 떼놓으면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초 못 가죠. 심장을 떼내놨으니까. 몇초 못 가는데 서죠. 심장이 멈춰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규십을 그 위에다가 쏟아놓으면은 주식이란 건 다

0: 액체입니다. 대부분이 그거 쏟아놓으면은 섰던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마스크 입고 수안을 쓰고 이제 난이 심장이 어째 이랬습니까. 지나고도 퉁퉁 다녀 심장이네.
0: 네.
2: 그러면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자꾸 놀라지. 가슴이 침침하다 해서 또 어떻게 해서 나올지 말 못하겠어요. 그럼 얘 위가 나빠갖고 소화제제 밥을 못 먹고 요금하게 쌀이 막대한데 밥을 못 먹어. 얘 내가 먹자 싶다니. 그러네. 기억력이라는 게 없지. 매력이 약한지 감기 자주 걸리지. 감기 걸리면 없이 떨어도 안지. 이렇게 빛나지 열이 나지 막 뜨겁고 새끼에 그러고 사병 다 쓰다가 밤새에 특히더구나 잡아가지고 밤에 잠을 잤어. 그래.
0: 네.
2: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리버스 하는 거 모두 바빠갈까 써보다 보면 써봤는데 지금 효과 나는 게 좀 알린다.
0: 알리죠.
2: 예. 그래서 내가 좀 이왕 좀 기술 단기도 올려 써보려고 저기 일할 때 좋을 때 좀 배달 받으려고 돈 올린다.
0: 네. 의대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 후메큐 10도 드리고 약도 드리고 합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후메큐 10은 40대 후반 되는 사람들, 뭐 20대는 먹으란 말을 안 해도 됩니다. 40대 후반부터 특히 우리 늙은 막에 들어서서는 꼭 복용하자 이 말입니다. 예, 신장 근육 영양제입니다. 개구리 신장 같은 거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멈췄었던 심장도 다시 Q10을 주게 되면은 벌떡벌떡 뜁니다. 우리 몸에서 이 Q10이라는 게 심장 근육에 제일 많으면서 심장 근육 영양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근뇌보시화 심장에 아주 좋고 특히 뇌 조직에도 좋지만 이거는 중약이고 근뇌보신화는 중약이고 Q10 같은 거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 어떤 중약에도 없고 또 Q10에는 또 그 우리 근뇌보신화 같은 성분이 없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제일 그 심장병 환자들 효과를 잘 봅니다.
1: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예. 저는 예, 우리 아버지가 건의보시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거의 예. 76입니다. 굉장히 건의보시 환자였고 예. 또 소변이 잤던 게 용 좋더란 말입니다. 결국 무릎 관절상 경우 아파했습니다. 자꾸 이래 예, 두드리고 예. 그랬단 말입니다. 조금만 방망이 같은 걸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무릎 관절이 아프단 말도 아예 하더란 말입니다. 예. 머리도 네. 또 어지럽다는 게 어지럽다는 얘기를 아예 하더라 말이나 이번에 무슨 열과 싸면 무슨 Q10을 둡니까?
0: 예, 이 품이 Q10들인데 다 돈 내고 싸먹지 않습니까?
3: 예, 평상시에 다 잡습니다. 예.
0: 예, 심내혈관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거 잡으면 우리 건네보신 안에다 Q10을 섞었으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무릎 배합이 제일 잘 된다 말입니다. 예,
3: 예, 예.
0: 이번에 이거 꼭 가지십시오.
3: 예, 예, 예. 그래서 Q10 된다. 알겠습니다.
1: 네.
3: 그거 열과
1: 제대로. 네. 네.
0: 열꽉 싸시면 이렇게 잠은 고생했기 때문에 Q10 9통 드립니다.
3: 예, 예, 예, 예. 예. 로인이 싸게 돼서 예. 예. 방송 듣고 예. 예. 게임 인터넷에 보내주셔. 예.
0: 예, 고맙습니다.
1: 네.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시간상 관계로 Q10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잡수는 방법은 밥을 잡수는 중간에 잡수도 되고 밥을 잡수자마자 잡수시오. 공복엔 절대 잡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공복에 잡수면 다 낭비입니다. 흡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꼭 기름기 있는 음식 먹을 때 그렇대서 기름 먹으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쌀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식욕 중간 혹은 밥 잡수자마자 잡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잡수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근뇌보신화는,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효능도 아주 많습니다. 공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첫째, 우리 이런, 치매 끼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건망증이 있고, 기억력이 팍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는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실면증이 있어서 벨란벨란 약 다 써도 점점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어야 되고 뇌과병원 약을 나눠주는 먹은 지도 10년 됩니다 하는 분들 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이런 실면증 치료 약 안땡이라든가 에로라든가 아프졸로 쓰는 사람들 치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 꼭이 건네보신안을 같이 쓰십시오. 건네보신안에는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꼭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소변이 잦다, 방광

0: 다른 중약에도 없습니다. 이 이제 말씀드린 이 약들이 우리 신경치료제죠. 아무리 명의를 보이나 아무리 시흡병원가요 무슨 병원가 해도 이만한 약 아이오크는 치료를 못합니다. 때문에 실면증이 있는 분들, 심장이 계속 두근다근인데 떨구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분들 꼭 이 약을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알깁니다. 그렇게 무슨 약을 써도 아이되던 분들, 치료가 아이되서는 이병 저병으로 고생하던 분들 우리 이 약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변의 5월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맑습니다. 그리고 연변의 들판은 푸른 빛이 감돌고 생기와 활력으로 차농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때에 민요가 특히 생각나는데요. 노래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야기, 흥겨움으로 꽉 찬 이 시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태옥 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준비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는 찬서리를 딛고 이름범에 피어나 강인함을 잃지 않고 어여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진달래는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재익 작사, 허순자 작곡의 아리랑 진달래,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손맛을 떠올리면 배추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밥상에 어머니의 김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죠. 소박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맛과 향기를 류은정 작사 선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강일 작사, 홍상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를 마련했는데요. 고향집 마당과 어릴 적 뛰놀던 뒷동산에 건네는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노래 한 소절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정말 그립소. 이상길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와 함께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여쁜 꽃이 정말 많죠. 장미도 예쁘고 모란도 고우며 진달래도 복지요. 하지만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스런 아내인데요. 꽃이 지는 계절에도 세월이 흘러 머리에 백발이 스며들어도 가속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내한테 전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정겨운 선율에 얹어봤습니다. 호복순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보다 당신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울창한 산림을 떠올리면 맑은 공기가 코끝에 닿는 듯 하는데요. 이어서 뿌리 깊은 산삼의 향기를 느껴보며 흥과 신명이 절로나는 가락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죠. 한태익 작사 김동인 작곡의 아리랑 산삼 타령을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참 사랑스러운 곳이죠. 두만강 물결처럼 흐르는 정, 훈훈한 인심, 연변의 독특한 멋을 이어진 가요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문춘산 작사 정기성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최근 작사 리태호 작곡의 장수 타령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페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고교학 혈배강에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한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트가 간다 할 때는 약과글로 두 각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각이가 약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우리 그 공농 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농 수치 쭉 설명해 드립시다. 신경세포

세포를 수복해주는 공동수치는 세포를 활력있게 해주고 전신이 이런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전신대사라는 거는 3초 경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산자오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리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리는 과실을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심혈관 공능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기술 정적을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신경 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처방이가 기초를 잘 닦아준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延缓衰老 이거 썼습니다. 그다음 扶正固本 이게 좀 중요합니다. 扶正이란 거는 사람 몸의 정치, 정치랑의 면역력이죠. 이 정치를 도와주면서 구본 사람이 이런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러니까 정치부 놓고 말한다 할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어느 한 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다스려줘야 이 질병도 잘 치료되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면 또 관심병 치료한다고 또 고혈지 이게 중요합니다. 혈지를 낮춰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예, 일단 심장주자를 이미 한 사람들이 서약을 대여섯까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이라는 본신은 대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어제 그런가 이 서약은 그 당시 증상을 별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래 쓸수록 서약의 그 독성이 엄청 세기 때문에 서약의 독성은 한 알이라도 잡숫게 되면 그 한 알의 독소가 간에서 25년 동안 잠복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혈관 탄력도 점점 아이되고 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어디면서 알겠는가? 쨍하면 피하출혈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이런 서약 오래 달고 있음으로써 눈이가 점점 잘못됩니다.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하지만 중의에서는 뭔가 오장육부 공능이가 좋아지게 되면 예,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당분이란 거는 언제까지나 항상 쓰여야 됩니다. 이 당분은 예, 우리 그 기계에 놓고 말한다 할 때 된치약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된치약이 없게 되면 돌아못 가죠. 예? 사람 매기나는 게 다 그 당분에서 매기나는 겁니다. 어째서 당분에서 매기나? 당분이가 직접 우리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가 매기난다 이 뜻이죠. 예, 그런데 말하시 당분이가 근육으로 들어 못 가고 오히려 이쪽에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렇게 되면 혈액이 걸어지고 오히려 뭔가 이 근육 속으로 들어 못 가기 때문에 사람 맥이 없죠. 우리 왕왕 당뇨병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점점 혈당은 매일마다 공제하고 있는데 이도수라 맞으면서 공제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서는 점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또 가래라 해가지고 음식을 또 딱딱 그 정량대로 먹으라 해가지고 먹기 싶어도 못 먹고 이러니까는 세포가 에너지가 모자라죠. 그러면 점점 다 잘못되는 게 오장육부 다 잘못돼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혈당을 공제한 약을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서 그 약의 부작용이가 오장육부를 다 잘못되게 만들어놨다. 즉 다시 말해서 간이 나빠진다 그 뜻입니다. 당분이가 이런 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중간에 이런 중개작용이 누구인가? 간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먼저 간부터 나빠지는 겁니다. 지방간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당분이가 제대로 들어 못 갈까나 혈액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이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약을 달고 있음으로써 간이 나빠짐으로써 당뇨병이 오고 그걸 인해서 눈도 잘못되는 겁니다. 백내장 거기서 오는 게죠. 무슨 런앤드를 세게 되면 다 백내장 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이런 말. 예, 그렇기 때문에 혈지를 낮춰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주자라는 사람들이 그 서약을 대여섯까지 달고 있던 거 저리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혈배강 순중약제에서 천연적인 중약제에서 추출한 게죠. 약간 안전하죠. 네, 그래서 고혈지 이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 공동주체에다 뇌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 썼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혈관

0: 아니, 굳어졌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굳어진 거 나른하게 해주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러닝성 시력 감퇴 또 치료해준다. 간 좋아지기 때문에 시력 감퇴가 좋아지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도 중에서는 간과 관계되는 겁니다. 간 경락이가 갑상선까지 통했기 때문에 중에는 이렇게 갈라놓고 보지 않습니다. 뭐 간임 간이고 뭐 갑상선 갑상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몽땅 간 경락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 만성 러닝성 기관지연 이걸 치료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우대 활동 지금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3개월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1: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지금 한 달을 지금 심어 맞고 약을 쓰고 있는데
0: 네.
2: 숨어 안 쉬고 지금 기침이 안 나고
0: 네, 숨 차던 게 해결됐죠. 예.
2: 네, 네. 그리고
0: 기침 나는 게 해결됐고
2: 정신이 조금 나고
0: 네.
2: 그다음에는 정신 상태가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0: 아, 집에 어머님 지금 중풍 현상이죠.
2: 네,
0: 예, 예.
2: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그거 침을 다 맞고 지금 또 두 번 12번씩 24번 맞는 또 그거 지금 활동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0: 네. 네.
2: 참가해서 지금 계속 맞으려고 합니다.
0: 예예. 예. 지금 치료를 네. 잘 받고 있죠. 예?
2: 네.
0: 예. 오늘 또 그 약이 꼭 갈게입니다. 예.
2: 예예예.
0: 예, 예.
2: 그리고 지금 그거 가래나 그 가래나 기침 같은 게 지금 없어졌어요.
0: 아, 적감에 갔을 때 보세요. 그 가래 막 이렇게 그 기관지 또 걸레 가지고 숨 쉬는 게 막 그렁그렁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기침한다 하면 막 그러니까 눈알이 막 벌게 나면서 기침하고 예? 또 네. 눕을 때도 눕게 되면 숨이 차서 눕지 못하고 막 이럴 정도죠. 예? 예, 네. 지금 그런 지금 증상이 상태. 다 해결됐죠. 예.
2: 네,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없고, 그리고 가래가 지금 네. 떨어졌습니다.
0: 예, 예.
2: 지금 계속 그 활동을 장려해서 계속 지금 약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예. 예. 네. 아버님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1: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동의장가의 혈압이요. 정말 오래 전에까나 봤습니다. 그래 혈압약도 약도야 바꾸네 그래도 네.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고 이게 우리 이 가슴도 있잖아요. 딱 심장 빼라 하기보다도 계속 아이래도 이 계속 그 가끔씩 자주 그랬다. 가슴 계속 후두두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래서 가슴 그릴 때는 막 손도 별로 막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 그다음에 머리 계속 아프지. 그 그다음에 이 저 뭡니까 그래서 밤에 자다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예. 네. 나 낮에도 이제 막 한숨 쉬고 그래서 막 그래서 이 가슴 답답할 때는 그 집안에서도 그래서 예. 문을 열어놓고 겨울에도 문 열어놔야 예. 되고 예. 이랬단 말이다.
0: 네.
3: 생기긴 다음에 예. 선생님 내가 가서 이 저 뭡니까 친구도 받고 나면 이 뭐니까 약을 먹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뭔가 해배가 그래 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감이 참 자주로 이 조금 하시는 게 그냥 후에는 이제 가에 그렇게 가슴이 후두도 하고 갑갑하고 그냥 한숨 나가고 하는 이게 없어지고
0: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저 뭔가 이 혈압이하고 이제 가슴에 먹다 뭐 떼고 이 뭔가 이거 먹고 했는데 온성되고 저소리 잘 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 그렇게 예. 예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저 여러 가지 뭐에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 머리 아프다 세게 아플 때는 뭐 미스미스 하기도 하더니 이선
0: 좀 사유
3: 좀 안개를 언제 그랬던가.
0: 네, 어머님 잠깐만 올 때 정말 그 여러 곳에 댕기면서 치료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면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을까나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니까 자꾸 사적 돌아댕기면 그렇게 헛돈 팔지 말고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예, 그리고 예. 정확한 이런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되죠. 예? 그래, 우리 예. 혈배강 본신은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당날부터 우리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끊고 우리 이 혈배관 가족설이 직접 혈압이 조절됩니다. 혈관 탄력이 회복되면서 혈압 조절되거나 혈압이 공제될 수 있죠. 그리고 아래 혈압 차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주시와람 이거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래요. 질문이 아니고 무슨 예전에 일주일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꽂지도 못한 말입니다. 질문이 우선 이 약 먹는다부터 그렇게 주시한다 해먹고 이렇게 그래서 꾸소이 좀 안개라서 마음도 그래서 언전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이 뭘까 막 기분이 좋을 정도란 말입니다.
0: 예. 사람 심자에서 기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혈배강은 여기 매 중주약에 그 자지청피간이라는 이물질이 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의학상에서 자지청피간이라는 것은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은 다년간 이런 림상 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예.
3: 알았습니다. 예.
0: 네.
3: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때 계속 꾸소이 쓰고 그랍니다.
0: 예, 좋죠.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도 예. 좋지 않습니까? 16세트에 예. 지금 참가하는 분들 제일 많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 예. 12번 따라가고 오늘이 딱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또 혈배강 예.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3: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예.
0: 거기 참가하시죠.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3: 예. 0018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나는 지금 혈배강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4: 예. 계속 갖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 처음에 고혈압과 간수병이 있고 중풍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0: 네.
4: 예. 그러니까 중풍이 오니까 반신을 제대로 못 쓰고 걸음을 또 걸을 수가 없고
0: 그렇죠.
4: 이래야 됐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심장에 병이 있을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가슴 제대로 걸어 안 뛰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식은땀도 이렇게 흘리고 그리고 매수가 없고 아, 매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귀에서 또 나도 모르게 기타 소리가 나는 겁니다.
0: 네.
4: 예,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고 이러면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0: 네.
4: 예, 정말 사는 게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오늘 이때까지 그 좋다는 뭐 다 약 먹어보고 참약까지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짜
0: 네.
4: 돈 됐다라는. 그리고 우리 아바이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을 좀 마구 떨고 예. 그러니까 숟가락도 발은 못 쥐고 그런 걸도 겨우 한 발가락 채우고 내리고 이랬었습니다. 그 후에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혈배강과 선생님 친구를 결합해서 지금 우리 아바이도 그렇고 나도 정말 예, 기적 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0: 네.
4: 그래도 친구이사는 전 선생님입니다. 전 연길, 뭐, 전투에서.
0: 네.
4: 선생님 친구가 벌써 첫날부터 이렇게 우리 영감도 하고 말하고 나도 벌써 첫날부터 친구 맞을 거야. 벌써 이게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0: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환자들이 네. 다, 우리 지금 요새 환자 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도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 어떤 질병들은 치료할수록 점점 잘못되고 약 처방이 틀리고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치료할 때 벌써 침이라면 다른 데서 맞아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젠디스 첫날에 이렇게 맞는 순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침 나서는데 세상이 없답니다. 저는 우리 환자들을 다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낌없이 침 다 놔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처럼 살로 다 모셔다 드린 데는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예.
4: 예, 정말입니다. 침도 그래서 그렇게 좀 첫날부터 벌써 예, 이게 강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0: 네.
4: 그리고
0: 진단이 맞은
4: 거죠. 치료하고 치료하고 예. 아 이래 선생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예 벌써 침 이렇게 침구막과 호가 있을까? 벌써 예 혈압을 이렇게 완전히 들게 끊었고 예 혈압약도 안 먹고 예 주사한테 안 먹습니다 지금.
0: 네.
4: 예. 예, 벌써 이 호가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0: 네.
4: 그러니까 예, 나는 지금 어지럽던 게 어지럽지도 않고 손도 안 차고 벌써 소화 잘 된다. 주문 맞으니까. 예.
0: 소화 잘 됩니다. 예. 그건 제일 빨리.
4: 예, 소화 잘 된다면 안 돼. 그러니까 밥 잘 먹고 벌써 예, 맥이 나고 예, 벌써 아, 눈이 막아진다 말인데, 그리고 잠도 잘 갈 수 있다니까, 지금.
0: 네.
4: 예. 그리고 우리 아빠도 예, 밖에서 진단받아 선생님 친구 결합했는데, 벌써 우리 영감도 이렇게 하는 말이가, 야, 이런 데서 어디가 친구로 깬 말이

0: 이러고 속 시원하고 맞은 까치하고 예, 기분 좋고 예, 벌써 예, 다른 데가 마당보다 따다라
1: 어쨌든 약이 결합도 중요하고 또 침도 중요하고 침이가 경락을 다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가게

0: 그리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예.
0: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아, 이 친구도 잘은 있어요. 처음 보니까, 야, 이번에 내 살았구나. 예. 이 선생 내 두 번째 생명을 줬구나. 나는 계속 이 선생 약도 먹고 친구도 맞고 이래야겠다고, 예. 예. 지금 형 대단히 기뻐하고 하는 말이가 우리 제가 두 양수가 이번, 우리 학생 얼마나 좋습니까?
1: 좋습니다. 예.
0: 예. 16세트 이래 우리 학생 참가하고, 예.
1: 네.
0: 지금 친구도 계속 대답을 맞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래서 제가 세계적으로 없다면 이랍니다.
1: 네. 예.
0: 우리 영감 칭찬은 아예 아낍니다.
1: 아, 예.
0: 예, 정말입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학생에 참가해서 아뢰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2880018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계속 16세트에 참가하게 되면 24세트를 더 드릴까 나에 40세트 가게 되죠. 40세트를 한다 할 때는 약과를 따지게 되면 80과 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10과 더 드릴까 는 90과 되죠. 그다음 어떤 분들은 이 장례통하고 성의미로방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싫다 하는 분들 또 10과 더 드립니다. 기본상 16세트에 참가하는 분들은 기본상 100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 짐도 또 12번 더 놔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짐을 알맞겠다는 분들 또 그 대신 약을 또 더 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예, 예 지금 실배강 쓰고 있습니다. 두부이 다, 우리 부부가의 둘이다.
1: 네. 예.
3: 예, 쓰는 과정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이 약을 선택하기 전에는 정말 예, 어디로 좋다는 약을 다 써봤습니다.
1: 예.
3: 그래도 예, 아이들 때다.
1: 예.
3: 뭐 병원에 약을 써봐도 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광고 약도 써도 아이 되고 그래서 얼마간의 효과보다도 또 되돌아임이 오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래고서 예. 병 재리고 재리고 한 게 오늘날까지 한마디씩 재리고 왔습니다. 병. 예.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 가서 진단받을 때는 정말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1: 네.
3: 예, 네, 그래, 선생님 찾아가서 올바른 진단을 받고 보니까나 이렇게 치료 효과 좋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1: 예.
3: 예. 이 혈배강 그런 쓰면서부터서 선생님 돼서 정말 진단을 받고 보니까나 아, 네, 이번에야 정말 진단을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서
1: 네.
3: 그런 병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1: 예.
3: 예, 평상시에는 환자들이 그저 너무 힘들게 아프다 말까나 어디 어떻게 하는가 어느 약이 좋다 하게 되면 또 그거 선택하기 쉽고 예.
1: 네, 그렇죠.
3: 예. 예, 이러고 지내왔단 말입니다.
1: 네.
3: 아, 그런 게 글쎄, 나, 무슨, 이제서, 아무리 약이 좋아도 내한테 맞을 때도 있고,
1: 네.
3: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1: 맞습니다.
3: 선생님 같은, 예, 건강한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해보는 게 제일 방향이구나 하는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1: 예, 계속 자꾸 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사과해서 그 문서 떠나서, 자기 예. 이런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3: 맞습니다.
1: 저한테 자꾸 전화 체리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3: 맞습니다.
1: 응응.
3: 예, 그래 나도 보셔. 내 정말 내 처럼 선생님도 알다시피 내 병이 얼마나 엄중했습니까?
1: 네.
3: 막 우울하지 우울 지금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잘 났습니까?
1: 맞습니다. 금방 왔을 예. 때는 말하기도 싫어하고 남들이 예. 자기를 뭐 어떻게 깔보쟁가 무서워하고 예. 뭐 이런 어머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 예.
1: 지금 그래.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3: 아 그래 얘 사람마다 네. 나를 보면 좀 신난단다.
1: 그 우리 이제 환자들도 자꾸 말하는 게 어머님 좀 느끼고 이럴 때 뭐. 그 예. 얘기를 잘하는 분이 아이오는가 자꾸 기다립니다.
3: 예, 어쩐다.
1: 예.
3: 네, 예, 지금 얘 예, 그 그러길래 나를 보는 사람마다 얘 나를 보면 좀 신난단다.
1: 예.
3: 네, 사실은 얘 마음이 정말 둥둥 정말 기쁜다. 정말 이래
1: 예.
3: 자꾸 얘기를 하기 쉽고 얘 네, 얼마나 신했을까. 그래, 해결설도 가졌지.
1: 네.
3: 아, 신랑도 아주 나빴지.
1: 예, 예.
3: 아, 그 다음에 위양도 있었지.
1: 아,
3: 간장염도 있었지.
1: 그렇지.
3: 예. 기혈부족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수혈 두 번 한 사람이잖아. 예.
1: 네.
3: 그래도 내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예. 선생님 돼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서 정말 치료를 하고 아, 선생님은 친구도 몸에 있는 거 다 놔주잖아. 이렇게 빠른 효과 보더라 말인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나는 우선 지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에.
1: 짐이란 것도 그렇게 놔줘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예. 난 그래, 작년에, 제일 처음에 작년에 가서 선생님과 치료라고 서리, 올해 우선 두 번째 또 맞지만 해도. 예. 예.

0: 1년 동안에 예, 한 번도 기둥꺼서는 예. 예, 재발하여야 한다.
1: 맞습니다.
0: 예. 예, 이 약이 예, 참선 약입니다. 용효가 빠른다. 예. 예, 이 약 쓰므로 해서 예, 이렇게 무수겠니까 날마다 예, 예. 선생님이 감이 맞다나 젊은 심장 바꿔준다지만 예, 예. 정말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뭐, 내 유별하게 머리에서, 땀 머리에서만 땀 그렇게 세게 흘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거 없습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리고 밥을 지내 먹지 못해서, 예. 밥을 지내 매물 먹어도 막, 짱하고 얼리 밀어서 얼리 민다 하면, 지내 막, 뱅뱅 돌았습니다, 막, 너무 네. 바빠서.
1: 예.
0: 그래도 예, 이게 선생님 돼서 친구를 하고 이래고 하는 바람에 야 지금 밥도 잘 먹고 예,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예, 네. 고기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살맛이 난다 이제
1: 네.
0: 예 나는 그래 예, 항상 선생님께 감사하고 예, 아예 환자들도 정말 정확한지 나는 받고 이렇게 못 쓰겠니까 약 쓰는 게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1: 네.
0: 예 그래 나는 항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도 이 강의라는 과정에서 어떤 침도 오래 놓고 이 과정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제가 좀 많이 살펴봅니다. 어제도 그런 환자인데 이분은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눈도 지금 백내장이 심하고 이런데 이분이 제일 첫감에 제한테서 이렇게 침 맞고 우리 내약 세 가지 샀습니다. 저 첫감 전날에 침 맞고 그다음 이도수는 아침 저녁으로 20개 단위씩 맞는 분입니다. 당뇨병 심하죠. 발바닥 감각도 무디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절망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눈이 흰색되고 네 혈관이 막 많이 막히고 네 집도 있어서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약을 선생님 강의하신 거 듣고서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첫점은 육생 냉증이 들어가니까
1: 네.
3: 너무 복심이 들어서 썼습니다.
1: 예.
3: 그냥 이전에는 항상 머리 정신이 안 나면서 어림증이 심하고 어떨 때는 몸이 시든 구름이 나갔습니다.
1: 예.
3: 어림증이 자주 나가던 게 멘붕이 와서 선생님을 내 위지에 있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기가 있으면서는 조카네 집이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1: 네.
3: 약과 같이 결부를 했는데 입관이 비뚤어졌는데
1: 네.
3: 좀 돌아왔습니다. 밥 먹기 힘들었대. 예. 네. 밥 먹기 힘들었댔습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 침 맞으니까 인중 효과가 왔습니다.
1: 네.
3: 그동안 약도 많이 써보고 온 곳을 다니면서 친구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잘 하시는지 어디나 딱딱 짚어내면서 친구를 했는데 인중 호전 가져왔습니다.
1: 네.
3: 그리고 간염도 있고 몸에 어느 곳이나 병이 있으니까 항상 맥이고 피곤하고 너무 낮이나 밤이나 너무 일을 못 나고 했습니다.
1: 네.
3: 이 약 쓴다부터는 육식 냉지가 들어가는 약이 되든지 간도 좋아지고 맥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1: 네.
3: 지금 이 약 쓰니까 난 혈진 없던 게 혈기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1: 네.
3: 혈압약을 몇 년 동안 먹던 것도 혈압약도 다 끊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머리를 내 검사를 해봤습니다. 병원이가.
1: 네.
3: 머리 혈관도 다 열리고 머리도 다 맑아졌습니다.
1: 예.
3: 아무리 좋다는 약은 다 쓰고보다 이 약처럼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은 먹기도 좋고 먹은 후 흡수가 인증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빠릅니다. 500도도 이제 흡수 빠르죠.
3: 네. 이렇게 좋은 약은 처음 봅니다. 써봅니다.
1: 네.
3: 네.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상 관계로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 환자는 당뇨합병증이 너무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20몇 년 동안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이도수를 맞다 못해서 지금 무슨 20개 단위씩 맞는데 제일 첫날에 침 맞고서리 이도수를 맞을까나 저혈당증이 팍 와가지고 그 다음 제한테 전화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선 이도수를 완전히 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침 놀라 이래 갔는데 이도수를 끊은지 어선 나흘 된답니다. 근데 무슨 불편한 점이 없고 점점 좋아진답니다. 눈도 좀 밝아지는 게 알기고 그러니까 제가 우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침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세

0: 가지가 결합하고 이래게 되면 예, 이도수를 당날부터 절에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예, 이미 어제는 그렇게 치료된 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디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서총재는 왕아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자리에 앉고 서총재는 아보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보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총재는 지난번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을 사과하고 정 사장으로부터 출판 계획에서 아보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책임감과 인품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때 종업원이 왕아 씨와 고부인, 륙부인, 림부인을 모시고 개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향기가 퍼지고 화려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격식적인 인사와 소개를 나눈 뒤 왕아 씨가 자리를 배정했다. 고부인이 앉고 그 뒤를 이어 서총재가 앉으며 왕아 씨의 정면에는 륙부인과 림부인, 아보가 자리했다. 문가에는 리리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푸짐한 반찬이 차려지고 고부인과 육부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총재에게 집중됐다. 서총재는 낯선 여성 손님을 만나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왕아 씨가 미리 의자 다리를 걸어놓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총재에게 다가가지만 서총재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을 보였다. 림부인은 서총재를 살짝 살핀 뒤 미소를 지으며 아보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부인은 북방 호텔로 두 분 청재가 바쁜 와중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한 뒤 먼저 건배를 제안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 서총재는 세 분의 미녀가 상해에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 사무실에서 덮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총재에게 반찬을 떠주고 예전에는 상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륙부인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상해 사람인데 작은 월병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군촌에서 자랐으며 하북과 동북 강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류 부인은 자신이 상해에 처음 왔을 때 파슬리와 양파 가게에서 한 당황한 실수를 얘기했다. 고향에서는 대파를 한 묶음씩 사지만 상해에서는 일전에 파슬리 세 송이만 팔고 또 상해 사람들은 파슬리를 오직 생선 요리에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이 친구 집에서 파슬리를 먹어버려 큰 소동을 벌였던 일화를 전했다. 소총재는 웃으며 상해 방식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세 분의 미녀가 말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직접 건배를 제안했다. 왕아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세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왕아 씨에게 건배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야기만 이어간 점을 반성하며 직접 건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왕아 씨는 웃으며 소총재는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또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림 부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와 42여 년 만에 만나는 설렘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챙겨야 한다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림 부인은 웃으며 아버가 대표로 왕아 씨와 한잔 마시는 것을 제안했다. 왕아 씨는 자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버가 따로 마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떨어져 앉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소총재와 아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버는 크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 소총재는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지만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버는 왜 그렇게 소총재가 무섭냐고 물었다. 림 부인은 아버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자신이 겁먹었다고 속삭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아버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리리는 밖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머리와 손톱 손질을 모두 마쳤을 때 갑자기 식당 관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소총재와 아버 왕아 씨 일행이 곧 식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리리는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리는 미용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정말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소환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식당에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리리는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물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안심시키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왕아 씨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진원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리는 그렇게 깊은 원한을 맺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왕아씨의 인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변호했다. 소아는 구체적인 상황은 리리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재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상해까지 왕아씨를 찾아왔지만 왕아씨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연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리는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왕아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소아는 콧소리를 내며 무정무이한 곳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녁에 식당에 가는 것은 단지 서청재와 왕아씨를 만나 술을 같이 마시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계속해서 만류하며 잘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답했다. 리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용사도 계속해서 아무리 손봐도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저녁 8시가 거의 다 될 무렵 리디는 급히 지진원 식당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는 표정을 지운 뒤 실내로 들어섰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총재와 여러 부인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리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왕아 씨는 일어나 리리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정호본이 술을 따르려고 하자 리리는 모든 부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신이 예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했다. 그리고 왕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잔을 기울였다. 육부인은 이렇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아범한 미녀들을 보며 혼자 조용히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흥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농담하며 아버에게 적어도 림부인을 알게 된 로맨틱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림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안 된다고 거절했다. 왕아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수줍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며 로맨틱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북지방으로 가서 기획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무도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 갔고 상해 쪽에서는 아보 총재 일행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버는 웃으며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고 림부인 남편이 조금 놀랐을 뿐 큰 일은 아니었다고 보충했다. 림부인은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부인은 그만두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와 리리도 함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모두의 분위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길 중간 양옆이 온통 사막이었으며 운전사가 그곳이 청나라 때 금광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정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놀라며 안 된다고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림부인의 입을 막고 빨리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웃으며 운전사가 계속 경전을 읽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차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속도는 시속 70km까지 올라갔지만 실제 속도는 최대 시속 20km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가 힘겹게 끙끙거리던 중 갑자기 언덕에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고부인은 허벅지를 치며 정말 스릴 넘치다고 외쳤다. 림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거의 울 것처럼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부끄러우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차가 코너를 돌자 다이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운전사는 예비 다이아 두 개만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차에 돌아왔을 때 림부인은 차 안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림부인은 아버 총재가 너무 과장했다고 말하며 정말 창피하니 그만해달라고 항의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어 림부인의 남편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운전사와 아버는 급히 림부인을 차에서 끌어냈고 림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었다. 림부인의 남편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운전사가 앞바퀴를 확인했더니 아직 살짝 공기가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시 차에 타고 달렸는데 이제는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다. 속도가 70을 가리키면 실제 속도도 정확히 70이 나왔고 100을 가리키면 100 그대로 달렸다. 고부인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아버는 그 뒤에 차를 수리하고 림부인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뒤 호텔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떠났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옆에서 웃으며 정말 그냥 이렇게 끝이냐고 묻고 아무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때 아버는 리리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란 것을 눈치챘다. 아버가 이 디테일을 막 발견한 순간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오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리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서청재와 왕아씨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환이었다. 아버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리리는 뒤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듯 희귀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정업원에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은 미소를 띤 채 아버에게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는 세 분의 부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태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를 과학보급 3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의 우리 주에서는 소비시장 질서 최적화, 소비봉사체계 완산, 시장 소비 활력 제고에 주력하고 소비 기반 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 주 소비환경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시장감독관리,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과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 주 중점 민속문화관광 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염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의 상시에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존혜사입니다. 이곳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

0: 소봉사중심 9곳이 마련돼 경유해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날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신심 진작, 소비환경 개선 등 중점 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체계를 꾸준히 완善하면서 우리 주 소비자 권익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와 립체적 소비자 권익수호망을 구축해 권익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들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우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원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수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군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군촌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년 2건, 중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0: 원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인간 그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하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촌은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에 기여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갓 부임한 완촌은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 완촌입니다. 근날에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 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재고시켰습니다. 완촌은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촌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장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에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1: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0: 성 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과학기술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당희 당학교 전임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숭상 건강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 무료 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 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섭렵군,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처력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숭상 건강생활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변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 축구 매력과 연변 축구 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 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회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 팬으로서 그는 연변 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회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5년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 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0: 주목하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변축구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변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근일 공유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이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체계를 1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 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도시 종점 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 청귤 연변 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도시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 자전거가 훈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호응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선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훈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에서 연변 완선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에서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에서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에서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회 두견화 감성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간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간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1: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치료 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특수합니다.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금권 1,500원을 또 주게 되어 있으니까 원값에서 1,500원을 빼주는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보통 1,000원을 빼주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 자체는 홍광치료익이라는 이걸 또 물어드리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도 4,980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한 번만 장만해 놓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데 홍광치료익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는 소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콤파체 그리고 기타의 뭐 무균성 염증, 유균성 염증 포함해서 무균성 염증, 골가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아프게 되면 어디에 딱 비추는데 아주 조작이 편리합니다. 딱 엉덩이에다 그 깐 그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코트를 딱 눌러놓게 되면 붉은색 이런 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지광 그러니까 지광 치료법이 1호에서는 큰 한계 치료 이런 리로 범위에서는 큰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홍광치료이기가 지광치료이기를 능가하는 이런 추세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체에 딱 수여되는 그 적색치료 그 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는데 600부터 700남이 이 안으로 되는 이런 가시광이 딱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날이게 되면 심장부터 콤파체 이렇게 뇌혈관으로부터 모든 발끝까지 모든 순환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콤파체 허한 분들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또 콤파체 이상이 생겨서 남성들의 전열선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모로서 면역력이 낮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 자체는 백혈구 자체는 두 개 얼굴을 했죠. 너무 높게 되면 염증 너무 낮게 되면 면역력 저하 근데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이 제품 백혈구를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이 홍광치료이기는 특산치료이기입니다. 병원 리로실에서 쓸 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2: 저는 오늘 예. 예, 오랫동안 천이 박사를 썼습니다. 머리가 흐릿하고, 예.

0: 경계기 상실돼 고문주 심해서 이 빈시에 갔다가도 아, 반찬 가질라 갔다가도 오늘 돌고 돌고 하다가는 또 어떨 때는 가지도 못하고 이거 맨밥을 먹을 때도 많고 이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아야 되고 이 그래서 가슴 고통 겪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천이 박사 노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인사 먹고 이거도 며칠 아이 됐거나에 웃으면 저 꼬림질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인차되고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아이 되던 게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신하고
1: 그렇죠.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0: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런 저 어니가 시신일을 한 됐으니까 여술금이 와서 그저 실수할 때도 얼마 많았겠습니까. 그런 게 그저 이거 한 대 두 가지를 겸했으니까 효과도 빠르고 예 몸이 무겁던 게 영해가 가지고 예 정신하고 그래도 걸지 못하는 게 그럼 걸어가지고서 꽤 천천히 걸어서 그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이 활동이 또 건강력이기도 준다지 그게 아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저는 아이 1,500원 또 유휘를 해주지.
1: 잘 해나고 계세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0: 이 활동에 참석해서 두 가지 배달받았다 그랬는데.
1: 그렇죠.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천이 박사를 우리 흥민이를 지금 대접시켰는데 부유와서
1: 예. 예. 중풍 후유증 환자가 회복하는 데는 천이 박사가 기본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공인하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의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예, 지금 예, 이 발이라면 두려우고 당기는 게 발도 돼야 이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1: 그러면 기본 100분제 8, 90은 회복입니다. 예.
3: 예, 신을 중지수수 구슬 당기는 게도 발치 축도 들어서 끄덕끄덕 넘어가고, 예, 영 신기할 정도로 지금 났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우리, 저기, 그, 흥미민의 옆지 할머니 있잖아요. 그거는 포 살다고 하는 게, 무슨 이 발다리라에 쓰는 데는 아무런 일도 없단다. 근데, 이것도 오돔이 소배 자꾸, 예, 허리 아프고, 예. 그래서, 예, 그, 저기, 기계를 하나 그거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천이 박사
1: 홍방치료기 예 그런데 아주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홍방치료기를 콤파치 거기다 떼고 딱 이렇게 비추게 되면 금방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와 이렇게 좋은 기가 어디 있나 예
3: 그 할머니는 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이 손이 쫄아들었더란다.
1: 그렇죠. 성공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성공능 저하가 선이 많이 쫄아들었다는 건 성공능이 기본 자기 기능을 완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노독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3: 그래 그 기계 써도
1: 그 기계 쓰면은 콤파치 많이 자기절로 그게 피가 제대로 심장에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피가 콤파치 1분의 2 근육량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류가 돼야 되는데 콤파치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게 싹 쫄아들게 모이소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장에 영향받고 심장에 영향받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에 영향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번 기회입니다. 홍강치료기를 그런 분은 하나 꼭 장만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료로 들게 되어 있는데 귀하지 않습니까?
3: 예, 그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 오늘이 천이 박사 이거 몇호 쌈준가?
1: 천이 박사는 15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1,500원은 빼주고 홍강치료기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세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문제 자꾸 귀에서 소리 나면 이 허리다리 아픔이, 마음의 소변 차수가 닿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이 세신이로 선택했을 반지 저번까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4: 뭐 귀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이 허리다리 아픔이 자꾸 걸담 힘들던 게, 그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1: 그렇죠. 예.
4: 이게, 이 밤이 소변 차수가 여러 두께 나고, 잠 기다려 못 잤는데, 지금 요즘 차수가 많이 두니까, 잠 기다려 자고, 사람 정신도 나고, 맥도 납니다, 지금.
1: 예.

0: 대변인 활동에 충분히 좋을 때 배달받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잘 이용하세요. 예.
0: 알겠습니다.
2: 돌아가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 약이 천의 박사 이 약을 지금 선택했는데 나는 주약에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야, 지금 이 약 먹으면서부터 머리가 심하면, 예, 그래도 증상이 지금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어디 가서 물건을 가지다가 갔다가는 자꾸 간 도저히 잊어먹나만, 가면 되게 크게.
1: 기억이 예. 엉망이 된다는 걸 말하죠.
3: 예. 예. 이게 얼마나, 야, 논현에 들어가서 이게.
1: 치매가 올까 봐 걱정이죠. 예. 예.
3: 그래서 이 약 얻었네, 이래. 먹으면서 이제 나서니까 벌써 어젠데 반년은 먹었지. 어젠에 완전히 허리 아이들 먹는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시간 후에 제가 생각했다면 또 한 시간 후에 그거 생각한 게 참 기억나만 아무.
1: 그렇죠.
3: 그 이렇게 기억나죠. 그래, 하나는 또 이 세신이 이러는 집사람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귀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나지. 그 다음에 허리 다리가 아프지. 그리고 또 이 소변이가 진짜 빈번하다만 한다. 그런데 이거 저 마침 방송 듣고 썼는데 이가 벌써 얼마 안 썼는데 뒤에 소리가 얘 멎어지고, 예, 그다음에 저 이 소변이가 얘 자툰자툰 저 졸아드는 게 하긴 나왔네.
1: 예, 차수가 졸아들고. 예, 예, 한 번에 나간 양은 많고. 예,
3: 예. 그런데 지금 어디니 소변량이 많고 그다음에 또 전화기 뭐 한 그대로 혹시 가다가 두 번이요. 어떤 때는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걔는 많이 어둡니, 잠도 잘 자지. 이래까지 이 약이 어쨌든, 우리는 이 둘이가 계속 쓰는데, 약이 지금, 저 이래 활동마다 계속 빠 이렇게 쓰는데, 예, 또 가슴,
1: 우리 우대정책이 또 특수하게, 예, 진행됩니다.
3: 이런 길을 안 놓치고.
1: 건강치료이기까지 주게 되어있으니까.
3: 예. 예. 이 길을 놓치는 것과 또 배달 받다 그냥.
1: 그렇게 하셔. 예.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반갑게 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맹서방을 우선 한 5개월 넘어간지에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이 눈이, 내 백내장이, 자꾸 이 눈이 부옇고 보이지 않고, 무슨 걸
1: 치약이 떨어지죠.
4: 자기 보고, 예, 이래서 가서 배우니까 나 백내장이 있어갖고, 한동안 이따 좀 지켜봤다가 수술해야 되겠는지, 그럽대다. 그래서, 눈약도 좀 떨구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서방을 지금 알고서를 먹었는데 지금 예용 효과가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4: 심히하고 예, 막 글자 어떨 땐 두 글자 돼 보이고 예, 막 그러던 게 이게 지금 예용 벌써 눈이 좀 확 튀는 것 같습니다. 예.
1: 물체를 보는데 보얀 체 어때서 빗겨졌습니까?
4: 예.
1: 보얀 게 많이 빗겨졌죠.
4: 예, 예, 확 튀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예, 예, 예.
4: 예, 예. 예. 그리고 이 항상 이 눈에 그냥 피지면 이 눈곱도 아침에 또 일어나면 눈곱도 끼고 이 눈동자가 이렇게 가려보면서 계속 비비게 되고 이 증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눈에
1: 그렇죠.
4: 피지던 것도 지금이 이 어간에는 지금 기본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1: 예.
4: 지금 눈에 피진 일도 없습니다.
1: 큰 해결입니다. 예. 각막 출혈이.
4: 예. 그리고 어떨 땐 이 눈을 인해서 이 멀리 이렇게 얼리 이렇게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귀도 아픈 것 같고 이랬었습니다.
1: 안 아프죠, 해결입니다.
4: 이 증상도. 예. 예.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야구 이거 지금 명수방 먹으면서 한 그러니까는 몇 달, 넉 달 그때 가서 또 다시 검사해보니까 이 눈이 얘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대요.
1: 아, 그렇죠. 본인이 네. 건강한데 시력이 어떻습니까? 시력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4: 시력이가 지금 원래는
1: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떻습니까?
4: 보이는 게가 희미하고 이랬대는데 지금은 이 보이는 게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보인다. 명확하게 이렇게 보인다기보다도 예. 이전에보다 형마이 지금
1: 많이 좋아졌는 감이 나죠. 예,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예.
4: 예, 이래서 내 지금 이 순서 이사 배우니까

0: 나 약을 무슨 약 쓰는지 욕만 해서 얻었다며 계속 견지해서 쓰면은 뭐 수술
1: 수술 하지
0: 알아도
1: 않아도 되겠다.
0: 다행히
1: 아유,
0: 예
1: 그래.
0: 괜찮겠다
1: 예, 보통 효과
0: 이랬어가요.
1: 아닙니다. 예.
0: 네, 그래, 이분이 활동이 좋을 때난 지금 주문 많이 받아놓고 계속 이 진행 처방을 꾸준히 쓰려고 그럽니다.
1: 눈병 치료 약품에서는 알아서는 제품이 명세바입니다. 기본으로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황방구병변,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심망막 색소변성 이런 것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일단 시신경 위축하게 되면 5대수 4대양 어딜 가도 당신은 치료가 끝, 너는 실명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이 중약으로 달래는 가운데서 이 명서방이 여기 성분이 특수하고 치료 그 방안이 특수한데 상처열, 간단섬열. 이거 보통 간단섬열을 쳐주는 차원인데 이게 상처열까지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구해내는 눈에 좋은 혈액이 들어가서 눈 대사를 유지해주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0: 배달도 계속 되지요.
1: 예, 이분이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15가게, 15가게. 1,500원을 1,500원을 빼주고 홍강 치료 얘기를 주게 돼 있고 배달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지금 이 천이박사로서는,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먹기 전에는, 나이도 보니까, 어디나 불편하게 없었습니다.
1: 예, 그럼요. 나이가 병을 불러오죠. 예.
3: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맨날 약 빨매달려서, 그래서 대들에 약 먹고 할까에, 정말 위마 상하고, 그 다음에는 효과 없고, 그래서 잠시 이렇다가는 또한 가지
1: 아,
3: 그렇습니다.
1: 그럼요. 그렇죠.
3: 그래서 이 광고약이 달퍼야 되면서도 선생님께서 이 감기라는 그 선이박사를
1: 예.
3: 방송에서 여러 오래 들었습니다.
1: 아, 예.
3: 오래 듣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으나 이 약이 국가로서는 상도 받았다지 별로의 믿음이 갑니다.
1: 세포의
3: 그래서
1: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치료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 불균형 그리고 모든 불편함을 편하게 서로 해결해 주는 제품이 바로 천이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믿고 믿어보자 하고 저 여든 속에 먹은 7달 넘습니다.
1: 그래요? 아유, 예.
3: 오래
1: 잘하셨습니다.
3: 먹었습니다.
1: 예, 어떻습니까?
3: 처음에 한두 달 먹으니까 별로 느낌이 좋더란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3: 그래서 계속 먹어보자고 저 그렇게 긴 시간 먹었는데 초점이 혈압이 조절을 아예 되고, 밤잠도 어째서나 불편한데 많았습니다. 밤잠 못 잘까, 어지럼증이 나지, 밥은 잘 먹지 못하지, 또 소변이 잦지.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은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예.
3: 하루에 아침에 한번 먹으면, 그냥 혈압이 그냥, 별로 더 올라가고, 140에서 90고 아래고 30 고자올로 돕니다.
1: 그러면 됩니다. 정상입니다. 예, 혈압이 정상.
3: 지금 이 나이에 이만하면
1: 정상입니다.
3: 괜찮겠다.
1: 640미터면 정상입니다.
3: 그리고 또, 무슨, 증상이 어지럼증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밤을 잘 자고, 소변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생기 나고, 그래서 정말 아침때 해 먹는 게, 정말 억지를 하다시피 해 먹던지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좋지, 정말 아침때라 하기도 영 편한다.
1: 바로 이
3: 모든
1: 제품이
3: 선생님이
1: 그렇습니다.
3: 도와주고
1: 예.
3: 보니까, 그래도 소화 잘 돼서 밥잘 먹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리를 벗지 못해 눕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기 싫고, 그냥
1: 그렇겠죠.
3: 누워만 있던 게,
1: 예.
3: 지금은 그래도 바깥에 나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어째서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활동이 좋을 때또사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3: 그리고 우리 집에 아바이는 또, 원래 뭐, 눈이 잘 아이 보인다니까, 늙어서 그렇겠지 하면 약을 쓰라도 말 아이 듣던지, 응급한 약으로서는 3개월 썼는가?
1: 예.
3: 그랬은 게, 구약이 이상하다고, 눈이 뿌옇게, 그래도 잘 아이 보이고 이렇던 게, 좀 눈이 맑아진 감이 난다며, 이랬대다.
1: 그게 세상을 바꾸는 감이 나는 거죠. 눈이 환해야 세상이 밝아지는 건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도 침침하고

0: 모든 게 불안감 느끼게 되죠. 예. 예. 이 제품이 확실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 맹서방은.
1: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이 천이 박사를 더 싸고 더 좀 더 먹으려고.
0: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맹서방.
1: 그리고 천이 박사도 예, 살려고 합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는 의사. 이번에 우대등 색이 특수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1: 들어보니까 영수없을 때. 네. 감사합니다. 네,
0: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이라는 게 국제적으로서 최고의 이런 상입니다. 특히 이 노벨상까지 받은 이약 제품에서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건 나절로서는 뭐 임의로서 아닌 거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이런 특수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는가 하면 크게 몇 마디로 규별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입니다. 어지간한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청춘은 건강,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장수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받고 그 외에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가 신경외과 박사 미국의 박사 73세가 10년 동안 누이에서 딱 깜짝 움직이지 못한 게 이 사람을 세운 제품이 국제 39개 양천공 22년 국제 39개 세계 신장내혈관학회에서 이분을 밀차에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세울 약이 나서라 했는데 장래가 조용하다가 어느 약이 나섰는가 하면 저희들 천이 박사가 나섰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라는 이 제품이 나섰는데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구체적인 그 경과가 긴데요. 바로 본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장에 집어치를 여치 않게 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 심장 박동이 1분에 40차 곳만 부서지던 1분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은 침박수가 65차 좌우로서 돌아왔거든. 다시 병원에 가니까 집어치를 열 필요 없고 집어치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큰일이죠. 이거는 방법이 없는 방법인데 이래서 천이 박사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돌려놓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고 믿고 쓰시게 되면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청춘으로 되돌려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음성이라며 300집이 산지아병원의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노벨상까지 두 번까지 받게 되어있죠. 황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알게 모르게 어디에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는가 콤파체 특히 남성들은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여성들은 뇌술금, 뇌단백, 소변에 피가 나간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저 그러다 말겠지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콤파체 허해지게 되면 심장의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심장의 피가 몽땅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왼쪽 오른쪽에 200만 개가 있다 했죠. 여기에 피가 들어가서 뇌가 됩니다. 이거 콤파 그 검사에서 뇌가도 그것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제대로 뇌가 되지 못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받고 심장에 영향받게 되면 오장육부에 모두 영향받게 되는데 세신이로 여기에 록혈정 그리고 전록건 32가지 중약제가 추위를 말려주고 소화가 잘 되고 뿐만 아니라 호흡계통에도 좋아지고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긍정하라. 목표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상태가 되려면 자신의 긍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일도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귀찮아져서 시작과 다르게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공부, 청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마음으로도 이해해야 수동적인 행동을 능동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의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행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하지 않은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빠져들듯이 편안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집중해야 할 대상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바로 긍정의 효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내 안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지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처음엔 관심 없다가도 익숙해지면서 즐거움에 눈뜨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시작은 불안했으나 실제로 해보니 의외로 보람이나 재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전환하는 법, 즉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집중에 빠져들게 되는 효율적인 몰입법입니다.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벼락치기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고자 경쟁력이 되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즐기는 집중을 하려면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긍정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죠? 무척 자주 있는 일이죠.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업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수학이 싫어도 입시를 위해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중 첫 번째로 나뉘는 타입이 우뇌와 좌뇌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도저히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우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뇌는 감각적, 감정적 사고를 하는 기관입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발견이나 감, 정서 같은 것을 관장합니다. 반대로 감정과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동료들이 다음 분기 실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 집중할 수 없다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서 망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많은 사람은 좌뇌를 더 많이 써서 생각합니다. 좌뇌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기관입니다. 감정이 아닌 로직으로 생각하도록 보조합니다. 논리와 감정, 합리와 비합리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어느 쪽이 옳다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양면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해만으로는 완벽하게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감정적인 이해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중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진행한 우뇌 타입 또는 좌뇌 타입의 테스트만으로 뇌 타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를 몇 번에 걸쳐 자문자답하다 보면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타입이든 간에 자신의 이해와 긍정 없이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신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초집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좌뇌 타입은 눈앞의 일에 수용할 만한 논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목표에서부터 거슬려 내려가며 생각하기. 2. 보상을 만들어 행동을 합리화하기. 첫 번째 방법은 목표에서부터 거슬러 내려가며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좌뇌 타입은 현재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싫은 일을 먼저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눈앞의 일에 보상을 만드는 것도 행동을 합리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상은 내 노동이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면 더욱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상이지만 좌뇌 타입에게서 의외로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문제 10개를 풀면 좋아하는 과자 1개를 먹을 수 있다거나 영상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상을 만들어주면 좌뇌 타입의 사람은 노력의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의 결과가 눈앞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에는 범위 한정이 중요한 요소인데 대가라는 것은 일정한 선을 그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 잘해왔으니 여기서부터 또 힘내자라는 식으로 자신이 긍정할 만한 구획을 만드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비합리에서 합리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의 타입이 자신을 긍정하는 방법. 감정적인 성향이 강한 운의 타입이 스스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음악이나 취미의 힘을 빌려 기분 전환하기. 2. 라이벌을 상상하며 경쟁심 만들기. 좌뇌 타입과 조금 다르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긍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집중은 원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 합리적인 대가 외에 감정이나 정서적인 보상을 만들어 뇌를 가동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운의적 접근입니다.

방법입니다. 이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음악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고양되는 것은 뇌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심신 건강을 위해 음악 치료가 활용됐습니다. 목숨을 다투는 치열한 전쟁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전문악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악의 유무에 따라 병사들의 집중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음악은 집중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집중 BGM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 집중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중 BGM에 익숙해지면 공부나 일을 할 때 또 청소할 때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음악을 집중력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은 경쟁심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운의 타입의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다거나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운해가 좀 더 강한 타입이라 라이벌의 존재로 인해 집중력이 향상된 경험이 있습니다. 고중을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할 때는 딱히 비교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고 싶지 않은 심리와 경쟁심에 불타올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강한 욕망이 있어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의 자극이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명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개인적인 희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이 점점 늘어나고 함께 노력하다 보니 정말로 이루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방해물이 아니라 발판으로 잘 활용한다면 완벽한 집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끝난 줄 아셨죠? 지금까지 목표의 명확화와 긍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목표로 정했고 논리적 감정적으로도 이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운동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합니다. 느닷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또한 헤엄치려면 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는 훈련이나 발장구를 치는 훈련을 한 뒤에야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단계, 레벨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처럼 실패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너무 어렵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 운동 없이 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따라가기 위해 집중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부터 시작한다면 오히려 겁을 먹고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처음부터 집중할 수 있습니다. A에서 B, B 다음에는 C, C 다음에는 D 이런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G나 X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테크를 배우는데 용어에 대한 습득이나 적응 없이 세금에 관한 책을 읽게 된다면 어떨까요? A나 B를 거치지 않고 X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읽히지 않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추천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책을 볼 때 어렵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좀 더 쉬운 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거나 사전 지식을 쌓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식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단적인 예로 패러디 작품은 원래 이야기를 모르면 공감할 수 없고 문학 작품도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해한 뒤에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다면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또는 집중할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빨랐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일부러 쉬운 것부터 도전하라.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단계를 건너뛰고 상위의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잘 풀 수 있을까요? 70cm 허들도 넘지 못하면서 1m 허들에 도전하는 것처럼 조금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정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명문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문대생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집중이 됩니까? 어떻게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돌아온 대답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간단한 것,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문대생은 최고의 대학답게 집중력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답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또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명문대생은 언덕 위의 공입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힘이 더해져서 아래로 굴러간 것입니다. 공이 굴러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목표와 긍정, 능동적인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힘을 줘서 밀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습관화하라.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할 때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따르는 일정한 차례를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정해놓은 생활 방식이자 규칙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나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쓰는 등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이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스로 편안한 집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집중이 잘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 같은 핑계나 구분 없이 일관성 있게 집중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내일 할 일을 미리 만들어두기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정도에서 그날의 일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일이나 공부를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어서 시작하는 게 허들이 낮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은 루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완벽에 가까운 목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의 실망이나 자책감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러나 나머지를 남겨두면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기세를 몰아 공이 더 잘 굴러가

루틴은 각자의 취향이나 성향, 생활 패턴에 맞게 바뀔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잘 따르기 어렵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루틴을 실행한 후 자연스럽게 집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뇌와 좌뇌 양쪽을 골고루 활용하기. 우리 뇌에는 우뇌와 좌뇌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두 기관을 균형 있게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집중력이 더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뇌적인 접근이 유리합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에 따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이 잘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할 때는 오늘은 수학해야 되는데 나한테 제일 부족한 건 영어야 라는 식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단계에서는 오늘은 수학이 끌리는데 영어 공부부터 하고 싶다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집중에 더 효과적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좌뇌를 활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고 집중도 잘 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지합니다.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공감하지 못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좌뇌의 논리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감정만 있다면 동물과 같고 논리만 있다면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집중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잡담입니다만 나는 우뇌가 강한 타입이라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반성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제3장 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명문대생이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까지 집중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집중 3단계의 두 번째로 동기 지속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중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시장만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을 아시죠? 한순간 또는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꽤 쉬운 일입니다. 의지를 갖고 시작하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일이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그런데 집중을 지속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 의지박약이라는 말이 보통으로 쓰이겠습니까? 그만큼 지속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집중을 지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즐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작품성 있는 미술 작품을 보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흘러가는 경험을 합니다. 즐거울 때는 한 시간이 찰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즐거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절대 즐겁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도 공부를 즐길 수 없어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즐기면서 할 수 없다는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즐겁다는 감정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문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당신은 공부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좋아합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즐겁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 74%

3%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음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고중 입시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공부가 즐겁다고 느꼈나요? 이 질문에서는 33%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명문대생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즐겁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목표를 갖고 공부한 이후부터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나요? 실제로 해보기 전부터 테니스는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좋아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순히 흥미를 느낀 사람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테니스가 취미인 여러분에게 테니스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난 테니스 정말 싫어해 생각한 방향으로 절대 공이 안 가잖아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평가는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해본 다음에 해야지 라고 지적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하게 되는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인데, 이 장약 심내방 한 곽의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자면 원래 5,610원이죠.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립니다.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 반년 더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늘 눈이 뜰고 있는 생물 제품으로 되는 예입니다. 예, 그런데 이 눈이 뜰고 있는 이 예의 이 안에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요즘 성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예예를 3병 더 드리는데, 이 3병이면 석 달 드실 수 있습니다. 예,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드립니다.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이렇게 4,752원이나 현금을 감해주는 일은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해삼 리밀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장약 심내방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선 5년 이상 이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리면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생방송에 문의하시고 싸는 분들한테 330원짜리 장약 심내방을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한 번도 장약 심내방 3곽을 더 증송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문의하시고 사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것이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예, 3곽이면은 990원이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환자분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을 선택하기 아주 어렵죠. 예, 전화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야, 정말 약을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 이렇게 약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들 꼭 진단을 받아야만 내가 약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고 망설이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런 약들을 보면은 다 OTC 약입니다. 예, OTC 약이라는 것은 약과에 쓰여 있는 주치 공능을 본인들이 잘 보시고 본인이 병 증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또는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그 약이 어떻게 좋다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절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OTC 약입니다. 예.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이전에 한 20년 됐는데,
1: 예,
2: 혈압이 일어나야 돼가지고 용고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지고는 약이 안 돼가지고 한 세 가지를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예.
2: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을 재고 통제하고 살았는데, 그 이 내 심내방에 이거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듣고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쓰기는 1년 두 달 먹었습니다.
1: 네.
2: 야릇달 되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혈압약을 세 가지 먹던 거 다 끊었는데,
1: 네.
2: 혈압이 안 된 데까지 조금씩 다 끊어서 지금 완전히 끊었습니다.
1: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원래.
2: 예, 그래서 소약으로 된 거는 지금 혈압약은 아예 먹고, 예, 그 심내방만 지금 먹는데 혈압 조절이 좀 상당히 잘 돼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만.
1: 예.
2: 머리 아예 아픕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뇌경색이 있단 말입니다. 자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머리 아프고, 예, 띵하고 힘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 증상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머리가 말썽하고 정신한단 말입니다. 예,
1: 고맙습니다. 예.
2: 예, 그래, 심자이가, 예, 그냥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그, 도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예, 그, 아프고, 뒤지는 것처럼 아프고, 예, 다 능력 긴급 이랬는데, 가슴이 지금 편안해져가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네, 지금 이거 열애했으면 아까 또 영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야, 심장병이 있는 이런 환자들이 이게 가슴을 뒤죽어 놓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예. 그래, 이 약을 잡수면 그 증상이 나사지는 기입니다.
2: 그래서, 예, 그 약은 네, 많이 먹었습니다.
1: 예.
2: 다른 약은 불편하니까. 저 중약도 먹고, 새약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강고약도 먹어봤단 말입니다. 예.
1: 예.
2: 별 확실하게 못 봤는데 이 장약이 돼서의 그런지 뭐 고환지된 제품과 서장이란 자체가 원래
1: 맞습니다.
2: 업대암과의 4,500m 이런 데서 자라는 약재고 또 황경천은 특별히 또
1: 5,400m 이상이
2: 예, 그래서 약재 자체 좋고 그래 그런지 효과를 확실하게 다른 약에 비해서는 잘 본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예, 그래서 예, 그게 뭡니까? 그 이번에 또 할도에 또 용도치 우리 할도
1: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우리 둘이 또 같이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남편도 또 몸이 또 나아졌으니까 여기저기 탈이 있고 그래서 둘이 같이
1: 예.
2: 예. 집에다 약이 있긴 조금씩 있습니다. 그냥 여기로 둬두는데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예. 오늘이 36각 배달받자 그랬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6각 예. 배달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이사일 즐거. 예.
1: 맞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이 장약을 쓴 지 2년이 넘어 됐는데 예,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여러 달 반에 예, 서약인 거
1: 예.
3: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네, 경찰이 와서 예, 또 뭔가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고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면풍까지 또 와가지고 예, 웃거나 이렇게 말하거나 밥 먹을 때도 예, 당기어가지고 견디기 어려웠대는데
1: 예.
3: 이 약을 어서는 예, 2개월 이 약을 예, 2개월 먹은 후부터 예, 좋아지는 게 알리고

0: 머리 어지럼증이 임차 1업수대다.
1: 예.
0: 안에서 예, 건강검진, 하래에서 예, 건강검진 한 개에 혈지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을 때다.
1: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또 원래. 예. 이 약을 잡습니다.
0: 예, 그래,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번, 저기나 뭔가 이벤트, 저기나 우대 활동이 좋길래 예, 저는 예, 수각을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0: 그런데 예, 선생님, 사촌 언니가 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예, 요즘에 언니가 예, 손이 이렇게 떨리고, 머리도 떨리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게 예, 저기나 뭔가 떨개병이 걸렸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1: 그런 떨개병이라는 게 파킨슨병을 말하는데,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킨슨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 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를 떤다거나 아, 손을 떤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온몸을 떤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 근데 우리 그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손을 떨고 또 채머리도 떤다거나 또 행도에 누리다거나 온몸을 이렇게 떠는 이런 증상들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병은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장약심리방의 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청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가가지고 신경치료 해주는 데서 아주 치료작용이 좋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이 파킨슨병이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방에 야, 이 중풍 환자가 정말 어떤 약을 쓰면 정말 중풍에서 정말 벗어나고 혈압이 조절되고 심률이 거르러지고 제품이 오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렇게 어렵지 하늘 돌아가는 집이 돌아가지 제품이 끝내 오지 않고 이야기에서 해탈됐습니다. 생명이.
1: 선생님. 예.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주고 맞았을 때는 정말 많은 약을 처음에는 더 떼고 그것도 떼고 좋다니까 그것도 자꾸 쓰고 대부분 세 번 입에다 나와도 쓸데없을 때다. 그것도 그때 뿐이지 벌써 사흘 나흘 지나가 또 혈압이 오른단 말이야. 근데 요 약 딱 쓰고서 혈압이 어쩜 그렇게 조절 잘 되는가.
1: 이 원래 혈압이 조절이 잘 될 수 있는데 왜 이제입니까 우리는. 이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주는 약이고 우리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이 5년 어선 이상 강의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시고 혈압약을 안 드시고 지금 이 약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그렇습니다.
3: 혈압약 하루에 세 번씩 썼는데 끝내 올라가니까 그게 올라간 게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겠습니까?
1: 그렇지.
3: 두 번째 생명 얻은 이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두 달, 열 달 쓰고 나니까 혈압약을 그 다음에 뛰니까 이만한 약이 정말 사람 목숨을 정말 구하고 목숨과 정말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그렇다더니 정말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 이게 장약이 고산지구이 약재구도 이게 심리방 이야기라는 겁니다.
1: 예, 그렇죠. 예.
3: 두 번째 생명 얻고 내 병을 치료했으면 이야기 최고 이야기 아닙니까 선생님.
1: 아하,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자꾸 어렵지 이게 부여하기 전에 중생이 어떤 남이 머리 어렵지 않게
1: 원래 그렇습니다.
3: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디다.
1: 예.
3: 그러니까 낫구나 부여하더니 그 다음에 거기 혈압 자꾸 올라가거든. 혈압약 먹어도 안 된다만 그러니까 이야기 글쎄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셨지만 혈압 조절한 다섯 가지 병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아이 그다음에

0: 아니 그다음 해를 소소하게 해를 낙지스가 이야기 계속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10년 입에 40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아이 났습니다. 야 정말 그거 그건 또 그 아이 때부터 처음이에요.
1: 그 입에 40개씩 너무... 그거 뛰는 게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 가지고 딱 아이 됩니다. 그게 어째서 이게 신근기가 그 140개씩 뛰는 이런 분들은 이미 신경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꼭 그 신경을 먼저 치료를 해주면서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심율물라이람 온이 이런 약을 같이 합해서 써야만이 이게 치료된다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치료되지 단순히 딱 심장병을 치료한다 딱 이런 약 갖고는 심율물라이 140개, 150개, 160개씩 뛰는 분들 해결해야 됩니다.
0: 그래 만까 신경 먼저 안정시키고 신경 먼저 치료했기
1: 신경 치료를 먼저 해줘야 돼.
0: 심률이 그 새끼 다음에 차차차 이런 게 그다음 마지막에 얼굴이 그다 계속 하고 나고 열이 나고 거리 해라 계속 오르지 그다음 난다 뭐 그러니까 사람이 자비서 왜 푸마스니 이런 뭐난지 내가 그래서 밥도 그래서 또 욕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민 발라드기 서민 발라드기 지구 이래 사 부추겨주고 그리고 그 나갔다 들어갔다 이랬다만 봐. 그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해라배하고 그다음 이 심률이 끝내 이 앞도 잡수고 이랬었어. 그러니까 이야기 이 얼마나 썼습니다. 무슨 수탄약을 다 써서 아니 무슨 일이 났지 하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가 센 약이라면 4,500m 이상 연한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
1: 들어갔지.
0: 예, 홍경천에서 5,400m 이상 되는
1: 맞습니다.
0: 약이, 아,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니까, 그다음 어떤 약이 담당하고 어떤 약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이런 그렇지. 약이 때문에 이내 치료 제품이
1: 야, 혈액이 강합니다, 아, 이 약이. 그래, 그래. 예, 그렇게 중풀이라면 치료해내지. 그리고 혈압이 그렇게 높은 것도 치료하고, 심근경색까지 치료한다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심근경색까지 딱 치료된다고 쉬어있잖습니까, 우리거는.
0: 예.
1: 이렇습니다.
0: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1: 약이
0: 사람이 구하는 약이 정말 예, 이 약이 정말 확실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지금 이 약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구하내가지고 정말 그래서 자기 정말 이렇게
1: 새 생명을 지금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 많다고요.
0: 백세까지 살기 싶어지는 그 무슨 짧게 사자는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 예. 그래 이 약이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따왔습니다 선생님.
1: 예, 잘하셨습니다.
0: 또 다른 분이 또 예, 우리 고모가 또 이렇게 예, 맥색이 두 번 왔습니다. 발이 이렇게 무슨 노스나 그게 아니라 예, 갱색이 맥혔다만다. 근데 이 약을 혹잘 쓰고 갱색이 고개 풀리고 뚫리고 다 이래 그러는지 예,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 나 어렵지만 아이 나면 이렇다. 어렵지 아이 난다만 일주일 있으면
1: 어렵지 않은 게 정말 바쁩니다.
0: 예,
1: 거기.
0: 예, 예. 예. 이번 우리 학교는 참가하겠다. 새가 들어서 거저준다지.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려면 전화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2417979번입니다. 예.
0: 네,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장약 심리방 덕에서 막 이 그런 뭔가 새로운 인생 바뀌어서 도마 등이 해탈돼 얼마나 선생님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시산이 두 번 오다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이 제차 온 다음에는 도마 병원에 열려들여 두 번 했는데 제고 남이 화장실에도 남이 도움이 없이는 못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신을 뒤집고 하던 게 야, 많고 많은 약, 이 광고약도 쓰고, 많은 친구들도 막 하고.
1: 치료를 많이 했겠죠, 예.
3: 예, 많은 병원 다니고 이랬지만은, 그래서 얼마 좀 치료되고 더 안 되던 효전이 없더란 말입니다.
1: 중풀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그 약을 쓰고 낫고는 더 바로 잘 아이 낫는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약을 인차 바꿔버려야 됩니다.
3: 예, 실망하던 나머지 선생님이 이게 소장약이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건
1: 이름이 있잖아요.
3: 근데 띄우지 못해서 정말 못 써봤는데 자식들도 이 어서는 광고약 그만 쓰라고 그래놓은 것도 마다하고 딱 이 병리가 공농조치 중풍 치료한다고 아예 그 다음에 심근경색의 관상동맥 경화에 나는 관상동맥이 많이 맥했단 말입니다.
1: 개우기 혈부족도 또 치료한다고 딱 쓰여있죠.
3: 예, 그 다음에는 이 그런 뭔가 뇌동맥 경화에 기혈부족의 만성비뇨 이런 거 다 치료한다니까.
1: 맞습니다.
3: 요약 쓰면 내 딱 병에서 해탈될 것 같으려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나 이 약재 성분이가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1: 맞습니다.
3: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3: 약이가. 예.
1: 좋은 약재가 원래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3: 그렇지 그러니까. 예. 우리 환자들이 한 게 어떤 약재 들어가는가 그게 그래야 그만한 효과를 내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3: 이게 고산지대의 좋은 약재 성분이 아예 오염이 없지 그 다음에는 아예 연한금이 아예 네 가지 들어가는
1: 맞습니다.
3: 40m 이상의 약대

0: 아이고, 홍경천은 그런 데서 살아야 고마워.
1: 맞습니다. 예. 우리 홍경천은 이 4,500m부터 5,400m 이상에서 살았는데 우리 일기 들어간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간 이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살아는 이런 약재입니다. 이 약은.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병에서 해탈되지 이 일반 약재 이 이런 뭐입니까? 지방의 생약대들이 그렇게 혈을 내겠습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이 강한 게입니다.
0: 예, 그래서 선생님이 첫날 강의에 그래서 강의 끝이 나자마자 전화해서 배달받아 이날이 때 그지 내 어떤 6년
1: 5년 넘었었지.
0: 5년 넘었어서 어떤 한 달 내리면 한 달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 약을 써보면 쓰면 쓸수록 사람이
1: 딱 내리면 5년이 되고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5년 한 달 되는 날이.
0: 예.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5년 동안 이거 먹으면서 우리 심장이 그걸 캐고서 앞서가시면 빨려져 있어 하는 것처럼 동통이 나고 심률이 빨라지고 숨이 올라요. 야 바쁜 얼마 바빴겠습니까. 그래든지 이 약 먹으면 가슴이 툭 트이고 그래서 숨이 올라오니까 심장이 내서는 병원 모르고 살지. 모든 검사 지표가 정상이 되지. 아이 중풍에서 얼굴 마비 오고 언어장애 누이다 하도 피우 아이 아래 태그 떨고 하던 것도 다 우선 정상이 돼가지고 사는 게 정말 살맛이 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지. 이 약만한 약이 없습니다. 정말 내처럼 정말 기울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는 아이 그런 심장이 두세라는 사람이나 그다음에는 뭔가 중풍에서 정말 헤매던 사람들은 정말 이 약 한번 써보라고
1: 같이
0: 좀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예.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꼭 이 약 써보면 병에서 해탈될 수 있으니까 나. 나는 또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선생님, 나는 그래, 그저께 또 약은 있지만, 이제 거지 5년 이상 내 방송, 그런 뭐였까, 이 약을 먹으면 방송에 참여도 했지만, 이렇게 효과, 그런 본 약을 세 바퀴 주는 방송한 사람
1: 처음입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 5년 어서 내리면은. 5년 넘어 해도 예, 처음으로 이 생방송에 참가해서 이 약을 그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이런 분한테 세곽 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어제 큰옥에 전화 왔더니 음력서 그때 우리 큰옥에 본같이 엄마가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말 잘못하고 춤 흘리고 반신질질 꿇고 이렇게 그래서 맥이 없어서 다리를 이렇게 그래서 잘 쓰지 못한다 해서 이거 쓴 게 오전에 활동실에 안 다닌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 그 뭔가 우리 올케가 이거 좀 로또걸 또 배달해달라 해서 내 지금 전화드리는 게 오늘 배달됩니까?
1: 배달됩니다. 예, 로또거고 어느 농촌이라 다 그 배달할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대노병이 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대노병이 못한 소리도 나가 해서 예, 염내 동료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썰로 그렇답니다.
1: 예.
3: 이런 게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예, 원래 치료
3: 이렇게 소리 나다가 내 도망하니 긴 뭘까 싶더라.
1: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대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정금 나사진 게 알립니다.
1: 알리죠.
3: 여섯 달 만에, 예, 완전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못다 소리 아이 납니다.
1: 예.
3: 제가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하셨죠.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3: 예, 혈압도 그리 잘 돼서, 예, 약을 따서 이 약 먹고, 예, 혈압이 약을 빼버렸습니다.
1: 네.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고시고 했는데, 지금의 맨디거로도 쓰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1: 좋습니다.
3: 예, 신경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화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예, 이 약 먹으면서 사니까 예, 정말 너무 무난한 생활을 하면서 예, 얼마나 지금 몸이 건강하게 사는지 모른다.
1: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3: 옛날에는 예, 이 약 먹기 전에는 약을 예, 여러 가지 쭉 씌워놓고 먹었습니다.
1: 하, 예.
3: 그런데 예, 별 다른 떠져간 효과를 못 봤는데 예, 이 약이 정말 정말 예, 이 약처럼 효과도 약에 정말 머리털이 나서 턱감 본다.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난

0: 이하고 칭찬 아끼지 않습니다.
1: 예.
0: 네, 물론 내가 소개한 이하고 칭찬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척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줬고, 오늘도 내 소개를 활동실에 다닌 친구들의 관심병이 있고, 숨이 계속 차고, 눈이 말라지고, 눈이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눈이 허원해지고, 응게 알리고, 그 다음에 기침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개선하고, 과일 말라두고 마른 기침 나고 과일 막 감기 타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그런 증상이 다 없었어요.
1: 그런 증상이 원래 나사질 수 있습니다.
0: 원래 심장이 안 좋고 혈압이 저혈압이 있는데 지금 혈압도 올라가고 맥이 난답니다.
1: 아, 혈압이 원래 저혈압이 든 사람이 혈압이 좀 올라간 맥이 나옵니다. 원래 저혈압인 사람 맥이 없습니다. 원래
0: 그래서 지금 효과 볼 때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내방을 먹은 지 어떤데 한 2년 거의 됩니다.
1: 예.
3: 아, 난 이거 먹고서만 여러 번 해와를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혈압도 애제 써서 막 하나, 이 30년 넘어도 혈압량 그냥 먹던 게, 이 선생님 강의 들어봤고, 이야기, 혈압도 조절 하는 거 5가지 위소 같으면, 거기 내게 많이 딱 들더라. 그래서 선생님 쓰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이 약만 먹는데 지금 혈압도 조절 뭐 잘 돼서, 이 원래 먹던 세 가지 약을 다 떼버려 이것만 먹는데 너무 잘 돼. 야도 딸 반만에 혈압약을 뚝 떼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야, 이런 신기한 약이 어디 있을까? 지금 시민의 혈압약 이런 약이 좀 이것밖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난 지금 혈압 조절을 잘 돼서 뒷골에 아예 아프지 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또 신경이 세기 있어서 이빙 발사 한다면 그때 아 가슴이 아프지 뭐 꽉 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땀은 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들 벗긴다 그거. 심장이 아프 숨도 쉬기 바빠서 그래서 그리고 어제 발다리까지 그렇게 막 쪼여들면 아픈가?
1: 아, 예.
3: 그래서, 그래, 아프니까, 나 너무 아파서 병원에 요하는 게 불려서 이번 아예 뭐 원래 아이디였습니다. 그러는 게, 이 약 먹고 지금 병원은 모르고, 이 약 먹은 다음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한 번씩.
1: 그 무엇이 이 약 계속 삽쓰는 게입니다, 모두. 병원에 입원한 약가는.
3: 너무 소외하게. 네, 신경이색 치료되는데 약이 어디 있을까, 지금. 신경이색이 살지. 신경이색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쪼여들면 아프지. 그 증상이 다 쪼여들었고, 이병이 발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입에 나야하고, 영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아서, 약에서 물약을 싸면 또 약에서 또
1: 세곽이나 더 준다.
3: 세곽,
1: 처음입니다, 이게. 990원인데.
3: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우리 아바에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래, 이약제약 잡심에 중풍도 몇 번 왔다 가지 내 새끼지 그러던 게 이약 먹고 지금 많이 좋았어. 이번 활동이 많이 싸늘합니다. 그래서 배선녀들 받아 왔습니다. 근데 내 우리 활동실에 댕기는 화도 놀라 우리 같은 댕기는 친구 한 분인데 이분 뒤에 내 지금 이번에 활동 좋고 이 문의하면 세워 더 준다 이런 활동 있잖아요. 이전에 다 쌌습니다. 이분이 잡수고 이 집 아바이가에 중풍이 세번 나왔지. 어째 몸이가 낭 덥고 아래 몸이가 낭 차갑고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 전여선염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약삽신 효과 좋답니다. 이번에 활동이 그 세광
1: 그러니까 나 이 9번 보고 시가에 다 돼 그러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2417979번
1: 맞습니다.
3: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를 과학보급 선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내 우리 주에서는 소비시장 질서 최적화, 소비 봉사 체계 완산, 시장 소비 활력 제고에 주력하고 소비 기반 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조 소비환경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조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조 시장감독관리,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과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조 중점 민속문화관광 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경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겸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의 상세에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전회사입니다. 이거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조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리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날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신심진작, 소비환경개선 등 중점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체계를 꾸준히 완산하면서 우리조 소비자 권익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게 했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화 립체적 소비자 권익수호망을 구축해 권익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일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0: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화한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수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군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종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군촌시 1건, 종점 사건 1건, 왕청년 2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0: 원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인간 그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하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에 기여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각 부위망 완초는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촌은 이미 오수 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초는 정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문화 조합 조치를 내놓아 74명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11명이 특색산업 발전에 뛰어들도록 추동했으며 삼합동상구에 고모커피 역참을 내와 331국도 연산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가과입니다. 벽면의 벽화는 모두 완부장이 우리와 함께 그린 것이고 많은 물감들도 완부장이 우리를 도와 구매한 겁니다. 최근 완부장은 우리를 도와 6만 원 자금을 해결해 줬는데 이 돈으로 커피숍 설비를 갱신하고 부분적 기초시설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 완초는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에 입각해 기초시설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의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 완초입니다. 근래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 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재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장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에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1: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길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과학기술 일꾼

0: 지난해 날 과학송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당희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용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송상 건강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 무료 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 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섭률꾼,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송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첫역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송상 건강생활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 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 연맹전 연변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변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축구 매력과 연변축구 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인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팬으로서 그는 연변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5년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 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0: 염전 축구 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염전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근일 공유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에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체계를 1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청귤 공유자전거 500대는 도시 중점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청귤 연변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자전거는 도시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자전거가 훈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호응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선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훈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부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에서 연변 완선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에서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에서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에서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2회 두견화 감성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간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간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1: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4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0: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0: 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변의 5월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맑습니다. 그리고 연변의 들판은 푸른 빛이 감돌고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때의 민요가 특히 생각나는데요. 노래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야기, 흥겨움으로 꽉 찬 이 시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태옥 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은산을 준비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는 찬소리를 딛고 이름범이 피어나 강인함을 잃지 않고 어여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진달래는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요소 유재익 작사, 허순자 작곡의 아리랑 진달래,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손맛을 떠올리면 배추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밥상에 어머니의 김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죠. 소박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맛과 향기를 윤종 작사 선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강일 작사, 홍상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를 마련했는데요. 고향집 마당과 어릴 적 뛰놀던 뒷동산에 건네는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노래 한 소절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정말 그립소. 이상길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와 함께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여쁜 꽃이 정말 많죠. 장미도 예쁘고 모란도 고우며 진달래도 복지요. 하지만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스런 아내인데요. 꽃이 지는 계절에도 세월이 흘러 머리에 백발이 스며들어도 가속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내한테 전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정겨운 선율에 얹어봤습니다. 호복순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보다 당신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울창한 산림을 떠올리면 맑은 공기가 코끝에 닿는 듯 하는데요. 이어서 뿌리 깊은 산삼의 향기를 느껴보며 흥과 신명이 절로나는 가락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죠. 한태익 작사 김동인 작곡의 아리랑 산삼 타령을 방선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참 사랑스러운 곳이죠. 두만강 물결처럼 흐르는 정, 훈훈한 인심, 연변의 독특한 멋을 이어진 가요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문춘산 작사 정기성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최근 작사 리태호 작곡의 장수 타령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

0: 저는 중국의 9대 선조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발효 동충 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3곽, 코엔자임 Q10 3곽을 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을 드립니다.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두 통도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국화차 선물 세트 두 세트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우대 활동은 5월 30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남경 동린당에서 생산한 영양 보충제, 바로 블루베리 엽황소하고 코엔자임 Q10을 또 더 드립니다. 그 외에도 또 미네랄 단백분, 칼슘하고 철, 아연, 셀렌이 포함된 이런 미네랄 단백분도 드리고 또 여름에 간도 보호해주고 몸에 열도 내려주는 황금국화 차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엽황소라 할 때에는 항산화 작용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해서 눈이 나쁜 분들, 바로 눈 시력이가 떨어지거나 눈이 피로하거나 마르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나는 엽황소를 쓰고 영떡입니다.
1: 예.
2: 그래서 먼저 심장 소화, 심장. 이전에는 심장 탁소가 쳤다, 있다, 이랬습니다. 경계 동통화처로 쓰고시고는 순수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혈압이 정사되었지. 밥맛이 와서 밥을 닮아서 발동감이랑 어디나고도 시자이랑 막 심생깁니다. 그 다음에 저와 달대나 밥을 닮아놓고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 이름이 어떻게 돼? 지충을 지쳤단 말이야, 지충을. 지난 게 지충을.

0: 춤 짓는 것도 남편이 막 무슨 부대처럼 친 게 아니라 콕콕콕콕 이렇게 예세하게 짓는 것들을 그렇게 나오더라면 다 많이 나오더라고. 너무 감 없이 살았었대. 그래, 예. 애도 예, 다리도 아예 아프지. 그래서 후티도 그냥 우리 집에 있습니다. 단숨에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한 번 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동충하 터지니까 많은 방면에서, 몸이 야금야금 다 도와줍니다. 이래, 나는 지금, 돈을 지내면, 공짜 지내면 많지 않으니까, 여수통시 활동마다 자꾸 싸다고.
1: 예, 여수 통계는 네 통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이 블루베리 옆방소 세곽하고 고해자임 교십도 세곽을 드립니다. 예, 아. 그리고 열야도 꽈개 숨을 세곽을 드리면서 이 담백분을 또 드립니다. 예, 네. 이 담백분이라는 분들이 지금 이 동충 하초와 같이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외에도 예, 지금 이 국화차도 이 여름에러인 분들에게 혈압도 조절하고 간에 열도 치고 눈에 피로도 제거하고 이 국화차가 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열야득과 그 사는 분들에게 23과그 드리면서 그 위에 또 이렇게 드립니다. 예, 옆방소도 다섯과 교십도 다섯과 예.
0: 우리에서 터자는 것도 그거 줍니까?
1: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한다. 열야드 과거 사시면은 23과거 드리면서, 예, 이제, 이런, 이딱 다른 거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 283-0666번에다가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소개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나도 동충하철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동충하철 쓰기 전에는 수탄이하고 이것저것 써도 말 안 듣던 게 그거 다 없애고 지금 이 동충하철만 쓰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3: 아, 나는 손발이 저래서 밤에 뭐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났다 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위가 소화 안 돼서 밥만 먹었는데 밥도 지금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1: 네.
3: 예, 그러지. 눈이 부은 게 보이지 않던 것도 눈도 맑아지지. 머리도 흐릿하고 항상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도 지금 정신이 난다.
1: 네.
3: 예, 이하고 정말 내가 써보니까 직접 써보니 선생님이 강의하고 딱 맞습니다. 정말 이 약은 좋은 약입니다.
1: 네.
3: 그래서 내 오늘 또 9각 알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지금 9각에는 11각을 드리면서 남경동인당 옆방소 5각하고 예, 교시부 또 5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는 사람인데, 어째 먹는가, 뭐,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정시띵 하면서 이렇습니다.
1: 예.
4: 그리고 원래 나는 노공이 있어가지고, 예, 경력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나빠집니다.
1: 예.
4: 그리고, 내남이, 정신을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우울해가지고 이래다 나니까 어떤 때는 장골라 갔다가도 무거운 두고 올 때도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1: 맞습니다.
4: 예.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저기 숨도 차고 저기 답답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은 게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았던 것도 없어지면서 자다도 어떤 때는 숨이 꽉 막혀가지고 저기 일어나서 두드리면 이랬댔는데 지금 그런 증상 없어지거든요. 예, 잠도 잘 자고 영 좋습니다.
1: 예, 심장이 좋아졌다는 거 말아.
4: 예, 예. 확실히 이 약이 고산지구에서 자라는 게고 다른 약이 30배라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나는 위축성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기 싫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랬댔는데 지금 이거 약을 먹은 다음에 밥 먹고 싶은 생각

0: 생각도 나고 밥맛도 조금 나사진다 돌아온다.
1: 네, 돌아온다.
0: 예, 예. 그래 밥 잘 먹으니까 나이 내기나고 이 정신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나이 지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럴 때에 또 살려고 합니다.
1: 예.
0: 열여덟 가게 23가게
1: 드립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예, 옆방소 5과, 교십 5과, 그리고 담배분 2통에, 그리고 아, 국화차 2통, 이 열에서 꽉 사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전통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동충하초는 체내 독소도 배출시킵니다.
2: 네.
1: 예, 지금 오래 술수로 환자분들이 한 몸이 좋아지는 건 느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몸에 이 노폐물들이 축적되는 거 배출시키기 때문에 또 몸이 좋아집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고산지대의 약재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높여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면서 쌓인 피로도 풀어줍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옛날부터 일종의 천연 면역 강장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대 의학서적에서 보면은 이 본처 신종신에서는 동충하초는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기침하고 가래를 먹게 하고 천식을 가라앉히는 이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쓰고 오랫동안 쓰면 좋아지는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 신장하고 폐를 동시에 좋게 하면서 심장하고 간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예, 때문에 우리 중의학에서는 무병장수의 정답은 신장에 있다. 그리고 폐가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3: 나도 동충하초를 뒤져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충하초이 어제 먹으니까 심장이 아주 좋습니다. 심장이 아주 좋아서 밤이 그냥 주심하를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된게 동충하초를 먹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참 다들 어찌 좋은 수목이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혈압도 조정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3: 예, 혈압도 영 잘 돼서 머리가 어지럽던 게 머리가 어지럽지 해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여기 허리 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리 다리 아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여기 미인 아빠니까 위축성 위험이 미개한이 있어서 얘 밤에 우리 아파 가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게 위병도 다 치료해야 됐다.
1: 당장은
3: 안 많았어도 이 약은 가고 약을 쓰다가 약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뛰었던 이 약이 슬슬 위에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500m 이상 한이라는 안경 속에서 이렇게 자란 약이 되는 거, 겨울엔 벌레로 자라고 여름엔 꿀로 되어서 이래 자라서 이게 약이 되는데 약을 된 것도 이거 발을 했지 할까. 이게 발을 해놓고 30배에서 효과를 더 나온다고 할까. 이 약 쓰는데 이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이 약 좀 좋아서 이번 학도에 또 조금 싸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활동이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좋은 약
1: 앞서 놔줘서
3: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대선아 맞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이전감에 저도 이렇게 동충하초 쓰고 했습니다. 야, 이 약은 정말 인전 정말 명약이다. 저는 이 손에 앞에 다리 다친 게 어느 나무거나 그 이리 자꾸만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 내리 저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초약도 병원에 가서 초약도 대다 먹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먹을 때 부지 쓸데 없습니다. 그나마 선생님 강의 듣고 동통화서 이렇게 썼는데 결국 손발이 차서 예, 저 여름인 것도 이불 속에서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이거 누가 한 며칠 그래서 한 이틀 먹을까 인사 나사집니다.
1: 예? 맞습니다. 이 약물 보충해 줍니다.
4: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허리 다리 아프던 게 나사니까 저는 이래 우리 농촌인데 일을 그렇게 해도 일 없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또 한 가지 약을 이렇게 줬거나

0: 동맛동 통화하는 냉기 명약입니다. 예,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견제에 쓰겠습니다, 선생님.
1: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2836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이래, 아, 우대 도치, 저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예, 겨우에 동인당에서 생산한 이 영양 제품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활동 이용하면 좋습니다.
0: 예. 예, 2830066.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예, 우리 이 효능에서 보면은 이 콘파치하고 폐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인체 면역력도 높여주고 또 병을 저항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예, 질병에서 좀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특별히 이 폐건강에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폐라 할 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우리 폐를 통해서 산소를 체내에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는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예, 때문에 폐는 우리 몸이 주요 환기장기로서 심장과 더불어서 생명이 시작과 끝을 같이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폐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또 콘파치 전까지 보충해줘서 손발이 차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환자분들인데서 좀 뚜렷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중로년 분들이 질병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폐라 할 때는 중의학에서는 모든 장기 중에 으뜸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예, 생명을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장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폐는 당연하게 이렇게 예, 숨을 쉬게 하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폐 건강이 일단 악화된다 할 때에는 만병이 근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뇌하고 심장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야만이 우리 인체가 정상

0: 가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1: 네.
0: 에, 우리 폐 기능이 안 되면서 산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 못하면은 에, 우리 장수 바로 무병장수의 이런 길을 걸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에, 하지만 우리 폐라 할 때에는 매일 더러워집니다. 에, 더러워져서 아토피라든가 비염, 에, 천식과 같은 이런 3대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편도선염이라든가 폐기종, 폐섬유화, 폐암 등 이런 질병들도 발생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예, 이 전염병 바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폐질환이 발생률, 예, 폐종양이라든가 혹은 폐결절이라든가 이런 폐질환이 발생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폐가 관계되는 우리 피부질환, 예, 피부 질환에서 기미가 나거나 여드름이라든가 건선이라든가 건버섯과 같은 이런 각종 피부 질환도 폐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은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폐가 건강하면은 예, 이 일단 먼저 몸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야, 나는 몸이 천근같이 무겁고 맥이 없다. 예, 이럴 때에는 예, 우리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셔서 폐를 건강하게 하면은 몸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가 건강하면은 쉽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 남보다 더 피곤하고 맥이 없고 이렇다 할 때에는 폐 건강과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가 건강하면은 얼굴 색이 밝고 산에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리 운동 이 폐하고 이 운동이가 움직이는 게 많이 관계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도 운동을 잘 해서 폐활량도 늘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폐를 든든하게 한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지금 장수이 누구나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1: 네.
0: 예, 이런 소망을 또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가 건강해야만이 몸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예, 사람이 심장 박동이 멈추면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1: 네.
0: 예, 하지만 우리 심장이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펌프 작용을 하려 한다 할 때에는 폐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해서 심장에 전달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다가 또 산에 가면은 예, 이 호흡이 좋아지죠.
1: 네.
0: 이것도 역시 폐가 예,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심장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인간이 정신활동의 기초는 심장이고 생명현상 바로 맥박을 조절하는 호흡은 폐가 담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폐하고 심장이 밀접한 관계가 이 내용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의 첫 번째 보호막이라는 이런 뜻도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일단 우리 폐는 예, 건강을 책임지는 첫 번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폐가 건강해야만이 심장, 신장, 간 등 이런 순서대로 다른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예,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예, 신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골과 질환이 있던 분들도 또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간 기능에서는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소화계통 질병도 같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폐가 건강해지면은 다른 질병들이 치료가 쉽게 됩니다. 예, 일단 우리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다른 질병들이 양보도 제대로 흡수도 못하고, 이 나쁜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폐가 건강하다 할 때는 기타 질병들이 치료에서도 예,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을 본다 할 때에는 지금 누구나 느끼고 있다시피 이 환경 오염이 지금 대단하죠.
1: 네네.
0: 예, 그리고 우리 좀 생활상에서 보면은 예, 누구나 또

0: 스트레스를 아예 받는 분이 없죠. 지금 먹고 살기는 이렵지만 정신빈곤증이란 게 오면서 스트레스 누구나 다 받습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이 흡연이라든가 그리고 식품 안전, 예, 즉석식품이라든가 항생제, 소염제를 함용 등으로 인해서 폐기능이 지금 많이 약화된 이런 상태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특별히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장 기능을 높여주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몸 전체적으로 예, 조절이 되면서 몸 건강이 또 회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리 깨끗한 공기는 폐에 가장 좋은 이런 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호흡을 담당하는 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의 주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폐하고 신장경에 예,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기능을 높여주면서 심장, 간 예, 같이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 건강에서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노화 방지가 항피로 작용은 예, 아주 좀 뚜렷한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런앤이 좀 이 손발은 차고 또 좀 열감이 센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 좀 나는 열 안 같다 해도 양이 부족한 거 말합니다. 이 열기가 한 곳에 모이고 펼쳐 못지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드시면은 예, 신양도 보호해주면서 또 호흡기 질환을 같이 치료해주고 또 허약한 체질을 많이 개선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맥이 없거나 혹은 예, 피곤하거나 그리고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난 어째 갑자기 늙는 가서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중로년층에서 누구나 써야 할 아주 필수적인 이런 좋은 약품이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죠.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구려넋 김향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문희 작사, 류용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장보고 돌아오는 농민들의 기쁜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을 주자 보내드립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아낌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정을 전하길 바라면서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 창작된 김등만 작사 양성덕 작곡의 이 직업이 좋아요 보내드립니다. 자신의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긍심을 품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일하는 행복과 보람을 노래했습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섯 이명 작사 신학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평생 땀을 흘려 갖고 온 정든 밭, 희망과 씨앗을 심고 결실을 기다리는 농민들의 진솔한 마음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농촌마을의 선줄꾼으로 사업하면서 농촌 건설에 크게 기여한 남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들도 이 시기 사회의 한 몫을 크게 담당했죠. 그 대표적인 가요 감동처녀 보내드립니다.

리행복 작사 김나모 작곡의 꽃피는 시골 살림 보내드립니다.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게 물든 시골 풍경, 풍요롭고 행복하게 꾸려가는 시골 살림이 기쁨이 노래에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박종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성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허영도 작사 작곡의 소꿉친구입니다. 세월 지나도 잊지 못할 소꿉친구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전성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백진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 관광순례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흥경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관광순례 가락에 실려오는 고향 냄새 함께 느껴보시죠. 강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국입니다. 봄이 오면 상마들의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 조국 또한 희망과 사랑으로 만발하기를 축원하는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황산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사입니다. 언제나 부르고 싶은 고향,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리운 그곳으로 함께 발걸음하는 노래입니다. 변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최선수 작사 엄밀한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보세요입니다. 세상살이 얼음이 있지만 둥글둥글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노래합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광룡 작사, 리경대 작곡의 어화둥둥 동의가정입니다. 정단 흥경가라고 그러 화목한 가정이 평안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곡입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문천찬 작사 남래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입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 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근뇌 보신환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억력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근뇌 보신환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 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의보신 하나 들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0: 편하기도 하고 조금 아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보수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1: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콤파치 다 허해진다. 콤파치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콤파치 기능이 나빠지면 내일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립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어요.
0: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1: 498원이고 이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0: 그래 마야시 12통 무슨 우대 있습니까?
1: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끼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것은 딴연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딴연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이게 저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그 인체든 이 개건 이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그 이야기가 좀 어떻겠는가.
1: 네,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에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문란이 나오는데 그냥 심장약 맞서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예 어두운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 룡골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산조인 이 약이 다 들어가 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눈이 쫓긴 것 같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첫째 효과가
3: 잘 알았어.
1: 네, 기도 잘 하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기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 문란을 치료하는

0: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이저신경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식물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이야기 없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얘기랍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네 보시고 하는 지금 다다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허리도 있다니까 어떤 방면에 있다니까 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손도 그렇고 그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생하다 할까 맨날 그랬다. 그래갖고 이분도 이 광 그러니까 그니까 시간 사장인데 또 열광 사장인데 열광상 네통 좀가
0: 열도가도 드립니다.
2: 아 연속광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분이 QCV 또 아웃광 드립니다. 이랬다 하면 한 분들.
2: 아 글쎄 이렇게 사달해서 내지 찍거나 뭐 사달해서 제가 겠다. 그럼 그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제 이모지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0: 다 배달됩니다.
2: 어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서.
0: 예, 이제 전화드립니다. 아니면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2: 501-2797
0: 예, 8가게 드리는데 9개 드리십시오.
2: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0: 501-2797
2: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예,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 이 당뇨 이순의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 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피부만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0: 네.
3: 예,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아이디지, 이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3: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다면.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절바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콩팥이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란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1: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예, 감사합니다.
0: 예, 치료 잘 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맨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 안정제 뭐 신다한이라든가 메톨로얼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이제 빌려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누구세요?
0: 네.
4: 수고하십니다.
0: 네.
4: 공지 안에 좀 담아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인가 애들 너무 맞아가지고.
0: 네.
4: 뭘 갖고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잘 못쓰고 지금 부유치 있어가지고 이래서 연주 이다 금리 복수한 숨을 어떻게 하는가.

0: 가깝네 본다.
1: 예,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풀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꼴도 낀 것처럼 정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로 좀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십시오.
0: 좀 대답하다고 한다게 뭐.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네보신환 일반 건네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네보신환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시안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热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시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시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초암요, 자궁암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맹해서, 맹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팔만실에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수왕쉬. 네. 네. 와시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2: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하고 먹습니다.
1: 예.
4: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사경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예.
4: 벌써 예, 먹은 봐서 한 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세던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4: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1: 예.
4: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1: 예.
4: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러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예.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1: 빨리 이랬는데.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4: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도 어제는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1: 예, 그럴 겁니다.
4: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껄껄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란 두부로 하는 혓바닥이 세탁기 설탁 해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1: 네.
4: 근데 그게 설탕도 싹 벗어서 소화 영 인간 잘 된다.
1: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4: 네.
1: 우리 몸의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4: 해가 그래, 설치가 예. 하얗어.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윙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윙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윙 소리 나는 소리 자지 못하겠을 때라.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면 올라가면 이러던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계속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4: 예, 구성도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4: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걸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4: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5: 영지 이간 고복이고 어쩌면 1년은 다음 달에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제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네.
5: 그래, 어디미도 손이 이렇게 춥고 눈이 거의 입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제대로 말라들어. 이게 늙음하게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늙는다더만 어떤 늙음하게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이간 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든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영 기분이 좋았을 때라 결국 힘들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이
5: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에는 정말 진짜 말라든 데니 이 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5: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 색이나 이런 피부 색을 이제 몸에 피부 색을 넣거든요.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진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좋겠까 기분도 좋고 눈은 오랫동안 뭐가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이 여전히 연해지고 예 그때 눈이 좀 좋습니다. 부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좀

0: 누님이랑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해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네.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생각.
1: 알코올 중독이든 그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 영질러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내 우리주에서는 소비지정질서 최적화, 소비봉사체계 완산, 시장소비활력제고에 주력하고 소비기반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조 소비환경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조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3년 연속 전상

0: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조 시장 감독 관리,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환경 건설 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구와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조 중점 민속문화 관광 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비 손염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에 상세히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전회사입니다. 이곳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조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날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신심 진작, 소비 환경 개선 등 중점 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 체계를 꾸준히 완산하면서 우리조 소비자 권익 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 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와 립체적 소비자 권익 수호망을 구축해 권익 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일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완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 환경 지수 측정 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조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군촌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년 2건, 중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0: 완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인강근은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화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0: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에 기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청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각 부위망 완초는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하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촌은 이미 오수 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촌의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의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 완초입니다. 근년래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재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장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에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1: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과학기술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덩이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숭상 건강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숭상 건강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무료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사업률군,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첫역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숭상 건강생활이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0: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 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 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패

0: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토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맹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맹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맹 축구 매력과 연맹 축구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맹 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위는 이야기 보따리를 부렸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팬으로서 그는 연맹 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위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맹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5년 연맹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맹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맹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맹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 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맹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맹 축구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맹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근일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에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 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 체계를 1층 풍부히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 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도시 중점 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 청귤 연변 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도시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 자전거가 훈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홍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성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훈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에서 연변 완선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에서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에서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에서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0: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도무시 장관진 제회 두견화 감성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관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관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0: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0: 네, 중고 휠체어와 기저귀 깔개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네,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위치는 철남에 있는 주 재정국 부근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네, 공기가 맑은 아주 좋은 고장입니다. 주변에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변 일종 부근에 있는 1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42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3-4433-6479번, 153-4433-6479번입니다. 네, 연길 해남 남쪽 현에 있는 살림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훈촌에 있는 한 맹인 가정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네, 번지방에 출퇴근 가능한 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오셔서 많아서 3시간 동안 가사 일을 도와드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드리면 됩니다. 한번 오시면 60원 드립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살림집을 세줍니다. 네, 층수는 3층이고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단칸방도 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외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네, 자전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상하수도 전

0: 전기 등 네, 고장난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빈 창고를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사용하다 남은 대량의 성인용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9-9338번 138-9439-9338번입니다. 연길시 하람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빅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토성도 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이어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그리고 네.
1: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0: 네, 전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집도 가사 도우미를 구하려고 합니다.
0: 네,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1: 네, 할머니 한 분인데 반자리 봤거든요.
0: 아, 반자리 파는 분.
1: 네. 네. 입주하실 분을 그래 구하려고
0: 네, 숙박을 해야 합니까?
1: 예, 먹고 자고 해도 되고
0: 네, 출퇴근 해도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1: 그래 연락번호는 네. 182
0: 네
1: 4335
0: 네
1: 8227입니다.
0: 네, 연길입니까?
1: 예, 연길요. 15번 근처입니다.
0: 15번 부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소식 기다려보세요.
1: 네, 네.
0: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집을 팔거나 시를 두려워합니다.
0: 네.

0: 지는 데 화원이고,
1: 네.
0: 4층입니다.
1: 네.
0: 그리고 평수는 43평 좀 넘습니다.
1: 네.
0: 예, 지붕 깨끗합니다.
1: 네.
0: 중계 전화는 139-4339-4745번입니다.
1: 139. 4745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이제 그 기부.
0: 네.
1: 빈집 봐주는 사람 같은데요.
0: 아, 빈 창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구하는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아, 잠시만요. 찾아드릴게요. 네. 네, 적으십시오.
1: 네.
0: 188.
1: 예.
0: 4433.
1: 예.
0: 6551번입니다.
1: 6551번.
0: 1번입니다. 1번.
1: 1번이에요?
0: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예.
0: 네. 188.
1: 예.
0: 4433.
1: 예.
0: 6551번.
1: 예,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해 보십시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2: 집을 세웠습니다.
0: 네.
2: 셋집 위치는 바로 연비병원 서쪽, 그, 신흥관장 그 동쪽이 됩니다. 그
0: 네.
2: 부분에 있는데 면적은 한 30평방 정도 되고요.
0: 네.
2: 수는 3층입니다.
0: 네.
2: 일상가격이 실을 돌리고 그런데, 그리고 네. 또 딴절이 있습니다. 딴절도 바로 거기 위치에 있는데.
0: 네, 단칸방요.
2: 그, 예, 단칸방. 단칸방은 그 5층입니다. 7층 집에 5층.
0: 네.
2: 예, 면적은 20평방 초과되고요.
0: 네, 조금 넘습니까?
2: 교통, 네. 예, 교통도 편하고 거수도 우울합니다.
0: 가스 네.
2: 제품도 구전하고 환경도 조용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 중고 가전 제품들, 액정 텔레비전, 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0: 네.
2: 냉장고는 그 뚜이카이멀, 쌍카이멀 큰 냉장고도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 한국 국구전기 밥솥, 웨이버루, 매치저, 매치과, UNG 등등.
0: 네.
2: 예, 그리고 자전거도 있고 컴퓨터도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중고 가구들은 뭐 침대, 옷장, 화장대 등등. 그리고
0: 네.
2: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뭐 물 새거나 뭐 고치기 어려운 것들, 주방, 저 위생실, 전기, 수도, 일체가 다 가능합니다.
0: 네.
2: 장애인들은 그 무료를 해드립니다. 아래
0: 네.
2: 연계전화는 642.
0: 네.
2: 2443.
0: 네.
2: 8797.
0: 8797번. 132-2443-8797번. 잘 적었습니다.
2: 예, 수고하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지구 판송 벌레로 갑니다.
1: 네, 말씀 주십시오.
2: 네, 위치는 전남에 있는 재정국과 기성국 부근에 있는 텐시쇼치 3층입니다.
1: 네.
2: 네,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1: 네.
2: 양수 2층이고 남북집입니다.
1: 네.
2: 네,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1: 네.
2: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1: 네.
2: 네, 연계 전화번호는 156-0050-9121번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0: 보도에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전에 연길시 보련회는 연길시의 65세대 가정과 함께 가정조제공원에서 연길시 제4회 가정문화절 및 가정교육 가풍 조제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동화 이야기와 어린이 모형으로 서막을 열었으며 부모와 어린이들은 힘을 합쳐 함께 취미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10가지 조제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활자 인쇄, 모형 문화유산 부채 만들기 등 조제 공간에서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체험하면서 손끝으로 문화를 느꼈습니다. 전통 매듭공예 조제 공간에서는 인내심과 창의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도서 나눔 조제 공간에서 어린이들은 서로 도서를 공유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공유했으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훈과 소망을 쓰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성류꽃이 연변에 만발하고 여성들이 마음 합쳐 단결 촉진을 주제로 선전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관련 지식을 해설했습니다. 연결시 보련회 관련 사업 일꾼은 다음 단계에 연결시 보련회는 가정교육, 가풍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계속하여 새로운 활동 담체를 혁신하고 실천 형식을 풍부히 하여 가정의 작은 조화로 사회의 큰 합력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구시에서 잡는다.
0: 네.
1: 위치는 좀.

0: 목재시장 남쪽에.
1: 네.
0: 단층 집이 평파가 한 100평방 되고.
1: 네.
0: 2층 집이 한 400평방 되고. 마당은 3,000평방 되고.
1: 네.
0: 이게 주로 장바구 창고가 필요합니다. 건길력이 돼서.
1: 네.
0: 결국 가성시장인데 5층 집에 쉐를 줄게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예, 서영시장 동쪽에 렌티로 팔 게 있습니다.
1: 네.
0: 연계전화 1로
1: 네.
0: 6678 3177번.
1: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사업을 들어 더문 시량 소지는 전진 13개천 사회구역에서 주거 환경 정비 8가지 반드시 철거 전문 행동 녹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량소지는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대중이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간선도로, 농가 주변, 위생사각지대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적 그물식 정돈을 펼쳤습니다. 루게로 금요일 위생일 환경정비 활동을 20여 회 전개하여 약 10km의 도랑, 약 60km의 천급 도로, 36곳의 공공장소, 42가구의 정원을 정리하고 생산생활 쓰레기 5톤을 반출했으며 가금사육 오물 등 농업폐기물 21톤을 처리했습니다. 8가지 반드시 철거 전문 행동을 통해 768곳의 문제지점을 정비했습니다. 그중 루게로 위험하고 낡은 가옥 27채, 폐기된 창고 22채, 허물어진 담장 15곳, 낡은 화장실 33곳을 철거하고 파손된 나무 울타리 71곳을 보수했으며 기타 문제점 600여 곳을 정비했습니다. G331 연선에 중점을 두고 허름한 건물 43채를 철거하고 건축 쓰레기 70여 톤을 반출했습니다. 8가지 반드시 철거 전문 행동으로 비워진 공간, 도로 연선, 도랑 량측 및 마을 사각지대의 관상성을 겸비한 묘목 약 6만 그루를 재배했으며 루게로 약 6,000평방미터를 녹화하고 약 2,000평방미터의 꽃씨를 뿌렸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내재류 과일과 사과, 커피, 코코아, 차 등에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한 노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성분은 항산화 효과로 알려진 폴리페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최대 52% 낮았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원은 과일과 커피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은 건강한 세포 노화를 돕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하며 특정 항로화 식품 하나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꾸준히 쌓이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5년에 채취한 표본을 분석해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고 이들의 폴리페놀 섭취량을 평가해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림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및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성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배리류 과일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고 남세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배리류 과일, 사과, 커피, 차, 코코아, 남세, 허브와 향신료 등의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네, 하루 한 잔 이하 수준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텔로미어 단축 위험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0: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휴대폰을 잡는 자세를 잘 관찰해 보았습니까? 전체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잡는가요? 아니면 새끼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쳐주는가요?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오랫동안 받쳐주면 칼집염, 인대염, 관절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장시간 새끼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받치고 있으면 손과 손목의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휴대폰의 대부분 무게가 새끼손가락의 먼 마디 손가락뼈에 작용하여 새끼손가락, 손, 손목 등 각 관절, 힘줄, 인대 등의 구조에 장시간 반복적인 인장이나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초염, 인대염,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과 같은 일련의 손질환과 손가락 통증, 관절 경직, 손 유연성 저하, 손가락 변형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자세를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

0: 준비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럭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3: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제 위에서 특수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오늘부터 또 공장층하고 협상해서 새롭게 더 추가하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지원에 124원씩 하는데 원래는 60각을 싸면 70각을 무료로 드리면서 거기에 1,500원을 무료로 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이 홍광치료익에 대한 이 수요가 너무 넘쳐나게 되어 있으면서 홍광치료익이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 제품은 자기네 써봤는데 너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고 안전하고 쓰기도 편리하고 이런 제품이더라고, 좀 더 우대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요구에 응해서 지금 이번에는 사지원에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리고 1,5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홍광치료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치료의기는 이건 특수한 우리 지금 현대의 가정용 병원 이런 치료의기에 속하는데 가정용 치료의기 가운데서는 콤파츠 위주로 하면서 어느 부분이든지 골격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무균성 염증 혹은 또 유균성 염증을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뭐 보통 지금 지광 치료의기를 그것 기본선 덮어줄 수 있는 큰 새로운 치료의기에 속하는 홍광치료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병치료약품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아, 눈병에 있어서는 명서방이구나 이 정도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15각에 또 1,500원을 주고 홍광치료의기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네. 501-7766.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그 예, 우리 동생아, 예, 그 위 좋지 않습니다. 위 축성 위염 있고, 미란도 있고, 예, 용복잡하게 그 위가 상당히 아이던데, 이전 진단, 위 축성 위염 진단만 지도 이전 한 40년 됐습니다.
1: 어, 그러면, 예, 그, 예, 중시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그, 그냥 원래 아픕니다, 위가. 예, 아프고, 밥맛 떴고, 사람이 영 말랐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런데, 근간에 들어가지고, 예, 그, 위가 그렇게 막 따갑단다. 막 따갑고, 예, 이렇게 녹으면 잔더리 거지 따갑고, 예, 입안이 마르고, 예, 술이 그냥 돋고, 예. 예. 그래서, 집안에 그저 약이 내 위약입니다. 중약도 저기 한약으로 된 것도 먹고 초약도 전연이가 먹고 좌탄대가 다 찾아가며 먹었는데 별로 효과 없어서 예, 그 영 힘들어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사지원에게 별로 좋을 것 같게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래 건의랄까요. 예. 바쁘니까 이래까 광고약이 좀 그렇게 그렇다고
1: 할까요. 아, 그렇죠. 예.

0: 예,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 예, 가운데 특히 저 사상이 많죠.
1: 예, 예, 그렇지. 그래서 바쁘니까 그래 좀 쌌습니다. 쌌고 좀 예. 먹었는데 위가 조금 이렇게 그 따가운 게 좀 낫답니다.
0: 점점 나아집니다. 완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심장열이 위열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위에서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데 심장열과 위열을 동시하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위가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열이 나던 게 두꺼워 나던 게 조금 식은 것 같답니다. 단들이도 딱 덜다 갖고요. 예. 그다음 입안에 향 이렇게 쓰리 돋고 그랬던 거는 이전이 없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런 건 예. 예, 예. 그래서 예. 좀 올 몇 동안 안 썼는데 효과 봤다면서 그러니 그거 좀 더 싸서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써보겠다 그러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 배달받 이번에 또 활동도 얼마서 썼으니까 예.
0: 그렇죠. 특산 활동.
1: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배달받을까네 그랍니다.
0: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 이번에 우대할 때 육식강 이거는 많이 쓰면 많이 효과를 보게 돼 있으니까 안전한 제품이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시장 네, 국제적으로 네. 인정을 받는 이런 제품이 아니가 뭡니까?
1: 예. 네. 7766. 7766 옳지?
0: 예, 예.
1: 예, 수고하시죠.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을 저는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잦아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저기 지금은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아침에는 안 막 정신이 납니다.
0: 예.
3: 겨우 저기 소화 안 돼가지고 밥 못 먹어서 예. 자꾸 빼져서 들어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 밥 잘 먹으면 하지 말고 예.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영 고생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오지럼증이 그리 나더니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낫고요. 기침가래가 심해서 난 이걸로 영고상 많이 했습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지금 그게 어느 까리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지금 막 이렇습니다.
0: 그렇죠. 사지 원액은 이제 다각 떨어서 좋아지게 되는 게 사지 원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 이 제품은 대사일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이 보통 선물이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3: 예, 그래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요 저기 손 재봉이 영 따사다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예,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예. 이 약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라든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0: 부작용이 없고 예.
3: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로 치료할까 얼마 좋습니다.
0: 그럼요.
3: 예, 먹기도 헐고 돈도 줘야 하고 예.
0: 그렇죠.
3: 예,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명성학은 우리 언니가 예, 저 눈이 자꾸 가렵기도 하고 바람 나서 눈물도 나고 예. 물티가 자꾸 쌈개불리도 보이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이만해서 지금 많이 좋다 많이 나사졌답니다.
0: 예.
3: 겨우 백내장도 있는데 백내장 이름 보고 농부염이 잘 보이지 않던 게 지금 많이 말아 진단이 난다 제가.
0: 예.
3: 그래서 약이 하도 좋아서 지금 계속 쓰려고 예. 들어볼 때 이거는 우리 할 때 영 줬을 때다 예.
0: 그렇죠. 예.
3: 그래서 좀 이번 우대 할 때 참가해서 좀 배달까 따로 전화드렸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 할 때 특수합니다. 건강 치료이기를 또 보충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치료이기는 가정적으로서 병문에서 니러슬에서 쓰는 거 지금 가정에 보급되게 되어 있는데 지광 치료이기를 그 초간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를 건파증 위에 간에 심장에 어디에든지 다 그거 그 파장수를 조절하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지금 사지원에 그것은 여러 달 채 먹고 있습니다.
0: 예.
4: 나 공세포수 있으면서 그냥 늘상 머리 흥하고 정신도 까빡까빡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초기에는 다리가 내리돌려서 감각이 드디어 감각이 좀 무뎌졌습니다. 근데
0: 아.
4: 어서는 예, 혈류 잘 통하니까는 어서는
0: 그렇죠.
4: 감각이 돌아왔더라.
0: 신경말초까지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하죠.
4: 예. 예. 요즘 드디어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랬거나 그래도 그다 동네 경화 있으면서 난 뒷머리 얼리 줄이 뻗치고 머리까지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동네 경화도 많이 해결됐대다.
0: 주약의 심장과 예. 내 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예. 이 제품이 뛰어난 제품에 속합니다.
4: 예, 예. 넣어서 머리 그 동네도 뻣뻣하고 이 이 목적은

0: 뽀뽀댔지. 근데 그게 지금 어서 뽀뽀다지 않고, 이게 머리 돌리기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나는, 전번에 아직 은행에 활동할 때 그 홍광치료기 배달 받았댔습니다. 근데 그거 받았다, 이제까지 그 한 그거 다 쓰고 있습니다.
1: 잘 쓰죠? 예. 예. 그렇게 좋은 제품이 가성에 예. 들어선다는 게 큰 해결입니다.
0: 예. 어디다 딱 비치면 그 저녁에 타면 너무 자잘한 좋습니다. 그거 비치니까.
1: 그렇죠.
0: 예. 예. 잔등이 아픈 데서 비치고, 그 용 시원했을 때다.
1: 그렇죠. 인체가 접수하기 좋은 그런 예. 그 주파수로서 조절해놨기 때문에 예. 실험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예.
0: 그래서 나 지금 그거 썼는데 우리 오빠가 우리 집에 놀라면 혹시 내 써보라 했지. 우리 오빠는 어떤 손상이 있는가 하면 소변 방광 구멍 가면 전혀 썼는지 소변 자꾸 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용 많이 차고 예. 그렇다면 그래 내가 놀라왔어 저거 써보라 했지. 그거 써도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어찌 빌려 자꾸 빌려주겠어. 빌려주면 어쩌고.
1: 그렇죠.
0: 그래 몇 번은 게 빌려서 어땠어. 그래서 나도 시끄러웠어. 가져왔다.
1: 예, 그렇죠.
0: 이번에는 아이 되겠다. 그래, 우리 오빠 앞으로 좀 한번 오늘 쏠려고 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싸서 우리 오빠 쏠려고 오늘 육식과 싸서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예. 기회입니다.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0: 예,
1: 육식가게.
0: 돈 빼주자. 그만
1: 그렇죠. 육식가게 70가게 돈을 빼주고 오늘부터 예. 홍광치료이기가 또 따라갑니다.
0: 예, 그러나 홍광치료이기 배달 받고 내서 내지.
1: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전화하고 있습니다. 홍광치료이기를 어째 저 수요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예. 이거 5,900, 4,980원에 해당하는 아주 예. 고가품인데 선물로 갑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서버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오빠 선물로 주겠습니다. 싸서 안 나.
1: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나도 이 지금까지 오늘 이건 오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 먹은 게 영 확실히 좋습니다. 이 천연적인 약이고, 이제 해도 없고, 예.
1: 그렇죠.
3: 제가 조절이 잘 돼가지고 나는 녹음이 있습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거리 시행함에 정신병에 됐습니다.
1: 예.
3: 이 약을 먹으니 그런 증상이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고, 예. 머리가 예. 이렇게 띵하고 그러던 거는 없어졌습니다.
1: 그게 큰 해결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예.
3: 예. 머리 아픈 거는 아직 그 완전하게 해결해야 됐지만, 이제 계속 쓰느라 해결되겠지요. 실현을
1: 예.
3: 가드나,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예. 답답하고, 그래, 예.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저는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속이, 예. 좀 황당하던 것도 해결되고 하니까,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정신하겠습니까.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먹지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소리. 그래든지, 예, 지금은, 예, 저기, 밥 먹고 싶은 것도 알고, 밥은 먹으면, 예, 민치 끝이 딱, 저기, 맥힌 것 같으면 이러든지, 이런 증상이 해결되거나, 예, 속이 쑥 내려간 게, 편안한 게,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이렇게, 예, 이 약을 먹은 게, 예, 여러 면으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 내 하나 담은 할 거는, 예, 우리 언니 있는데, 우리 언니도, 예, 눈이 부엌에 이래, 잘 아이 보이면서, 예, 이렇습니다. 결국 백내장도 있다가 하는데, 예, 백내장 수술하라는 거는, 예, 제가 있으니까 안 하고, 그래, 그랬는데, 예, 지금 민 서방 싸줬는데도 안 싸주고, 예, 눈에다 떨구는 약만 없습니다.
1: 예.
3: 이 눈에다 떨구는 약만 여가지고, 그래도 효과 볼 수 있습니까?
1: 제가 준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눈에 떨궈 있는 약은 눈 건조증 있거나 염증 있을 때 잠시적으로 하는 거지,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절대 그렇게 사용하면 눈에 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명서방을 견지하시면서 조건 혈액 때문에 싸지 원액은 식전에 명서방 식후에 이렇게 복용하면 되고, 눈에 떨궈 있는 약은 길게 쓰는 것 아닙니다. 임시 해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이건 특별하게 상처열, 심장열, 배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는 제품 자체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명서방을 견제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밭에서 언니가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3: 개진할 겁니다.
1: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3: 가지고 예. 여러

0: 가지 병 치료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예. 그리고 활동도 좋고 예. 이래니까 드나이 약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이 좋을 때 오늘이 잘려구슬이 드나뜨기는 긴다.
1: 아, 그렇게 하셔. 잘려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 이 사지원에고 우리 집에 아바이가 어디선지 오란다. 어디는 여러 해 되고 있습니다.
1: 아, 이건 여러 해. 5년, 10년도 문제 없습니다.
3: 예. 오래 썼습니다. 이 어제 썼는가 하면 원래 매김색도 한번 오고, 이 전여선 비대심해가지고.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런, 아이, 눈도 앉으면도 안 좋고, 그리고 이 버스에서라면 차에 앉았다 내리게 되면은, 집어오는 방향 모르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와, 그래다가 이 예. 싸지 원액 잡은 게 지금은 경력도 다 돌아지고 옛날에 오드름증도 세게 하고 혈압도 운동한 데는 게 다 동상을 되고요. 여러모로 이 싸지 원액이가 그리고 이 식사도 잘하고 옛날에는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예. 항상 위가 더부룩하네 트림 잡고 하고 식사를 잘못하더란 말입니다. 예.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제는 이 식사도 잘해놓으니까 맥도 나고 용 옛날만 머리 맑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활동이가 홍광치료에 이르던다 하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 전열선 비대에 우리, 그는 뭡니까, 언니하고 형부가 이거 쓰고 있는데, 우리 형부가 이 홍광치료에 이를 쓰니까 요 전열선이 더 편한 소리.
1: 더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2: 네, 시간 장관계로 예.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참 신기하게도 좋아하시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스무 살 때는 촌스럽게만 느껴졌던 꽃무늬 접시와 그릇들이 지금은 너무나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꽃들이 지금은 그렇게 싱그럽고 예뻐 보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계절이 있나 봅니다. 조급함이 내려앉고 비로소 작은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성숙의 계절이 찾아왔나 봅니다. 요즘 연변 곳곳에서 꽃구경 축제들이 열리는데 이번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때그때 받아두지 않는다면 아마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갈수록 많은 것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기적같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

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미꾸라지입니다. 보양식의 숨은 강자이자 가을 전령사로 불리는 미꾸라지는 예로부터 본초 강목에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한 식재료입니다. 미꾸라지는 단순히 기운을 돋구는 음식을 넘어서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완벽에 가까운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미꾸라지의 한자 추는 물고기 어 옆에 가을 추가 붙어 만들어졌습니다. 미꾸라지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1, B2가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꾸라지는 표면에 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뮤신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위벽을 보호하며 장내 요날제 역할을 해 체력을 급격히 끌어올려줍니다. 미꾸라지는 주로 뼈째 갈아서 추어탕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칼슘을 섭취하게 되는데 미꾸라지 100g당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형성이나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지방의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꾸라지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네요. 미꾸라지에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점막을 튼튼하게 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비타민 E는 세포 로화를 막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뮤신 성분은 피부 수분 유지에도 기여해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해독작용을 지원합니다. 과음 후 추어탕을 찾는 이유도 이 타우린과 량질의 단백질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지친 간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체질이나 섭취 방식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꾸라지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지나치게 많거나 인삼 등 열성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이라면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고 기운이 강한 음식이라 소화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체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자체보다는 추어탕으로 섭취할 때 나트륨 과다 섭취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양념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자는 국물을 다 마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특성상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익히거나 끓여서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미꾸라지를 고르는 것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꾸라지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잘 발달돼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비늘이 많이 벗겨진 것, 점액이 말라있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미꾸라지는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나 짙은 회색을 띠며 배 부분은 노란빛이 살짝 돕니다. 색이 너무 흐릿하거나 허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 외에 퀴퀴한 악취나 상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것보다는 손가락 정도 굵기가 뼈가 연하고 맛이 달아 요리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네, 기운을 돋구는 미꾸라지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미꾸라지를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 500g, 삶은 시래기 300g, 숙주 150g, 대파 2대, 고사리 100g, 물 2.5L, 된장, 다진 마늘, 국간장, 들깨가루와 청양고추를 준비합니다. 해감한 미꾸라지를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 1시간 정도 푹 삶습니다. 삶아진 미꾸라지는 체에 받쳐 주걱으로 으깨며 살만 걸러내고 뼈는 버립니다. 걸러낸 육수에 삶은 시래기, 고사리, 숙주를 넣고 된장 세 숟가락을 풀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두 숟가락과 국간장 두 숟가락으로 간을 맞춘 뒤 대파를 썰어 넣습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 네 숟가락을 넣고 구수한 맛을 더하고 먹기 직전에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곁들입니다. 뼈를 곱게 걸러낼수록 국물이 부드러워지며 시래기의 깊은 맛이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잡아준답니다.

네, 이어서 미꾸라지 튀김입니다. 미꾸라지 300g, 깻잎 20장, 튀김가루, 얼음물, 식용유, 청주, 생강즙, 소금과 후추를 준비합니다. 미꾸라지는 소금으로 문질러 미끈거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뺍니다. 청주 2숟가락, 생강즙 1티스푼, 소금 반티스푼, 후추 약간을 섞어 미꾸라지에 버무려 10분간 밑간을 합니다. 깻잎은 반으로 잘라 미꾸라지를 하나씩 돌돌 말아줍니다. 튀김가루 2컵에 얼음물 1컵 반을 섞어 차가운 반죽물을 만들어줍니다. 깻잎에 미꾸라지에 밀가루를 살짝 묻힌 뒤 반죽물을 입혀 180도의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한번 튀긴 후 건졌다가 다시 한번 짧게 튀겨내면 수분이 날아가 훨씬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네, 다음은 미꾸라지 추어 숙회입니다. 미꾸라지 400g, 미나리 100g, 부추 50g, 팽이버섯, 대파,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올리고당, 다진마늘, 맛술과 들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미꾸라지를 소량의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절시킨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합니다. 전골팬 바닥에 양파 반 개와 대파 한 대를 적절하게 썰어서 깔고 그 위에 데친 미꾸라지를 올립니다. 고추장 두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올리고당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맛술 두 숟가락과 들기름 한 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둡니다. 양념장을 미꾸라지 위에 골고루 얹은 뒤 물이나 육수를 자작하게 붓고 끓여주세요. 양념이 배어들면 미나리, 부추, 팽이버섯을 듬뿍 올리고 채소의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더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둘러 향을 돋굽니다. 미나리의 향긋함이 민물고기 특유의 향을 가려주며 쫄깃한 미꾸라지 살과 아삭한 채소의 조화가 매우 뛰어납니다.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훌륭한 별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을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7곽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5대 활동 기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박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백자방 구박액과 투골테는 특수한 우대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20각을 싸면 25각을 드리는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이 정도 하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왕에는 12각에 12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20각에 25각이니까 먼저번에 비해서 더 주는 그 품이 예, 원래는 먼저 번에 정착을 하면 20각에 20각인데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양천의 넷이 더 많이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골테이 관절 전문 치료 제품은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490원인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 우대 활동은 먼저 번에 비해서 쏙 많이 더 그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15각에 15각 이 정도가 먼저번에 우대 활동이라면 이번에는 15각에 20각 5각에 더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2,500원이치 더 무료로 가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살리게 되면 관절통은 누구든지 피해가기 어려운데요. 이 관절통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질이 올라가게 돼 있고 행동이 편리하게 돼 있고 모든 바깥 활동, 운동, 필요한 뭐 운동 같은 거 해도 관절통이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되 501-7755번을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근을 농축해서 그런데 이 백근은 또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하면 천년 약재 가운데서 백근을 고온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구복액에 속하는데 고온에서 고농도 농축을 했기 때문에 48개월 유효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구복액이라 하게 되면 48개월 이렇게 긴 그 기한을 유효기로 두는 게 이 제품을 내놓고는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고온 처리를 했고 멸균 처리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유효기를 48개월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약전에 올랐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또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백자방구방

0: 그리고 또 특점이라면 이게 그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분들이 60대 이상 그 노인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요. 본 제품 한 가지 제품을 드시게 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빨대로 빨아들이게 되면 저녁에 주무시기 한 3, 4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게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약재 자체가 우수한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황정이나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소통시키는 단삼이란 성분이 들어갔고 어해를 풀어줍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줍니다. 단삼이 들어가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가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낡은 세포가 빨리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탈락되는 속도가 늦은데 이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구기자란 성분 자체는 간을 도와주면서 콩팥을 도와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 제하수오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면서 검은 머리가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수라는 머리 숫자입니다. 오라는 건 검어진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밑에 잔머리가 나오는데 검은 머리가 솟아나오는 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혈 공력이 떨어지고 음양 조절이 많이 정상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 인양호란 성분은 한가 습을 몰아내면서 너무 어떤 분들은 뭐 밤에 잘 때도 덧가발을 신고 잔다는 이런 분들 양말을 신고 잔다는 분들 이러면 순환 장애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여기 인양호란 성분은 한 습을 몰아내는 이런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콩팥이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콩팥이 양이 제대로 우리에게 보지돼야만이 한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콩팥의 양이 부족으로 인해서 한 습이 많이 우리 몸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수한 성분, 이 인양호란 성분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황정이란 성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빨초지성이라 이렇게 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백초 가운데서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상초에서는 폐경락을 도와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숨이 차고 쩡하면 폐렴이 걸리고 이러던 문제는 황정을 통해서 폐경락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연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초에 있어서는 건비익귀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이 성분이 건비익귀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왕 구박약을 썼는데 소화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하초에 있어서는 바로 이 제품 자체는 그 콩팥을 부성이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주고 콩팥하고 그 간이 아주 유조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휘어지고 여러 가지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백자방 구호에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용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2: 예. 예, 용 좋습니다. 난 그저에 이 당뇨 있으면서 어지럼증도 하고.
0: 아, 당뇨에 담으면 이 제품을 딱 써야 됩니다.
2: 예. 예. 어지럼증 하지. 그 다음에 당뇨 있으면 나무는 잘 먹는다는데 난 먹지 못해가지고 맥이 떨어지는.
0: 맥이 점점 더 떨어져. 이게 소화 공력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0: 황성이나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혈당 조절도 지금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 예. 혈당 조절도 잘 되고
0: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어, 그렇죠.
1: 예. 그리고 이 소변이고도 예, 이런 것도 저기 그런 냄새 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혈당 조절이 되니까 당기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게 되면 소변에 썩은 사과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변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낸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당 조절이 되니까 소변이 그 아주 그런 냄새가 많이 줄어든 거죠.
1: 예, 우용 소변에 냄새나 아스라든 게 그게 지금 냄새 없어지고 어지럼증이 없지. 혈압 혈통 조절이 잘 되지.
0: 그럼요.
1: 소가 잘 돼서 밥을 먹으니까 맥이 난다.
0: 그렇죠. 소화 공능을 예.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1: 이 백사당구보약을 먹어보니까 나의 어쨌든 이 당뇨 합병증이 좋은 약인 것 같아요.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예. 그래, 내 오늘 좀 더 배달받아 그냥 좀 앞으로 쓰자, 그런다.
0: 이분이 우대 정책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돈으로 환산해도 예. 한 2,000원에치 더 먼저 보내면서 더 갑니다. 그러니까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501-775번에.
0: 예, 거기다 연락하면 배달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원래 풍수성 관절이 있는데, 다, 예, 또 지연성 관절까지 있어서, 예. 어, 무릎이 세게 아프고, 다리 세게 아픕니다.
0: 그렇죠.
3: 예,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뭐, 성격을 좀 다리 더 세게 아픕니다.
0: 그럼요. 힘들죠.
3: 예, 이 두골패를 쓰면, 예, 비 오는 날에도 다리, 아무리 비 세게 아도 다리 아예 아픕니다.
0: 예, 그렇죠.
3: 무릎이 세게 아파서, 예, 내 똥도 뜨고 막 이랬댔습니다.
0: 아,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네요. 예. 예.
3: 그래도 용식이 다리 아파요. 또, 이 태양성 관절이 있잖아. 이 무릎이 안쪽을 해, 면적 다리 안쪽을 해도 세게 아픕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바깥쪽으로 더 아프고, 어떤 분들은 안쪽으로 더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도 이 안쪽으로도 이제 아무리 어찌도 아예 아픕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잘 못 보는데 용 잘 굵습니다.
0: 그렇죠.
3: 예. 어, 그래, 내 또 이래서 아까 내 우리 집 할머니 소개했습니다.
0: 예.
3: 할머니는 또 태양성 관절 있고 또 여성만 돌출인 게 아니라 탈출이
0: 예예 여성한 반이 밀려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동태에 오죽하겠습니까. 예.
3: 이번에 니네 좋은 일을 못 갔댔습니다.
0: 예.
3: 근데 내 말을 약 쓴 게 다른 약 바르고 다른 약 같이 바르고 효과도 빠릅니다.
0: 예. 그렇죠. 예예.
3: 예 내일에서 예. 예, 내려가 운동한다.
0: 어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육이 위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와서 어, 예 장수는 네. 남의 일로 되지 나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예. 남 다시 배달 받았는지 갈머니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예, 501-775번에 연락을 하세요.
3: 네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는 투골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4: 그게 요축 한판 탈출되게, 허리도 아프니 자꾸 다리 조립 붙이니, 걸기도 바쁘고. 그러나 또 특히 밤에 소변 탈출한 게 찾아가서.
0: 예.
4: 뭐 선택했어, 반디. 써보니까 많이 나사지는 게 알긴다, 지금.
0: 예.
4: 허리 아프니, 다리 자꾸 조립 붙이는 게 많이 낫고, 걸자무에 한 30m 가다 자꾸 앉게 되든지, 그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0: 아, 30m 가고 안고 한다면 그게 오죽하면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관절통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에서 그러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 상태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바르고 하면 완전히 관절통은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4: 네, 예, 소변 자수 잡힌 것도 지금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이것인지.
0: 아, 컴파치 좋아지니까. 예.
4: 오늘 좀 약 좀 더 배달 받아 더 쓰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5: 무릎이 너무 아파서 탈출지 못합니다. 기사기 찍고 조금씩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아이, 투골차를 좀 쓰니까, 예. 아, 지금 집행이 지지도 않고도 좀 멀리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금년에 산에 가서 산나무를 좀 뜯어봤습니다.
0: 아, 관절이 그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산에까지 가서 하면 힘든데. 예.
1: 오이맥일지 내맥일지 어느 뭐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그거 가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골대 또 쓰자고 그런다 써서.
0: 아, 그렇게 하셔. 이 투골테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당신의 관절을 책임지고 치료해주는 약품이 나왔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드시고 바르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걸지 않으면 근육이 서지 못하고, 걸지 않으면 연골이 점점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걸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된다는 게 기본 역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
1: 예, 선생님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풍습과 골다공증이 있어서 영 좀 심합니다.
0: 네.
3: 길고 저리고 통째 나서 얼마 걸지 못하고 앉아 쉬고 또 걸고 앉아 쉬고 또 걸고 합니다. 예. 집에서는 앉거나 일어날 때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앉은 걸음 합니다. 이렇게 투골테를 쓰니까 용이 다리 힘이 오면서 다리 가볍고 저는 본래 이 다리가 네 개 없어서 그것도 흔들흔들 거린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3: 사람과 사람이 훨 이렇게 막히면 내가 넘어집니다.
0: 예.
3: 이랬던 게 지금은 투골테를 쓰니까 어떤 여러 달 쓰니까 다리 힘이 오고 다리 가볍고 어떤 얼마 걸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그거 바깥 출입이나 했는데 지금 근처 약방이랑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아주의 효과가 명철합니다.
0: 그렇죠. 걸린 데까지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걸지 못하고 집에만 앉아 계시고 누워만 계시고 앉아만 계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대사가 처지게 되어 있어서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해도 모든 대사가 뒤처지게 되어 있어서 백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움직이게 되어서 다행이죠.
3: 바르고 먹고 아마 하니까 영 시원한 것들이 효과 빠릅니다.
0: 아, 그렇죠.
3: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활동이 좋은 것 같은데.
0: 혜택으로 많이 돌아가는 활동입니다.
3: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투골테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기 힘들어

지니까 앉으면 앉은 상태에서 앉은 걸음질 한다는 게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거 다시 허리도 펴야 되고 무릎도 펴야 되고 엉덩이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몇 개 관절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자연적으로서 한 동작에서 앉

내리막재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걸른다 할지라도 모든 대사가 내리막재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 생성, 낡은 세포의 탈락에 새로운 세포가 늦게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탈락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모든 공능이 뭐 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 노인분들 가운데서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능이 빠른 속도로 보통 25세부터 공능은 내리막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해도 집중적으로 여성들 남성들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여성들은 77이 49세 남성들은 78이 56세 이 나이에 되면 모든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관절통이 빠른 속도로 우리를 괴롭히게 돼서 뭐 운동하기 힘들어지고 바깥 나들이가 힘들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통통이 힘드니까 자연스러워 아끼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흑겜이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흑겜이란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특수한 성분입니다. 본처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부르고 매개 개미 6개 다리는 몇백 개, 몇천 개의 이런 발동기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kg의 사람, 100근의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개미 힘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는 간과 콩팥질도 아주 부선종양하고 침간하는 역할을 하면서 해독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흑겜이라는 성분 그리고 여기에 방귀라는 성분 자체는 부종을 내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관절통이 생기면 그 부분이 부종이 생 특히 현저하게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무릎을 많이 폈다 갔다 하게 되는데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면서 무릎을 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등다리가 되는 셈이 되지요. 그러던 게 부종이 쭉 빠지면서 물을 빼주는 방법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체내에서 원래의 순환 과정에서 순환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 수분이 거기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액이 원래는 우리 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관절 마디마다 진액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진액이 이게 거기에 한데 모이면서 정상 대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종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뭐 때문에요? 콩팥이 든든해지면 부종이 빠집니다. 콩팥이 든든해지면 골격이 좋아집니다. 콩팥이 좋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종합으로서 좋아지게 되는데 콩팥 공능을 도와주는 흑개미가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간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육이 서지 못하게 되면 집에 노인님들이 계시게 되면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랑 보시게 되면 발목이 애들이 손목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육이 싹 줄어들었으니까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관절을 받쳐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걷기 힘들고 맥이 없고 쉽게 넘어지고 근육이 쫄아들게 되면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단순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받쳐지지 못하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면 노인들이 장수는 아주 크나큰 이런 그 저항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를 비롯한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친주라는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관절이 통통을 풀어주면서 습열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탈한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관절통은 나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내가 씩씩해지고 마을의 분들도 어쩌려니 이전에는 걸음걸을 때 삐뚤삐뚤 걷던 게 걸음걸이도 아주 온순하게 보기 좋게 걸린다고 이런 치아를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차 백자방구복액은 주무시기 딱 뭐 3, 40분 전에 한 대만 빨아들이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니까 간에서 충분하게 담즙을 만들고 1시부터 3시 사이 시간에 간주장애를 충분하게 하게 돼 있어서 간에서 피를 몽땅 하루 동안 일한 피를 몽땅 거기에 저축합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는 뭘 하는가 해동효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신이 편하고 건강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밤잠을 자는 것

0: 시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오늘에는 우리 생활 속에 가득 숨어있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친구랍니다. 때로는 신기한 마법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함께 그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안홍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내가 만든 종이배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과학기술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우리를 깨우는 것, 이것도 과학기술이죠.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에 척척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평소 이빨을 잘 닦고 있죠? 다 함께 양치질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거랍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물이 마침내 우리 집까지 수송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과학기술의 힘이죠. 그리고 치약, 칫솔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소금으로 이를 닦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모와 향긋한 치약으로 이빨을 더욱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리금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꿈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과학기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구워주는 토스트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오래도록 보관해주는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없다면 우리의 식사는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냉장고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준답니다. 이것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과학 원리로 만들어진 거죠. 정홍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비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과학기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가는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타는 버스, 이 모든 것이 바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때 말을 타거나 걸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신호등도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사물이랍니다. 빨간 불, 노란 불, 초록 불이 번갈아 켜지면서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도 있답니다. 강신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짝꿍을 보내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에 그림과 글자를 띄워주시고 컴퓨터로 재미있는 학습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한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색연필과 크레용,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 음악 시간에 보는 피리까지 언뜻 보면 평범한 학용품들이지만 실은 모두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 시간에도 과학기술은 함께 하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로봇 장난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장난감,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수상 로봇, 심지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스피커까지 모두 과학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 작은 곤충을 크게 보는 현미경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도구랍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먼지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달의 표면도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오기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도레미화 솔라시도를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사빌꾼들은 특수 카메라로 숲과 바다를 지키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결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드론으로 빠르게 불난 위치를 찾아내 산불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죠. 또 태양광 발전으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박규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너와 나 마음밭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관찰하며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과학 공부는 이미 시작된 거랍니다.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뭇잎은 여름에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면 노랗게 변할까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땅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작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 공부의 첫 걸음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기술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집에 있는 기계들, 학교에 있는 물건들, 장난감 속에 숨은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건 정말 재미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궁금증을 절대 잊지 말고 책을 보거나 어른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과학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미래의 멋진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리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제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서청재는 왕아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 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자리에 앉고 서청재는 아보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보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청재는 지난번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을 사과하고 정 사장으로부터 출판 계획에서 아보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책임감과 인품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때 종업원이 왕아 씨와 고부인, 륙부인, 림부인을 모시고 개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향기가 퍼지고 화려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격식적인 인사와 소개를 나눈 뒤 왕아 씨가 자리를 배정했다. 고부인이 앉고 그 뒤를 이어 서청재가 앉으며 왕아 씨의 정면에는 륙부인과 림부인, 아보가 자리했다. 문가에는 리리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푸짐한 반찬이 차려지고 고부인과 육부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청재에게 집중됐다. 서청재는 낯선 여성 손님을 만나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왕아 씨가 미리 의자 다리를 걸어놓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에게 다가가지만 서청재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을 보였다. 림부인은 서청재를 살짝 살핀 뒤 미소를 지으며 아보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부인은 북방 호텔로 두 분 청재가 바쁜 와중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한 뒤 먼저 건배를 제안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 서청재는 세 분의 미녀가 상해에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 사무실에서 덮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총재에게 반찬을 떠주고 예전에는 상의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륙 부인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상의 사람인데 작은 월병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군촌에서 자랐으며 하북과 동북 강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륙 부인은 자신이 상해에 처음 왔을 때 파슬리와 양파 가게에서 한 당황한 실수를 얘기했다. 고향에서는 대파를 한 묶음씩 사지만 상해에서는 일전에 파슬리 세 송이만 팔고 또 상해 사람들은 파슬리를 오직 생선 요리에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이 친구 집에서 파슬리를 먹어버려 큰 소동을 벌였던 일화를 전했다. 서총재는 웃으며 상해 방식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세 분의 미녀가 말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직접 건배를 제안했다. 왕아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세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왕아 씨에게 건배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야기만 이어간 점을 반성하며 직접 건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총재는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또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림 부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와 42여 년 만에 만나는 설렘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챙겨야 한다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림 부인은 웃으며 아버가 대표로 왕아 씨와 한 잔 마시는 것을 제안했다. 왕아 씨는 자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버가 따로 마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떨어져 앉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서총재와 아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버는 크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 서총재는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지만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버는 왜 그렇게 서총재가 무섭냐고 물었다. 림 부인은 아버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자신이 겁먹었다고 속삭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아버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리리는 밖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머리와 손톱 손질을 모두 마쳤을 때 갑자기 식당 관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총재와 아버 왕아 씨 일행이 곧 식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리리는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리는 미용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정말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소환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식당에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리리는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물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안심시키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왕아씨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진원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렇게 깊은 원한을 맺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왕아씨의 인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변호했다. 수아는 구체적인 상황은 리리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재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상해까지 왕아씨를 찾아왔지만 왕아씨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연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리는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왕아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수아는 콧소리를 내며 무정무이한 곳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녁에 식당에 가는 것은 단지 서청재와 왕아씨를 만나 술을 같이 마시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계속해서 만류하며 잘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답했다. 리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용사도 계속해서 아무리 손봐도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저녁 8시가 거의 다 될 무렵 리디는 급히 지진원 식당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는 표정을 지운 뒤 실내로 들어섰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총재와 여러 부인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앉아있었다. 모두가 리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왕아 씨는 일어나 리리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정호본이 술을 따르려고 하자 리리는 모든 부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신이 예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했다. 그리고 왕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잔을 기울였다. 육부인은 이렇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아범한 미녀들을 보며 혼자 조용히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흥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농담하며 아버에게 적어도 림부인을 알게 된 로맨틱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림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안 된다고 거절했다. 왕아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수줍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며 로맨틱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북지방으로 가서 기획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무도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 갔고 상해 쪽에서는 아보 총재 일행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보는 웃으며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고 림부인 남편이 조금 놀랐을 뿐 큰일은 아니었다고 보충했다. 림부인은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부인은 그만두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와 리리도 함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모두의 분위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길

산량 옆이 온통 사막이었으며 운전사가 그곳이 청나라 때 금광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정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놀라며 안 된다고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륵부인은 림부인의 입을 막고 빨리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웃으며 운전사가 계속 경전을 읽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차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속도는 시속 70km까지 올라갔지만 실제 속도는 최대 시속 20km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가 힘겹게 끙끙거리던 중 갑자기 언덕에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고부인은 허벅지를 치며 정말 스릴 넘치다고 외쳤다. 림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거의 울 것처럼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부끄러우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차가 코너를 돌자 다이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운전사는 예비 다이아 두 개만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차에 돌아왔을 때 림부인은 차 안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림부인은 아버 총재가 너무 과장했다고 말하며 정말 창피하니 그만해달라고 항의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어 림부인의 남편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운전사와 아버는 급히 림부인을 차에서 끌어냈고 림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었다. 림부인의 남편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운전사가 앞바퀴를 확인했더니 아직 살짝 공기가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시 차에 타고 달렸는데 이제는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다. 속도가 70을 가리키면 실제 속도도 정확히 70이 나왔고 100을 가리키면 100 그대로 달렸다. 고부인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아버는 그 뒤에 차를 수리하고 림부인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뒤 호텔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떠났다고 말했다. 륵부인은 옆에서 웃으며 정말 그냥 이렇게 끝이냐고 묻고 아무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때 아버는 리리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란 것을 눈치챘다. 아버가 이 디테일을 막 발견한 순간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오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리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서청재와 왕아씨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환이었다. 아버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리리는 뒤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듯 희귀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정업원에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은 미소를 띤 채 아버에게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는 세 분의 부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긍정하라. 목표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상태가 되려면 자신의 긍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일도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귀찮아져서 시작과 다르게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공부, 청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마음으로도 이해해야 수동적인 행동을 능동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의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행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하지 않은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빠져들듯이 편안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집중해야 할 대상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바로 긍정의 효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내 안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지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처음엔 관심 없다가도 익숙해지면서 즐거움에 눈뜨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시작은 불안했으나 실제로 해보니 의외로 보람이나 재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전환하는 법, 즉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집중에 빠져들게 되는 효율적인 몰입법입니다.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벼락치기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고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수학이 싫어도 입시를 위해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중 첫 번째로 나뉘는 타입이 우뇌와 좌뇌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도저히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우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뇌는 감각적, 감정적 사고를 하는 기관입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발견이나 감, 정서 같은 것을 관장합니다. 반대로 감정과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동료들이 다음 분기 실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 집중할 수 없다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서 망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많은 사람은 좌뇌를 더 많이 써서 생각합니다. 좌뇌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기관입니다. 감정이 아닌 로직으로 생각하도록 보조합니다. 논리와 감정, 합리와 비합리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어느 쪽이 옳다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양면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해만으로는 완벽하게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감정적인 이해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중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진행한 우뇌 타입 또는 좌뇌 타입의 테스트만으로 뇌 타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를 몇 번에 걸쳐 자문자답하다 보면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타입이든 간에 자신의 이해와 긍정 없이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신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초집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좌뇌 타입은 눈앞의 일에 수용할 만한 논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목표에서부터 거슬려 내려가며 생각하기. 2. 보상을 만들어 행동을 합리화하기. 첫 번째 방법은 목표에서부터 거슬러 내려가며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좌뇌 타입은 현재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싫은 일을 먼저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눈앞의 일에 보상을 만드는 것도 행동을 합리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상은 내 노동이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면 더욱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상이지만 좌뇌 타입에게서 의외로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문제 10개를 풀면 좋아하는 과자 1개를 먹을 수 있다거나 영상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상을 만들어주면 좌뇌 타입의 사람은 노력의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의 결과가 눈앞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에는 범위 한정이 중요한 요소인데 대가라는 것은 일정한 선을 그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 잘해왔으니 여기서부터 또 힘내자라는 식으로 자신이 긍정할 만한 고액을 만드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비합리에서 합리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의 타입이 자신을 긍정하는 방법. 감정적인 성향이 강한 운의 타입이 스스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음악이나 취미의 힘을 빌려 기분 전환하기. 2. 라이벌을 상상하며 경쟁심 만들기.

관례 타입과 조금 다르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긍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집중은 원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 합리적인 대가 외에 감정이나 정서적인 보상을 만들어 뇌를 가동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운회적 접근법입니다. 이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음악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고양되는 것은 뇌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심신 건강을 위해 음악 치료가 활용됐습니다. 목숨을 다투는 치열한 전쟁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전문악가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악의 유무에 따라 병사들의 집중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음악은 집중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집중 BGM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 집중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중 BGM에 익숙해지면 공부나 일을 할 때 또 청소할 때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음악을 집중력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은 경쟁심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운의 타입의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다거나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운해가 좀 더 강한 타입이라 라이벌의 존재로 인해 집중력이 향상된 경험이 있습니다. 고중을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할 때는 딱히 비교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고 싶지 않은 심리와 경쟁심에 불타올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강한 욕망이 있어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의 자극이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명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개인적인 희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이 점점 늘어나고 함께 노력하다 보니 정말로 이루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방해물이 아니라 발판으로 잘 활용한다면 완벽한 집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끝난 줄 아셨죠? 지금까지 목표의 명확화와 긍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목표로 정했고 논리적 감정적으로도 이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운동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합니다. 느닷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또한 헤엄치려면 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는 훈련이나 발장구를 치는 훈련을 한 뒤에야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단계, 레벨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처럼 실패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너무 어렵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 운동 없이 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따라가기 위해 집중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부터 시작한다면 오히려 겁을 먹고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처음부터 집중할 수 있습니다. A에서 B, B 다음에는 C, C 다음에는 D 이런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G나 X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테크를 배우는데 용어에 대한 습득이나 적응 없이 세금에 관한 책을 읽게 된다면 어떨까요? A나 B를 거치지 않고 X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읽히지 않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추천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책을 볼 때 어렵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좀 더 쉬운 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거나 사전 지식을 쌓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식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단적인 예로 패러디 작품은 원래 이야기를 모르면 공감할 수 없고 문학 작품도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해한 뒤에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다면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또는 집중할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빨랐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더불어 쉬운 것부터 도전하라.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단계를 건너뛰고 상위의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잘 풀 수 있을까요? 70cm 허들도 넘지 못하면서 1m 허들에 도전하는 것처럼 조금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정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명문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문대생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집중이 됩니까? 어떻게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돌아온 대답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간단한 것,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문대생은 최고의 대학답게 집중력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답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또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명문대생은 언덕 위의 공입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힘이 더해져서 아래로 굴러간 것입니다. 공이 굴러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목표와 긍정, 능동적인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힘을 줘서 밀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습관화하라.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할 때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따르는 일정한 차례를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정해놓은 생활 방식이자 규칙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나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쓰는 등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이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스로 편안한 집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집중이 잘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 같은 핑계나 구분 없이 일관성 있게 집중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내일 할 일을 미리 만들어두기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정도에서 그날의 일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일이나 공부를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어서 시작하는 게 허들이 낮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은 루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완벽에 가까운 목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의 실망이나 자책감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러나 나머지를 남겨두면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우선 이거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기세를 몰아 공이 더 잘 굴러가기 위해 새로운 일로 옮겨가면 됩니다. 편안한 루틴을 만들면 자 그럼 다음은 이런 생각이 들며 기분 좋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루틴은 각자의 취향이나 성향, 생활 패턴에 맞게 바뀔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잘 따르기 어렵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루틴을 실행한 후 자연스럽게 집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뇌와 좌뇌 양쪽을 골고루 활용하기. 우리 뇌에는 우뇌와 좌뇌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두 기관을 균형 있게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집중력이 더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뇌적인 접근이 유리합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에 따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이 잘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할 때는 오늘은 수학해야 되는데 나한테 제일 부족한 건 영어야 라는 식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단계에서는 오늘은 수학이 끌리는데 영어 공부부터 하고 싶다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집중에 더 효과적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좌뇌를 활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고 집중도 잘 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지합니다.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공감하지 못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좌뇌의 논리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감정만 있다면 동물과 같고 논리만 있다면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집중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잡담입니다만 나는 우뇌가 강한 타입이라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반성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제3장 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명문대생이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까지 집중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집중 3단계의 두 번째로 동기 지속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중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시장만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을 아시죠? 한순간 또는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꽤 쉬운 일입니다. 의지를 갖고 시작하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일이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그런데 집중을 지속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 의지박약이라는 말이 보통으로 쓰이겠습니까? 그만큼 지속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집중을 지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즐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작품성 있는 미술 작품을 보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흘러가는 경험을 합니다. 즐거울 때는 한 시간이 찰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즐거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절대 즐겁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도 공부를 즐길 수 없어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즐기면서 할 수 없다는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즐겁다는 감정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문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당신은 공부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좋아합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즐겁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 73%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음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고중 입시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공부가 즐겁다고 느꼈나요? 이 질문에서는 33%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명문대생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즐겁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목표를 갖고 공부한 이후부터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나요? 실제로 해보기 전부터 테니스는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좋아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순히 흥미를 느낀 사람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테니스가 취미인 여러분에게 테니스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난 테니스 정말 싫어해 생각한 방향으로 절대 공이 안 가잖아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평가는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해본 다음에 해야지라고 지적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하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지리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 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연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지리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 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0: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곤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춘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의 한 벼 육모 온실, 김웅이 모판에 흙을 가볍게 헤치며 변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김웅이 처음 태흥촌에 왔을 때 마을의 각종 기초시설의 노화가 심했습니다. 천변모를 개변시키기 위해 그는 주와 시로 여러 차례 뛰어다녔고 10년 동안 각급 자금 2천여만 원을 쟁취해 길을 닦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김웅의 인솔하에 마을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등흠 벼재배 전문 합작사 이사장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우리 태흥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모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이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이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 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 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웅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0: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1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유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커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절역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쿼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쿼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삼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쿼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쿼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쿼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쿼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과 체육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닝,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축구훈련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WR

0: 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 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의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루빅 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루빅 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루빅 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 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에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 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3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 용남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0: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1: 혼춘시에서는 야간경제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정경혁신, 부대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 경제의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화룡시 공관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차증거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두 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1: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평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은 여름철 우리 몸을 시원하게 지켜주는 푸른 보석 녹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두는 그 색상처럼 몸에 열을 내려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녹두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해열과 해독입니다. 하여 예전부터 더위를 먹었거나 독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녹두죽을 쏘 먹었습니다. 녹두는 몸속의 독소와 로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예방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사포닌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녹두의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이 세포로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두는 영양 보충과 다이어트 친구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녹두는 녹두차, 녹두죽, 냉국 등으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체질이 매우 차가운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두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현대인이 수요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네, 미룬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체하는 행동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할까? 아니,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시네카는 우리가 미루는 것은 인생의 대부분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미루는 습관을

0: 개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적자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지라는 유혹에 빠지는데요.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 주말에 꼭 정리할 거야.

0: 미래의 보상보다 눈앞의 편안함을 더 선호합니다.
1: 네.
0: 그래서 미루면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완화됩니다.
1: 네.
0: 그런 편안함의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좀 미루게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완벽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1: 네.
0: 결과가 내 생각보다 잘 안 나올까 봐 예, 그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조절력 부족 또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약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좀 모호하게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뒤로 미루게 됩니다.
1: 네.
0: 네 번째는 거짓 희망 효과입니다.
1: 네.
0: 즉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일에 의욕이 더 생기겠지.
1: 네.
0: 내일 오늘 좀 쉬고 나면은 내일에 더 좋은 상태에서 하자.
1: 네.
0: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예,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1: 그렇네.
0: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서 조절 전략입니다.
1: 네.
0: 네, 미루기는 본질적으로 지루하고 불안하고 자책감 같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 예, 생기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1: 네,
0: 네. 그래서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1: 네.
0: 그냥 무조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네, 만족도 즉각 선호도
0: 네.
1: 뭐 완벽주의
0: 네,
1: 그
0: 네.
1: 실패의 두려움 같은 이런 다섯 가지 면으로
0: 네.
1: 얘기 주셨는데요.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일수록 막상 시작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미루기는 어떤 관계이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
0: 네.
1: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완벽주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1: 네, 네.
0: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아.
0: 특히 학생들 중에서
1: 네.
0: 완벽주의가 있는 아이들이
1: 네.
0: 아, 무엇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에너지를 너무 쏟다 보니 행동을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 보시건데 쟤는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만 바란다고
1: 네.
0: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높은 곳에 있는데 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우울에 쉽게 빠집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1: 네.
0: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
1: 그렇네요.
0: 하나가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조금이라도 뭘 해야 성적이 오르지 생각만 해서 어떻게 오르냐 이러는데
1: 그렇죠.
0: 네, 이런 아이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이걸 이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완벽주의는 우리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1: 네.
0: 사실 이럴 때 한 발 내디디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이런 아이들에게 네, 그런데 뇌는 이걸 또 이용을 합니다.
1: 네.
0: 너 완벽하게 못할 바엔 아예 하지 마. 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는 있어.
1: 그렇죠.
0: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해서 이럴 뿐이야. 이렇게
1: 네.
0: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일수록 막상 일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1: 네.
0: 이런 것을 완벽함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1: 네.
0: 해보는 것보다 안 하면 0점이죠.
1: 네.
0: 근데 하면은 10점, 20점, 30점은 맞을 수 있단
1: 네.
0: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냥 안 하면은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0인데 정말 돈으로 놓고 말할 때 10원, 20원, 30원이라도 갖는 게 나을 건지
1: 그렇죠.
0: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나을지
1: 네.
0: 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용돈으로 놓고 말하면 또 금방 이해돼요. 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첫 시도는 그냥 우리가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래도 우리가 그 작은 시도를 해보는 용기를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큰 덩이를 우리가 뭘 하기는 힘들어요.
1: 네.
0: 큰 바위를 움직이기는 힘들어도 그걸 쪼갰을 때 조금씩 날아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0: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쪼개서 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1: 네.
0: 그냥 완벽하게 해내야 될을 그냥 일단 우리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네, 이렇게 자신한테 이야기를 네. 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3초의 용기의 법칙을 실행해야 됩니다.
1: 3초 용기.
0: 네.
1: 네.
0: 단 3초만 해보자.
1: 네.
0: 그리고 이 3초를 할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
1: 네.
0: 이렇게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사실 3초가 너무 쉽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 선생님하고 3초만 약속할 수 있어? 이 3초만 네. 하면은 너는 그 용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1: 네.
0: 아무나 이 3초의 용기를 낼 수가 없어 하면은 씩 웃어요.
1: 그렇네요.
0: 그러면서 3초를 누가 못합니까? 이래요.
1: 네.
0: 그래서 근데 그 누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1: 네.
0: 근데 선생님은 너가 3초의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하면은 3초를야 못하겠냐 하면은 3초는 할 수 있대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소통하면서 3초의 용기 법칙을 실행하고 특히 완벽주의가 있는 부모님들이 완벽주의가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이 3초의 용기 법칙을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네요. 완벽주의 경향이 네. 어찌 보면 좀 고치기 어려운
0: 그럼요.
1: 부분인데
0: 네.
1: 3초 금방 할 수 있다는
0: 네, 네.
1: 그런 신심을 네.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발자국 내디디기 어려운 이런 완벽주의 경향이 네.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종종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0: 네.
1: 자신감이 낮을수록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자신감을 높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0: 저는 제가 사실 좀 완벽주의도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항상 내가 이걸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했을 때 완벽하게 될까? 이
1: 네.
0: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너무 하다 보니 저는 저에게 어떤
1: 네.
0: 처방을 내렸냐면
1: 네.
0: 나는 일단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본다.
1: 네.
0: 먼저 행동을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심리극 하는 것도
1: 네.
0: 제가 작년에
1: 네.
0: 6월 달에 심리극 1탄을 할 때
1: 네.
0: 제가 관중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1: 네.
0: 네. 저희가 또 준비해서 다음에 심리극 2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1: 그렇죠.
0: 나 이거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데
1: 네.
0: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 우리의 자신감을 건드립니다.
1: 네.
0: 왜냐하면 제대로 못했을 때 거기에서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자꾸 미루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첫 단계는 완공을 하는 걸 생각하기보다 시작 자체를 성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1: 네, 시작 네, 자체.
0: 시작 자체를 성공으로 인식하는
1: 네.
0: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작이 절반이다 하죠.
1: 그렇죠.
0: 네. 여기서 보면은 2분 규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까는 3초 용기죠.
1: 네.
0: 그래서 3초 용기로 2분 규칙을 실행해 보는 것인데
1: 네.
0: 첫 2분만 시작해 보는 것은 사실 2분 동안에 우리가 결과물을 내기는 힘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2분 지난 다음에는 그만 두셔도 됩니다.
1: 네.
0: 제가 아이들에게 야 3초 용기를 내고 2분 시작하는 건 못하겠냐?
1: 네, 그렇죠.
0: 선생님 너한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
1: 네.
0: 실패해도 돼.
1: 네.
0: 근데 2분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 너가 너의 뇌한테 야, 2분 시작을 했어 하면은 너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생겨.
1: 네.
0: 그것이 성취감으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해줍니다.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엄청 많이 사용하는 예, 방법인데
1: 네.
0: 2분 안에 몇 개 단어만 써보는 거.
1: 네.
0: 예, 뭐 저 문장 같은 경우는 제목만 써보는 거.
1: 네.
0: 간단하죠.
1: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2분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성공 일기를 매일 쓰게 합니다.
1: 네. 네,
0: 아주 작은 거.
1: 네.
0: 내가 가만히 앉아서 미루고 싶었는데 나 이걸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였어. 움직였잖아요.
1: 네.
0: 움직이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 한 잔 마이는 것도

0: 하나의 성공입니다.
1: 네.
0: 뇌는 작은 성공도 성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설정합니다. 그냥 네. 내가 한 60% 70% 정도의 에너지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완벽주의를 내려놓기입니다.
1: 네.
0: 그다음 이전 성공으로 적극적으로 회상하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
1: 네.
0: 네. 그런 성공했던 경험을 친구에게나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다시 회상했을 때 뇌에서는 그때와 똑같은 도파민이 막 생깁니다.
1: 네.
0: 아니면은 어떻게 맨날 친구랑 얘기하겠어요.
1: 그러면은 그렇죠.
0: 내가 글로 한번 나의 성공했던 순간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내가 해냈던 어려운 일 세 개를 떠올려 봅니다.
1: 네.
0: 네. 오, 나 살면서 이런 일 어려운 일 세 개를 해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인정해 보는 겁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네, 이런 부분에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3초 용기 2분 네. 규칙 오늘 잘 알고 갑니다.
0: 네.
1: 저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던데요.
0: 네.
1: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무엇일까요?
0: 네. 이걸 도파민 예열이라고 위러라고 말합니다.
1: 네, 도파민
0: 네.
1: 예열.
0: 네, 악순환을 끊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도파민 위러입니다.
1: 네.
0: 네, 이것이 딱 5분만 견지해서 행동하기.
1: 네, 5분 견지.
0: 네, 아까 3초를 3초 용기 그리고 2분은 시작입니다.
1: 시작.
0: 그런데 5분은 견지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집중했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1: 네.
0: 5분만 견지하기 위해서
1: 네.
0: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미루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1: 네.
0: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5분 견지는 최소한의 행동으로 의외로 할만한데 이런
1: 네.
0: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이를 미루는 것은 변도체와 전두엽이 갈등해서 시작됩니다.
1: 네.
0: 변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요.
1: 네.
0: 감정 기억을 기억하는 저장 장소인데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입니다. 이마
1: 네.
0: 쪽에 전두엽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오, 나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감정은 오, 나 지금 하기 싫어. 그게
1: 네.
0: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감정으로 나를 브레이크를 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같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요말하고 사설을 동시에 못하잖아요.
1: 네.
0: 그것까지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유물하고 사철을 막 바깥바깥 하면 이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삶이 이런 것으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걸 5분만 견지하는 걸 습관하면
1: 네.
0: 이것을 예, 다시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네.
0: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나는 할 것이다.
1: 네.
0: 이걸 가상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만약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1: 네.
0: 그러면 내가 할 것인가?
1: 네.
0: 이걸 안에다 넣어보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행동을 하면 우리 뇌의 대상 피질의 활성화가 되면서
1: 네.
0: 불안이 줄어듭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애들일수록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만약이라는 질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1: 네.
0: 그러면
1: 만약.
0: 이 아이가 여기에 만약에를 답을 하는 과정에서 뇌는
1: 네.
0: 그 답을 한번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나서 그 상상으로 인해서 계속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누군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1: 네.
0: 만약에로 계속 아이를 자극을 하면은
1: 네.
0: 이 아이는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뇌에서는

0: 또 도파민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를 질문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재해석을 합니다.
1: 네.
0: 네, 통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은 네. 이 일은 통제 가능한 퍼즐이 됩니다.
1: 네.
0: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한꺼번에 맞추지는 않잖아요. 하나하나씩 네. 핀토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미루는 습관이 있을 때 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끊는 행동은 첫째 호흡은 견지하는 것.
1: 네.
0: 그래서 도파민으로 위로하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질문으로 상상을 해서 해보는 것.
1: 네.
0: 세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재해석을 해서 통제 가능한 퍼즐부터 내가 알 수 있는 퍼즐부터 맞춰가는 것이 악순환을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1: 네. 어분 견지.
0: 네.
1: 참 좋네요. 이 책상이 지저분하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뇌도 정리되지 않아 행동을 미루기 쉽다고 하던데요. 이 환경 정리가 미루기 습관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며 최소한의 정리만으로 효과를 보는 요령 무엇일까요?
0: 네, 이것을 환경 디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1: 네.
0: 예, 환경을 다시 디자인하면 우리 뇌는 인지 부하를 낮춰줍니다.
1: 네.
0: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의도치 않는 자극으로 우리 뇌가 산만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이 환경을 다시 정지를 하는 것은 우리 방해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환경 정리가 미루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0: 아까 행동해라 그랬잖아요.
1: 그렇죠.
0: 환경을 재디자인하는 것은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눈에 보이고
1: 네.
0: 바로 닿는 곳에 있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방해물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2주 안에 우리의 산만함들이 감소합니다.
1: 네, 2주 안에.
0: 네, 2주 안에요.
1: 네.
0: 그래서 방해 요소가 적을수록 일 자체에 집중하기 쉽고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1: 네.
0: 그리고 자존감 유지가 되는데 깔끔하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 하나 있다는 느낌이 우리의 자신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우리가 사람은 통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좌우지할
1: 네.
0: 수가 없는데 환경은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환경을 다시 디자인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1: 네.
0: 아주 쉬운 방법이죠.
1: 네.
0: 그래서 이것은 청소의 법칙 심리학이라는 그런 것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네. 눈에 띄는 것을 1분이라도 정리해보고 한 가지 도구만 앞에 두고 작업 공간을 정리해본다면
1: 네.
0: 뇌는 그 물건 정리를 통해서 뇌 안에 사고 정리를 해줍니다.
1: 네.
0: 네, 뇌 안에 생각 정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리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행동하기. 이메일 한 통 보내기, 핸드폰 문자 확인 등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하는 2분 규칙이
0: 네.
1: 미루기 습관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이 규칙이 왜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얘기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2분 규칙의 핵심은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1: 네. 네.
0: 단순히 어떤 기준이 아니라
1: 네.
0: 시작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제거하는 거죠.
1: 네.
0: 네. 뇌에서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1: 네. 네.
0: 우리는 이것을 큰 목표보다는 예, 큰 목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죠.
1: 그렇죠.
0: 그런데 큰 목표를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나눴을 때
1: 네.
0: 예, 거기에서는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분 시작은 존재만 하지 결과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류가
1: 네.
0: 야, 뭘 하기 전에 동기가 있어야 행동하지.
1: 네.
0: 이렇게 생각하죠.
1: 네.
0: 그런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되는 생각입니다.
1: 네.
0: 행동을 하면 우리 뇌는 동기를 생각한대요.
1: 그렇네요. 네.
0: 그래서 뇌는 먼저 행동을 해야 동기가 따라옵니다.
1: 네.
0: 2분 행동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도파민 분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것입니다. 네. 그리고 회피와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미루는 것이 회피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 회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걸 얻기 위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또 악순환이 돼서 더 큰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미루는 사람은 할 일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네. 정말 사춘기 애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1: 네.
0: 네. 이야기하면 아 내가 좀 이따 해.
1: 네.
0: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학교 잘 갈 거야.
1: 네.
0: 네. 그리고 뭐나 다음부터래요.
1: 네.
0: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저러놓고.
1: 네.
0: 근데 어떤 때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애들이 또 와. 말대로 안 해요.
1: 네.
0: 그래서 사춘기 내는 생각은 아주 멋있게 하는데
1: 네.
0: 행동은 잘 안 따라가는 때입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우리가 큰 욕을 하지 말고 그냥 아이한테 야 그럼 일단 연필 한번 쥐었다 놓자.
1: 네.
0: 그건 쉽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러면 연필 한번 쥐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 자기를 놀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설명은 해주면 됩니다. 우리네는
1: 네.
0: 너가 연필을 한번 쥐었다 놓는 것도 작은 성공으로 인지한대.
1: 네.
0: 설명해주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이에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2분 규칙을 반복하면 5분 견지가 쉬워지는 네, 핵심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2분 규칙을 반복해서 전두엽 피질이 과도하게 우리를 자책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예, 방지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망설이는 단계를 뛰어넘게 하는 좋은 방법이 2분 규칙 실시입니다.
1: 네. 25분 집중, 5분이 휴식이에 포모도로 기법은 미루기 습관 개선에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법이 그 실제 생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실제적으로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런데 25분을 집중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5분부터 15분을 먼저 목표로 하고
1: 네.
0: 아이에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1: 네.
0: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고정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1: 네.
0: 5분 집중하기.
1: 네.
0: 그러면 5분을 집중하면은 이 아이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죠.
1: 네.
0: 우리가 25분이라면 어떤 분들은 저래 포기합니다. 아, 얘가 5분도 집중 못했는데 25분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1: 네.
0: 5분 집중하고 5분 놀면 돼요.
1: 네.
0: 네 처음에는.
1: 네.
0: 그럼 1대1이잖아요.
1: 네.
0: 쉽게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5분 휴식하는 것은 뇌로 하여금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만들어주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4주를
1: 네.
0: 쭉 하거나 아니면 4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또 5분씩 또 느려도 됩니다.
1: 네.
0: 네. 단순히 타이머를 켜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1: 네.
0: 초점 하나에 작업에만 고정시키는 것을 자꾸 훈련했을 때 완성보다는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1: 네.
0: 네. 그 5분 휴식하는 것은 전두엽의 피로를 풀어주는 네. 시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인체에 어떤 많이 하게 되는 압도적인 그런 압력으로 받는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우리가 그 타이머를 활용해도 됩니다. 시간을 딱 놓고
1: 네.
0: 시간이 딱 울리면은 5분 딱 쉬고
1: 네.
0: 그러면 한 몇 번을 하게 되면 뇌가 이걸 인지합니다.
1: 네.
0: 기억해둡니다.
1: 그러네요.
0: 이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하다가 25분 하다가 5분을 쉬어주면 뇌에 휴식이 딱 되어서 충전하는 거. 우리 전화 충전하는 거랑 같죠.
1: 네.
0: 그래서 충전이 되고 나면은 뇌가 그 다음번에 또 더 몰입해서 예, 뭔가를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신호를 뇌가 스스로 전달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5분 휴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 후 뇌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리적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죠.
0: 네.
1: 딱 5분만 해보자고
0: 네.
1: 마음먹으면 실제로 5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최소 시작 조건 전략이 심리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시작의 벽을 허무는 환상적인 속임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걸 5분이 최소 5분만 해보자는 첫째 회피 신호를 끕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두 번째, 접근 신호를 켭니다.
1: 네.
0: 회피 신호는 끄고 접근 신호를 켜고 네. 세 번째는 자기 신뢰를 회복하게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네. 내가 너를 믿을만 하구나.
1: 네.
0: 이걸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네, 우리가 이 5분 지나도 5분만 해보자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활성화하는 이런 치료의 원리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1: 네.
0: 미루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효과를 보고 회피 반응을 끄고 접근 행동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예, 이 앞에 두 가지를 하면은 자기 신뢰 회복은 네. 저절로 된다는 거.
1: 네.
0: 이것이 5분 해보자에서 오히려 그 뒤에 5분이 지나도 야 할 만한데 내가 좀만 더 하자.
1: 네.
0: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그렇네요. 해야 하니까 한다는 그 외적 동기보다 내가 원해서 한다는 내적 동기가 훨씬 지속력을 높이죠. 미루는 일에 대해 내가 진짜 원하는 기호를 발견하도록 돕는 질문이나 네. 방법 무엇인가요?
0: 네, 이 일이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약속을 지킨 사람일까?
1: 네.
0: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1: 네.
0: 이런 걸 물어보고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가치와 연결될까?
1: 네.
0: 네.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1: 네. 네.
0: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할까?
1: 네.
0: 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1: 네.
0: 이 일을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얼마나 쉬워질까?
1: 네. 네.
0: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러면 미루는 나와 해낸 나에게 예. 다시 또 좋은 질문이 오고 가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에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한다면
1: 예,
0: 우리에게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다. 또 이번 주부터 운동 꼭 한다. 다짐만 하고 미루는 패턴.
0: 네.
1: 건강 관련 목표를 자꾸 미루는 사람에게
0: 네.
1: 심리학적으로 효과적인 접근하는 네. 방법 무엇인가요?
0: 이거는 우리가 여성분들이라면 엄청 고민하는
1: 그렇죠.
0: 문제죠. 맨날 내일부터 네. 다이어트한다 하는데
1: 안 됩니다.
0: 네. 마지막 만찬이라는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마지막 만찬.
0: 마지막 만찬.
1: 네.
0: 오늘까지만 먹고 나 내일부터는
1: 네.
0: 다이어트 할 거야.
1: 네.
0: 이것은 편도체가
1: 네.
0: 지금의 나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1: 네.
0: 미래의 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내일의 너는 이걸 책임져야 돼.
1: 네.
0: 오늘 나는 일단 자극을 내 만족을 채울 거야.
1: 네.
0: 네. 그래서 내일의 만찬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내일의 나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우리는 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더 잘할 거야.
1: 그렇죠.
0: 네. 지금의 의지가 약한 것은 나는 지금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1: 네.
0: 내일의 고통은 내일의 나에게 떠넘겨줍니다.
1: 네.
0: 이걸 이겨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금단이 균열이 깨집니다.
1: 네.
0: 네. 3일을 잘 지켰는데 약속이 생겨서 정말 너무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유혹을 못
1: 그렇죠.
0: 넘기고 내가 깼을 때
1: 네.
0: 그러면 어찌입니까? 오늘 어차피 망했는데 일단 오늘 하루 폭식을 하자 이렇게
1: 네.
0: 하죠.
1: 네.
0: 네. 그래서 이럴 때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1: 네,
0: 우리는 폭식을 하고 나면은
1: 네.
0: 또 실망해서
1: 그렇죠.
0: 또 며칠 또 먹습니다.
1: 네.
0: 근데 그거보다는 그랬을 때도 또 다시 작은 것부터 2분 규칙부터 시작합니다.
1: 네.
0: 거대한 목표를 쪼개서 운동화를 신는 것부터
1: 네.
0: 건강식을 만들어 먹자면 냉장고에서 채소를 선택해서 내오는 것부터
1: 네,
0: 네 이렇게 1%만 작은 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매 한 번이 1% 개선이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 네.
0: 1%씩 유지했을 때 반년이 지나면 나의 아름다운 건강한 몸매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답변해야 할 메시지, 해야 할 전화, 잡아야 할 약속을 계속 미루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0: 네.
1: 사람관계에서 미루는 습관이 생기는 심리적 원인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법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한번 미루면 상대의 네. 뇌의 섬엽이라는 곳에 이 사람은 불확실한 사람으로 기억이 된대요.
1: 네.
0: 그래서 편도체는 자동으로 그 사람이 또 연락을 오면은 네. 자동으로 경계를 한답니다.
1: 네.
0: 그리고 원인 오류를 너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로 네. 인지해버린답니다.
1: 네.
0: 그리고 감정의 기억이 누적이 되는데 그런 감정이 누적이 되면 죄책감이 커지고
1: 네.
0: 예, 회피를 하는 사람으로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죠.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3분 응답.
1: 네.
0: 즉 처리 가능한 약속부터 3분 안에 내가 먼저 처리하는 거.
1: 네.
0: 실제로 어떤 분들이 위챗을 보면은 몇백 문자가 몇백 통의 문자가 읽지 않아 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미루는 것부터 내가 일단 어느 문자부터 확인할지 예, 쓰딩 해놓고
1: 네.
0: 그런 것부터 처리를 한다면 이런 것은 예, 우리 관계 감정 일지를 써보는 것으로서 내가 오늘 관계를 잘 처리한 것을 기록해보는 하는 것으로부터 예,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행동 한 가지 무엇일까요?
0: 네, 최소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1: 시작을
0: 네,
1: 해보는 것.
0: 그래서 그것이 편도체를 속이자 우리가 네. 이렇게 말합니다. 편도체가 경보 울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1: 네.
0: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네. 3초 용기,
1: 네.
0: 2분 시작, 5분 견지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딱 명심하신다면은
1: 그렇죠.
0: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너무 좋은 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3초 용기. 2분 시작 그리고 5분 견지
0: 네.
1: 네, 오늘 이 핵심만 아마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미루는 습관을 개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미루는 습관은 결국 오늘이 나아가 내일이 나에게 짐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미루어온 일 하나를 떠올려보면 어떠세요? 그리고 그 일의 첫 발을 지금 내디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작더라도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미루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리안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또 드디어 오랜만에 학생 네. 한 분이 또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됐네요.
1: 오랜만에. 네,
0: 그러니까요. 이 네. 건강 완쾌하셔서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2: 네.
0: 네. 그럼요. 컴백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네. 새로운 아리랑을 가르쳐 드렸죠.
1: 그렇죠.
0: 네. 네. 제주 아리랑.
1: 재밌어요. 제주 아리랑.
0: 네.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2: 예, 재밌어요. 예.
0: 재밌어요.
2: 예.
0: 옷머리 장단이라 네. 장단을 조금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한 박자는 좀 부족한 박자.
1: 그래도
0: 네, 옷머리 장단이에요.
1: 그 지난 시간에
0: 네.
1: 방송 끝나고 나서
0: 네.
1: 방송을 마치고 나서
0: 네.
1: 그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네. 내려가면서
0: 네. 또 복습하셨어요?
1: 아, 재밌다고들 난리를
2: 맞아요.
0: 네. 네.
1: 재밌다고. 오, 재밌어요.
0: 네, 장단이 조금 헷갈리긴 그렇죠. 하지만 네네. 또 매력이잖아요. 그만큼 옷머리 장단이
1: 재밌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0: 네.
1: 한시름 났습니다.
0: 예.
1: 네. 네.
0: 그렇죠.
1: 오미란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어요?
0: 재밌죠.
1: 어,
0: 네.
1: 한번 불러보세요.
0: 자, 갑시다. 네,
1: 장단. 장단 치시면서. 네,
0: 그럼요.
1: 또
0: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저를 시키는 건 또.

0: 수고하셨습니다.
1: 아유.
2: 목이 오늘도 목 상태가 별로신가 봅니다.
1: 저 별로라도 해야죠.
2: 네, 별로라도 해야죠. 예. 우리 학생분들 기억나시죠, 선율?
3: 네.
2: 기억. 대답이.
3: 네, 저 없는다. 네.
2: 대답이.
1: 아, 저 없나요? 네. 네.
3: 선생님 먼저 부르시니까.
1: 네. 네.
2: 좀이라도 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좀 천천히 네. 하시겠습니다.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 아직 선율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

0: 스리스리스라리 러구가 같은 의미라 했죠. 스리스리스라리 러구. 네. 다시 할게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시작.
1: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얼씨구나 넘어갔어
0: 넘어갔어
1: 넘어갔어
0: 네 넘어갔어
2: 넘어갔어
0: 아리 아리 다시 한번 시작.

0: 하나 둘 박자를 모르실 네. 때는
1: 두 3단 하시고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따따 하나 둘 셋 따따 하면 제 보세요. 제주라 한라산 따따 하나 둘 셋
1: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0: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셋 따따 아 이것도 재밌잖아요. 하나 둘 셋 따따 하나 둘 셋 따따
1: 널멍시멍 널멍시다
2: 널 멍심은 넘어가.

0: 네.
1: 딴딴딴딴딴.
0: 네. 멋있다. 하나, 둘 하면 멋있죠?
2: 예, 멋있어.
0: 네. 하나, 둘 하면 끊으셔야 됩니다. 네. 제주라 시작.

0: 지금까지 네 제주라 시자. 나가 길어졌어요. 제주라 라자가 길어집니다.
1: 제주라 한라산 따따 근다다다 따따
0: 제주라 한라산 따따
1: 따따 선을 할까 된다.
0: 네 제주라 시자. 반장님이 맞게 하셨습니다. 네.
2: 요거 삼각 요거
0: 네. 그렇죠. 삼각으로 하면 되죠. 제주라
1: 삼각으로 삼각. 했다가 두 번째는 두 개 삼각형 게 아니고 모자라요. 한 박자가. 근데 자꾸 늘고 싶죠. 제주라 이렇게 가고 싶죠. 제주라 밟은 6박자.
0: 다시 한번.
3: 제주
0: 한 번은 삼각을 다 해주고 한 번은 하나 두 변만
2: 다섯 개
0: 하나 둘만
2: 네
0: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1: 네 뭐요?
0: 바꿔가면서 삼각과
1: 두 번 두 박
2: 두 박자
0: 두 변 삼각 두 변 삼각 두 변 네 이렇게
1: 숨 쉴 사이가 없어요. 돌릴 새가.
0: 그렇죠.
1: 자꾸 느긋하게 더 네. 가려면 다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0: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2: 이렇게 딱 가고 싶습니다. 거기 딱
1: 딱 가고 싶으면
0: 네. 오늘 가지 워낙 마세요. 가시, 네. 가시면 똑 떨어집니다.
1: 다른 집으로 가요. 예. 네.
0: 다시 제주라 시작.
3: 제주라 한라산
0: 그다음 그렇죠. 님 따라 오른 산자
3: 님 따라 오른 산
0: 그다음 철 따라

0: 아시겠죠 이제. 이제는 박자 틀리면 안 돼요.
1: 네. 네.
0: 이제 틀리시면은
1: 독창 한 분 한 분씩 독창을 시켜요.
0: 아니.
1: 네.
0: 아니지. 그게 그건 아니고.
1: 그건 아니고요.
0: 이제 틀리면.
1: 뭐예요? 네.
2: 상금 주세요.
1: 뭐 하실 거예요?
0: 아니. 그냥 안 하겠습니다.
1: 네. 틀릴 리가 없을 거예요.

0: 잘하셨어요.
1: 잘하시네요.
0: 네네. 네. 자, 이제는 감정을 좀 넣으셔서 감정을 덩 딱 쿵 따 덩 딱 쿵 따 감정을 좀 살리셔서 하세요.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얼씨구나 넘어갑사 스리 스리 스라. 네, 감정을 좀 넣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0: 들렸어요. 다시. 널 멍시멍 넘어갔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제주라. 네, 제주라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널 멍시멍 널 멍자.

0: 혼자.
1: 널 멍시 넘어
0: 다시 한번 널

0: 하셨어요. 네. 한 분씩 해볼까요? 한 분씩, 한 분씩.
1: 되죠?
0: 왜 안 되세요? 자신감 없습니까? 그렇게.
2: 틀릴까봐.
0: 틀림 틀렸죠, 뭐. 쉬운 거 것도 아니고. 자, 먼저 어미란 선생님부터.
1: 저부터?
0: 네, 저부터.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자.

0: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1: 반장님부터.
2: 집에서 예, 100번 연습했지만 목이 샜습니다.
3: 어머니, 괜찮아요.
1: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0: 100번씩이나 하셨어요?
2: 했습니다. 그게 목이 샜습니다.
0: 아니, 근데 100번씩 하시느라고 다른 거는 하나도 못 하셨어요.
1: 괜찮아요.
2: 나와보니까 예. 네. 잘 못한다.
0: 예, 네. 괜찮습니다.

0: 잘하셔서.
1: 잘해.
2: 잘하셔서. 연습 너무 많이 하셔서.
1: 널멍심엉.
2: 널멍심엉.
1: 선 음이 너무 올라가 붙었습니다.
0: 아,
1: 널멍심엉. 자,
0: 널멍심엉.
1: 자, 다시 한번. 널

0: 쥐와 멍, 멍자가 같은 의미예요. 널멍시멍, 널멍시멍.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1: 널멍시멍.
0: 넘어갑서까지.
1: 예. 널멍시멍, 넘어갑서.
0: 네.
2: 왜 멍이 올라가죠, 자꾸? 예,
0: 그러니까.
2: 널멍시멍.
0: 널멍시멍.
1: 올라가, 어, 그치. 널멍시멍.
2: 멍? 멍 아니고. 널멍시멍. 멍 내려가세요. 아, 그냥 같은 음입니다. 같은 음이에요.
0: 같은 음이에요.
2: 근데 느낌은 널멍시멍.
1: 널멍시멍.
2: 그렇죠.
0: 넘어.
1: 넘어.
0: 시멍 넘어. 시멍. 시멍. 자.

0: 널멍 쉬멍 하지 말고 쉬멍
1: 널멍 쉬멍
0: 너무
1: 널 다시 널멍 쉬멍
0: 그렇지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널멍 쉬멍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1: 일선을 한다는 게 저절로 네. 그렇게 됩니다.
0: 아이 그렇게 그 잘 공제하셔야 돼.
1: 널멍 쉬멍 널멍 쉬멍
2: 그러니까 멍을 자꾸 일부러 멍멍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널멍쉬멍 그리고 얘기 이야기 하시듯 널멍쉬멍 널멍쉬멍 쉬멍
0: 쉬멍
2: 쉬멍
0: 쉬멍
2: 쉬멍 하면 올라가잖아요. 널멍쉬멍 너 그냥 널멍쉬멍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 그냥 이야기 그냥 얘기해 보세요. 널멍쉬멍
0: 널멍쉬멍
1: 널멍쉬멍
2: 그렇죠. 그 음으로 가요.
1: 널멍쉬
0: 널멍
2: 널멍쉬멍 널멍쉬멍
0: 쉬멍 쉬멍 쉬멍
2: 널멍쉬멍 쉬멍
1: 널멍쉬멍
0: 아시겠죠?
1: 예, 자, 알았습니다.
0: 옆에 분?
3: 네? 네. 연습 잘 못해가지고.
0: 100번 못하셨어요?
3: 못했어요.

0: 그냥 놀러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1: 놀멍심멍
0: 넓멍
2: 심멍 옆에 소모카 감기 끼 있어 목소리 살라요.
3: 아이고 저도 감기 걸렸어요.
2: 걸러는 보고 싶네.
3: 네.

0: 네. 네. 감기 걸리셔도 뭐 잘하시나요?
1: 개구했습니다.
0: 아, 개구했습니까?
1: 소리.
0: 저도 피아노를 겨우 쳤습니다.
1: 내 힘이 없으니까.
2: 놀멍시멍이 어렵나 봐요.
0: 네. 음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박자가 좀 있어서요. 네.
0: 그 다음 또. 뒤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0: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1: 네. 네.
2: 100번 했겠다, 내 서로.
0: 아, 200번 하신 것 같아요.
2: 그래요?
0: 네. 반장님 100번 하셨는데, 네. 소리가 다 가셨잖아요.
2: 잘했으니까 양백번 했지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옆에.
2: 우리, 꼬매.
0: 네.
1: 아, 안 됩니까? 어째서?
2: 같이.
1: 그 왜요?
0: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그 학생분은 어떠셨어요? 이게 좀 어렵나요? 오늘 첫 시간에 배우시니까. 예. 그러면 예,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럼 다 합창으로 다 같이 하시고요. 그 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1: 네.
0: 그 그래도 놀멍시멍 그래도 방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놀명 설명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놀멍시멍
1: 놀멍인데 놀멍시멍 나가요.
0: 그래서
1: 놀멍시멍인데 놀명시명 이렇게 잘
0: 그렇게 나가잖아요.
1: 네네네.
2: 놀멍시멍 넘어간단 말이겠어요.
1: 그럼요.
0: 그렇죠.
2: 바쁘게 해서.
0: 네.
1: 심 너.

0: 얼매 얼매 쉬매 쉬매 이런 말이에요.
1: 네. 널멍 쉬멍 쉬멍 쉬멍.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름길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악보를 보면 저는 저기에다 딱딱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아니 저는 뭐 저도 기억력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저기다 적었을까요? 여러분은 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을 똑같은 음이다.
0: 맞아요.
1: 밝혔어요. 부채질 하지 마시고 보세요, 선생님.
0: 맞습니다.
1: 그렇죠. 같은 네, 음.
0: 같은 음이라고.
1: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네. 장단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빙채기 운능구려 여기 네. 장단이 두 장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부분은 한 장단을 빼버리고 아리 아리 들어가십니다.
0: 운능구려 하나 둘 이렇게 운능구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리 아리
0: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네. 너무 잘 배우셨어요.

0: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어째 이렇게 잘하시지?
1: 그렇죠.
0: 기다리게. 어,
1: 그다음에 네. 한 분이 빠뜨렸죠. 한 네. 분이 그렇죠.
0: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1: 네, 한 분이 빠졌어요.
2: 누가?
3: 해요.
1: 왜 어.
3: 네. 네, 하라고.
1: 아니 이분이 빠졌잖아요, 선생님이.
0: 기억코 시키는구나.
3: 해야 됩니다.
1: 아니 이영아 선생님 안 불렀잖아요.
0: 그렇지. 아 제가요.
1: 네.
3: 이.
1: 자, 이영아 선생님 노래 듣고 두 분 예. 준비하세요. 네. 함께 부르셔도 돼요.
0: 저는 무슨 길?
1: 네, 우리 학생분들도 빠뜨리지 말아야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함께 따라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기회 있잖아요. 듣고.

0: 잘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하셔야죠.
1: 잘하셨어요.
0: 그럼요. 안 하셨다면 또 후회하실 뻔했죠.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답니까?
2: 네.
0: 예. 오늘 그 제주알이랑 좀 어려워요. 장단을 지키기가. 그래서 또 오늘도 역시 아유, 너무 잘 배우셨죠? 즐거웠죠?
3: 예, 예. 즐거웠어요. 예.
0: 유영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제주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리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재는 왕한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 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자리에 앉고 서청재는 아버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청재는 지난번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을 사과하고 정 사장으로부터 출판 계획에서 아버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책임감과 인품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때 종업원이 왕아 씨와 고부인, 육부인, 림부인을 모시고 개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향기가 퍼지고 화려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격식적인 인사와 소개를 나눈 뒤 왕아 씨가 자리를 배정했다. 고부인이 앉고 그 뒤를 이어 서청재가 앉으며 왕아 씨의 정면에는 육부인과 림부인, 아버가 자리했다. 문가에는 리리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푸짐한 반찬이 차려지고 고부인과 육부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청재에게 집중됐다. 서청재는 낯선 여성 손님을 만나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왕아 씨가 미리 의자 다리를 걸어놓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에게 다가가지만 서청재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을 보였다. 림부인은 서청재를 살짝 살핀 뒤 미소를 지으며 아버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부인은 북방 호텔로 두 분 청재가 바쁜 와중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한 뒤 먼저 건배를 제안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 서청재는 세 분의 미녀가 상해에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 사무실에서 덮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에게 반찬을 떠주고 예전에는 상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상해 사람인데 작은 월병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군촌에서 자랐으며 하북과 동북 강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자신이 상해에 처음 왔을 때 파슬리와 양파 가게에서 한 당황한 실수를 얘기했다. 고향에서는 대파를 한 묶음씩 사지만 상해에서는 일전에 파슬리 3송이만 팔고 또 상해 사람들은 파슬리를 오직 생선 요리에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이 친구 집에서 파슬리를 먹어버려 큰 소동을 벌였던 일화를 전했다. 서청재는 웃으며 상해 방식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세 분의 미녀가 말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직접 건배를 제안했다. 왕아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세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왕아 씨에게 건배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야기만 이어간 점을 반성하며 직접 건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는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또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림부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와 42여 년 만에 만나는 설렘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챙겨야 한다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림부인은 웃으며 아버가 대표로 왕아 씨와 한잔 마시는 것을

제안했다. 왕아 씨는 자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보가 따로 마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떨어져 앉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서청재와 아보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보는 크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 서청재는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지만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림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보는 왜 그렇게 서청재가 무섭냐고 물었다. 림부인은 아보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자신이 겁먹었다고 속삭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아보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리리는 밖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머리와 손톱 손질을 모두 마쳤을 때 갑자기 식당 관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청재와 아보, 왕아 씨 일행이 곧 식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리리는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리는 미용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정말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소환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식당에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리리는 큰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물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안심시키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왕아 씨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진원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렇게 깊은 원한을 맺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왕아 씨의 인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변호했다. 소아는 구체적인 상황은 리리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재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상해까지 왕아 씨를 찾아왔지만 왕아 씨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연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리는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왕아 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소아는 콧소리를 내며 무정무이한 곳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녁에 식당에 가는 것은 단지 서청재와 왕아 씨를 만나 술을 같이 마시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계속해서 만류하며 잘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답했다. 리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용사도 계속해서 아무리 손봐도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저녁 8시가 거의 다 될 무렵 리디는 급히 지진원 식당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는 표정을 지운 뒤 실내로 들어섰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총재와 여러 부인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로맨틱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안 된다고 거절했다. 왕아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수줍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며 로맨틱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북지방으로 가서 기획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무도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 갔고 상해 쪽에서는 아보 총재 일행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보는 웃으며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고 림 부인 남편이 조금 놀랐을 뿐 큰 일은 아니었다고 보충했다. 림 부인은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부인은 그만두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와 리리도 함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모두의 분위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길 중간 양옆이 온통 사막이었으며 운전사가 그곳이 청나라 때 금광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정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놀라며 안 된다고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육 부인은 림 부인의 입을 막고 빨리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웃으며 운전사가 계속 경전을 읽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차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속도는 시속 70km까지 올라갔지만 실제 속도는 최대 시속 20km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가 힘겹게 끙끙거리던 중 갑자기 언덕에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부인은 허벅지를 치며 정말 스릴 넘치다고 외쳤다. 림 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거의 울 것처럼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부끄러우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차가 코너를 돌자 다이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운전사는 예비 다이아 두 개만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차에 돌아왔을 때 림 부인은 차 안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림 부인은 아버 총재가 너무 과장했다고 말하며 정말 창피하니 그만해달라고 항의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어 림 부인의 남편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운전사와 아버는 급히 림 부인을 차에서 끌어냈고 림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었다. 림 부인의 남편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운전사가 앞바퀴를 확인했더니 아직 살짝 공기가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시 차에 타고 달렸는데 이제는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다. 속도가 70을 가리키면 실제 속도도 정확히 70이 나왔고 100을 가리키면 100 그대로 달렸다. 고부인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아버는 그 뒤에 차를 수리하고 림 부인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뒤 호텔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떠났다고 말했다. 류 부인은 옆에서 웃으며 정말 그냥 이렇게 끝이냐고 묻고 아무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때 아버는 리리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란 것을 눈치챘다. 아버가 이 디테일을 막 발견한 순간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오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리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서청재와 왕아씨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환이었다. 아버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리리는 뒤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듯 희귀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정업원에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은 미소를 띤 채 아버에게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는 세 분의 부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의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억력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근뇌보신환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땀이 와리 아니

0: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예.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에 건의보신 하나 들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올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시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내일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의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2: 한 통의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이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 마야시. 예, 12통 싸면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예, 배달 받으겠습니다.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끼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예,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이게 저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저 요새든 이게 그건 이때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이 이야기가 좀 어떻게 하는가?
0: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당약만 써서는 효과 못 보던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런 걸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산조인 이 약이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눅인게 쫓긴 것 같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솔직히 효과가 없다.
3: 잘 알았어.
0: 네, 기도 잘하시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0: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 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재에서 원지라든가 산소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이조신경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의해 보시고 하는 기운 싸다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허리도 있다니까 예쁜 방면에 있다니까 병을 이렇게 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0: 예,
2: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다 할까 매달 그랬다.
0: 예.
2: 그래갖고 이번에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간 사당했는데 또 열광 사당했는데 열광상 몇 통 쏜까?
0: 8가구도 드립니다.
2: 아, 연속광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분이 QCV에 또 9광 드립니다. 이랬다 하면 한 번 드립니다.
2: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내지 전화 모지 사달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제 이모지 배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0: 예, 다 배달.
2: 어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서.
0: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2: 예. 예,
0: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2: 아,
0: 예, QCV. 예, 8광 드리는데 9광 드립니다.
2: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0: 예,
2: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 이 당뇨 있으면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 다음에 고품도 나가고 피부만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0: 네.
3: 예, 이 어제 그래 그런도 소화도 해야 되지. 또 옆구리는 뭐 있는데 또 옆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3: 근데 이런 게 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내담합니다.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당 때문에 절박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콩팥이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란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1: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맨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 안정제 뭐 신장

0: 아니라든가 메톨롤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이제 빌려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1: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2: 무슨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2: 우리 고장이 좀 다문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가 네. 부마다 가지고 네. 뭐 자꾸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다 못 쓰고 지금 구입도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거 끝내 보수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0: 네,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부위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 꼴도 낀 것처럼 정신이 안 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 요정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이 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2: 좀 대답하다고 한다겠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 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예보신환 일반 건예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예보신환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이분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르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신마리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마는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밖에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해결할 때에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

0: 을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증후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요, 자궁암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팔만 시려서 뭐 약 마르시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双虚 네. 두 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워서 먹습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사경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적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벌써 예, 먹은 봐서 한달 후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만이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2: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도 없습니다. 저는
0: 네.
2: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네.
2: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지도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라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2: 근데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도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얼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단 두부로 하면 혓바닥이 살짝 이렇게 살짝 그래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게 절대로 싹 벗어서 소화용 인간 잘 된다.
0: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2: 네.
0: 우리 몸의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습, 네.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슬슬 하였어.
2: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윙,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윙, 소리,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윙, 소리 나면서, 네. 자지 못하겠을 때다.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 언덕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예 아픈다 저는.
0: 네.
2: 예, 그 증상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 약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3: 병이 이간 고고되고, 어느 1년은 반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0: 네.
3: 그래, 어디 믿어가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0: 그래서 내일에 강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어섰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랐던 게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든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이 좋았을 때다 결국 심장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
0: 알았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든 게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의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진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도 제가 기분도 좋고 눈은 오랫동안 뭔가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댄 것도 예, 다는 없어 나이제도 좀 여전히 연해지고 예, 어제 눈이 좀 좋습니다. 부인게 네.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네 이하고 전문이나 사귀었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해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네.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1: 생각. 알코올 중독이든 그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연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성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은 허영도 작사 작곡의 소꿉친구입니다. 세월 지나도 잊지 못할 소꿉친구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전성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 관광순례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흥경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관광순례 가락에 실려오는 고향 냄새 함께 느껴보시죠.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국입니다. 봄이 오면 상마들의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 조국 또한 희망과 사랑으로 만발하기를 축원하는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황산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사입니다. 언제나 부르고 싶은 고향,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리운 그곳으로 함께 발걸음하는 노래입니다. 병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최선수 작사 엄밀한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보세요입니다. 세상살이 얼음이 있지만 둥글둥글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노래합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광룡 작사, 리경도 작곡의 어화둥둥 동의가정입니다. 정단 흥경가라고 그러 화목한 가정이 평안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곡입니다. 안녕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문천찬 작사 남래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입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 베테랑들은 여행에서 최대한 현지 문화를 즐기고 적극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저 수박 겉 학기로 현지 문화를 접하는 것은 진정한 여행이라 할 수 없는데요. 더듬거리는 말이라도 나누며 현지인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갖가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 그 지역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오후 한나절 또는 저녁 시간에 큰 마음을 먹고 현지의 문화를 즐기면은 그곳 지역 사회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0: 그 당시에는 이미 출발한 택시를 말 그대로 젖먹 등 힘까지 다 해서 쫓았습니다.
1: 중간 가다가 막 산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막 널려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2: 근데 그곳에서 전장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외국인이에요.
3: 겁도 없이 좋아, 나 자전거 정말 좋아 그러고 타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4: 네, 그런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을 때는 그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5: 그 종이를 또 기계 속에 넣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6: 그런 고통스러웠던 게 또 여행에서는 아주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7: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만의 여행 이야기. 특별한

0: 마음만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풍경, 예상치 못한 만남, 문득 떠오른 고향 생각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입니다. 레행기 릴레이 코너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이 땅을 누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행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휴식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보이지 않은 실로 이어진 여행자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지도를 그리듯 이어지듯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동방의 베니스 정원의 도시라고 불리는 중국 강소성의 고도 소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 다음 여행지를 꿈꾸며 사는 여행을 사랑하는 김청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가워요. 저는 상해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이고요. 유명 관광지보다는 그 도시만이 진짜 일상을 걷고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작은 가게를 찾는 걸 좋아합니다.
0: 네.
1: 제가 다녀온 도시 중 가장 고요하고 깊었던 소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 네, 그랬군요. 근데 소주라고 하면은 뭐 락원이라는 별명답게 아주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소주를 선택한 계기가 있습니까?
1: 네, 사실 저는 현대적인 대도시들이 빠른 템포에 조금 지쳐있던 삶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소주는 느림이 미약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들었어요. 흰 벽의 검은 키와 물길을 따라 늘어선 옛 가옥, 그리고 100년 넘은 정원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도시에서 천천히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0: 네.
1: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은 골목에서 길을 잃으며 그곳이 호흡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0: 그 소주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네네. 소주는 장강 삼각주에 자리 잡은 2500년 역사의 고도입니다. 특히 명청 시대에 분성했던 전통 정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원만 9곳이나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물이 도시라는 별명답게 곳곳에 운하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방이 베니스라고도 불려요. 실크와 자수, 차 문화의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우아하며 여유로운 분위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명청시대에 번성했던 전통정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원만 9곳이나 된다고 하니 참 아주 멋진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은 소주의 풍경은 뭐 지난 방송 참여했을 때 소개했던 이 중경의 립체적이고 열정적인 느낌과는 정말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소주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것 있으면 들려주시죠.
1: 네네네. 일단 첫 번째 들려드릴 에피소드는
0: 네.
1: 저는 보통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절정원 대신 동리라는 수영에 있는 작은 정원 퇴사원에 갔어요.
0: 네.
1: 거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마침 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였는데요. 연못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한 시간 넘게 그냥 긴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0: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졸정원 대신 동리 그 수영에 있는 퇴사원에 갔고 이곳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뭐 앉아 있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1: 두 번째는 평강로에서 만난 할머니 차입니다.
0: 네.
1: 평강로는 옛 운하를 따라 이어진 오래된 거리인데 상업화가 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런데 골목 하나만 들어가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한 할머니가 작은 찻집 앞에서 차를 우리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호기심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신 벽자춘을 공짜로 주셨어요. 관광객들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노는 앉아서 쉬어가라고 하시는 손. 그 작은 차잔 속에서 소주의 진짜 맛을 느꼈습니다.
0: 정말 일행에서 예상지 못한 그런 만남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다면은 또 다른 에피소드는 어떤 것입니까?
1: 마지막은 온하우에서 뱃놀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네. 해질 무렵에 작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어요.
0: 네.
1: 으쌰공 아저씨는 거의 말이 없으시다가 강가로 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오래된 민노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0: 네.
1: 표준어도 젊은 사람들이 노래도 아닌 그냥 그 물길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소주는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살아온 공간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주의 정취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주에서 만난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외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상도 좀 궁금합니다.
1: 아, 네네. 소주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네. 마음을 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실크 자수 공방이 장인이신데 네. 그냥 지나가다 구경하는 척 들어갔는데 젊은 여성 장인분이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숨을 참으면서 하는 명상이라면서 한 시간 넘게 자수하는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손끝에서 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 도시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0: 이 화려함 대신 깊이가 있는 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소주에서 추천할 만한 여행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1: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평강로인데요. 메인 거리는 살짝 북쪽이지만 네. 옆 골목으로만 들어가면 100년 전 모습 그대로의 소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료원인데 절정원보단 작지만 훨씬 정교하고 사람이 적어서 천천히 감상하기 좋아요.
0: 네.
1: 세 번째는 소주 박물관입니다. 디자이너가 설계한 건물 자체가 예술이고 고대 실크와 자수 유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 산당거리 야경도 추천드립니다. 붉은 등불이 운하를 따라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마치 옛 시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 평강로, 그래요. 그 다음에, 류원, 그 다음 산당거리. 또 이렇게 멋진 곳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정 씨를 모시고 김정 씨의 소주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하면 아마도 먹거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소주에서 먹었던 음식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있으면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1: 아, 네. 소주 음식은 달고 부드럽고 신선하더라고요. 네.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건 소주식 탕면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국물 맛으로 승부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현지 아저씨들 사이에 앉아서 시원한 국물에 면을 후루룩 넘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0: 네.
1: 네, 그리고 튀김만두도 꼭 드셔보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 터져서 정말 황홀합니다. 디저트로는 꾸이화 당연스가 있는데 달콤한 기화향이 가득가득한 찹쌀 경단입니다.
0: 네.
1: 네, 중경이 맵고 열정적이라면 소주는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0: 아, 그러니 또 매 도시마다 음식 색도 아주 다르군요. 그렇다면은 이 소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소주 여행의 정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소주는 저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주는 도시입니다.
0: 네.
1: 중경이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보여줬다면 소주는 그렇게 극복한 삶 속에서.

0: 어떻게 실컷인가를 알려줬어요.
1: 네.
0: 뭐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도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위로를 받았어요.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김정 씨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0: 저에게 여행은 내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시간입니다.
1: 네.
0: 중경에서는 세계, 서두에서는 부드럽게, 도시마다 제 안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행은 제가 몰랐던 저를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재미있는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이 소주의 고즈넉한 매력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김정 씨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느린 물길 따라 좀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내게료행은 떠남과 돌아옵니다. 어딘가로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좋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좀 더 정리되고 풍부해진 기분이 든다. 더 먼 곳으로 갈수록, 더 길게 갈수록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더 크고 강해진다. 그렇게 돌아와 나의 집 현관문, 그리고 내 방문을 열었을 때 밀려오는 익숙함을 나는 진정 사랑한다. 모든 것이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준 듯한 기분이다. 내가 자유롭다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자유로워진다는 건 현실에 무심해지는 것이고 조금은 뻔뻔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하니까 후회도 미련도 없어야 한다.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든 운명처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생각하기보다는 느끼는 편이 현명하다.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향이 정해진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가능한 최고의 선택을 하려 한다. 최고의 선택이란 자신도 세상도 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이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로움이 쓸쓸한 거라고 생각한다. 내 가족,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혼자 자유로워 봐야 의미가 없다.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라는 제목처럼 막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는 열정으로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 달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울리지 않을 겁니다. 꼭 무언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책이 크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그것이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또 늘 그래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된 뒤 나는 무엇이 되었나라는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게 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데 정말 뭔가 돼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에 대한 저자의 태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유연합니다. 꼭 무엇을 얻으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닌 그저 여행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저자는 배낭을 한 번 또 한 번 어깨에 짊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인만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또는 정신건강을 위한 휴식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몰두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여행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오늘 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만의 인생을 정성 들여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연변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죠. 안홍천 작사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인생도 고향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류춘 작사 작곡의 여성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신나게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야겠죠? 경쾌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도 함께 흥얼거려 보는 거 어떨까요?

조용하고 정겨운 그곳, 초가집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류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흙내음 나는 마당, 푸르른 채소밭, 밤이면 등잔불 아래 펼쳐지던 가족들의 이야기로 사랑꽃 피웠던 그곳이죠. 지금은 멀어져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초가집의 추억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하루. 분명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 우울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어느새 또 찾아 나서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나의 하루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끝이 좋으면 결국에는 다 아름다워진다고 하죠.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스스로에게 이젠 작은 선물을 건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고요. 그게 바로 선물이 아닐까요? 오후의 끝자락에서 위로를 찾는 당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족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작품은 현청화의 단편소설 담비입니다. 집 및 화단 옆 벤치에는 언제나 고즈넉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길고양이가 있다. 이사를 온 지 5년째 첫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끔 보는 길고양이였으니 자그만치 5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란 털이 온몸을 덮고 얼굴 쪽은 흰 길고양이.

모양이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고 눈인사를 보내는 그 고양이가 하도 마음에 들어 두 아이는 내게 제발 고양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졸라대고는 한다. 엄마도 어릴 때 고양이를 길렀다 했잖아. 딸의 부르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찌 어릴 때뿐이랴. 불과 6년 전만 해도 나는 한꺼번에 12마리의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는 광적인 애묘인이었다. 그런 내가 고양이를 기르는 일을 잠정 중단한 것은 담비라는 이름을 가진 한 길고양이 때문이었다. 담비는 내가 혼자 무역리를 벌려서 제일 바삐 돌아칠 때 우리 집으로 왔다. 외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줄근하게 피를 맞고 있는 노란 고양이를 본 나는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 고양이도 내 연민의 눈빛을 알아챘는지 조심조심 내 뒤를 따라왔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집 밑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몸을 돌려 고양이를 품 안에 안았다. 그렇게 그 고양이는 나를 따라 집으로 왔고 그날로 담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담비는 온순한 성격이었다. 내가 목욕물을 받아 목욕을 시켜도 순순히 몸을 맡겼고 대소변은 꼭 화장실에서 보라는 내 어눌한 제스처를 금세 알아들은 듯했다. 그러던 담비가 앓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콧물만 흘리던 것이 반나절이 지나자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다. 서둘러 근처 동물병원을 이송했고 수의사는 장염이니 점적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주사를 꽂는 동안에도 담비는 거부하지 않았고 수의사도 이렇게 온순한 고양이는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담비는 노란 물을 토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담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뒷다리가 힘이 풀리는지 배변 위에 주저앉았다. 나는 또 한 번 담비에게 반신욕을 시키고 토사물들을 정리했다. 일이며 드라마이며 뒷전으로 하고 나는 담비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신경을 도사렸다. 담비는 갔다. 이튿날 아침 동물병원에 한 번 더 가보자 하며 새벽녘에 어렴풋이 족잠이 들었을 때 일이었다. 귓전에 야옹하는 처절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내가 펄쩍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담비의 몸이 차츰 식고 있을 때였다. 작은 경련을 몇 번 일으키다가 담비는 굳어갔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다. 동트는 새벽녘 거스름한 원룸 안에서 나는 사람을 믿고 사는 한 연약한 생명이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참담하게 쓰러지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져 버렸다. 고양이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고 고양이는 그리 취약한 동물이 아니라 확신한 게 문제였다. 담비처럼 바깥 생활을 오래 한 큰 고양이는 갑자기 거주 환경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에 걸리기 쉬우며 그것이 치명적이기도 하다고 수의사가 주의를 줬건만 나는 귀뚱으로 들었다. 담비는 왜 하필 날 따라왔을까? 사람을 믿고 따라온 약한 동물에게 내 무지와 오만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었을까? 그 후 나는 다시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레이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0: 연비라는 이름은 그렇게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과 비밀의 대명사가 됐다. 내 젊은 날의 혹독한 신고식이기도 했다. 딸에는 집에 들어서서도 포기하지 않고 졸라댄다. 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된 다음에
1: 언제 어른이 되나요?
0: 글쎄다. 몸이 자라고 사고가 성숙되면 어른이 되는 걸까? 아니면

삶의 성장통을 겪어야 비로소 범사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걸까. 나는 두 아이를 방 안으로 손짓해 불렀다. 엄마가 얘기를 해줄게. 전에 담비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있었는데.

네, 현청과의 단편 소설 담비 보내드렸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감과 성숙함에 대한 날카로운 고백이 담긴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저자가 담비의 죽음 이후 과거의 작은 잘못들까지 뒤집으며 자기 반성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담비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결심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전승하려는 성숙한 태도로 읽힙니다. 이 글은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 조심스럽고 무거운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서광역의 단편소설 남편입니다. 아침밥이 적게 남았으니 점심에 뭘 더해 먹을까 궁리하던 끝에 만들기 쉬운 빈대떡을 빚던 나는 맛 다른 음식이라고 슬그머니 뒷말 오래비네가 생각나 점심에 오라고 전화를 했다. 남편도 나처럼 가끔씩 처남내가 생각나는지 아침 일찍 요즘엔 어떻게 사는지 하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믿고 빠진 항아리인데 돈을 주지 말아요 하고 꼬장 소리를 쳤다. 만날 때마다 돈을 쥐어주는 남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나였다. 못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괘씸한 오래비네다. 혈육지간에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는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불쌍하게 홀로 남게 되자 바로 데려다 돌보면서 공부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잘 살게끔 우리 초가집보다 엄청 비싼 뒷마을의 기와집에 세간을 내줬지만 잘 살기는 고사하고 지금 온촌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빈곤호인이 말이다. 빚어놓은 빈대떡에 콩을 쿡쿡 박아서 금방 고압 전기 가마에 앉혔을 때였다. 담장 밖으로부터 손잡이 뜨락도르 소리가 아닌 큰 뜨락도르 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큰 길로 지나가는 뜨락도르 소리가 아니었다. 과연 이런 천만 뜻밖의 상황이 어디에 있으랴. 앞면이 있는 동네 운전수와 남편이 뜨락도르 적재하면서 한창 미끄러져 내리는 송아지와

큰소를 조심히 받고 있지 않겠는가. 저짓을 하려고 아침 일찍 나갔구만. 자꾸만 일거리를 벌려놓길 좋아하는 남편을 곱지 않게 흘기며 거들어줄 힘나는 나는 그저 그 곁을 지키고

얼마 주고 샀어요? 큰 소는 5,000원, 송아지는 600원. 이제 새끼치기를 하면 소 장사나 한번. 두 소 잔등을 엇갈아 쓸어보는 남편을 주목하던 나는 그만 획 돌아섰다. 그리고 담장문을 쾅 닫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속고를 썰고 여물을 주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났던 것이다.

이제부턴 내가 농산일 하려니는 꿈도 꾸지 말아요 하며 마구 행악질 할 작정으로 시근거리기만 했다. 그런데 시간이 퍼구나 흘러가는데도 날 설복하러 들어오려니 했던 남편의 기척은 감감하지 않겠는가. 웬일인가 해 탐장문을 살그머니 열고 나가보았더니 이게 웬 조화인가. 남편과 소들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워낙 남의 일에 곧잘 발벗고 나서는 남편인 줄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뜸 짐작해댔다. 뉘네

0: 포도를 사다 준 것이 분명했다. 소를 안 키우게 돼 차라리 좋긴 했지만 지금 한창 운전수랑 소 임자랑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을 남편이 싱겁게 느껴지며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본래부터 깨끗한 걸 좋아하는 내가 뜨락도로 바퀴 자국이며 잠깐 머문 사이에도 잔뜩 싸놓은 섣동이 면을 말끔히 치웠을 때였다.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급급히 집에 들어와 전화기를 귓가에 댔더니 울먹울먹 해신 오래비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1: 누나 고맙소. 나 지금 가까운 강둑으로 소꼬를 베러 가는 중이요. 누나가 내게 돈 대신 소를 사주라고 했더구만. 누나 참 잘했소. 돈보다도 소가 낫소. 돈은 주는 대로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소야 설마 잡아먹겠소? 나 소치기를 잘해. 아무 때건 꼭 누나 운덕에 몇 배 보답할게.
0: 오래비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남편의 그 속내를 알게 된 나는 무척 놀란 나머지 감격스러웠다. 인심은 본인이 쓰고 그 공을 나에게 넘겨주는 고마운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러 상점으로 달려갔다.

네, 서광석의 단편 소설 남편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참된 도움을 줄 건가라는 물음을 따뜻하게 되새기게 하는 글입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아이 늦잠 깨우려고 다그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방과 후에는 숙제하라고 재촉하고 밤에는 세수하라고 재촉하고요. 하루 종일 아이 뒤에서 빨리빨리 외치는데 아이는 느릿느릿 행동해서 답답한 적 많으시죠? 숙제는 밤늦게까지 질질 끌고 뭘 하려면 망설이고 혈흘도 떨어져서 학습 상태가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훈육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며 재촉도 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아이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이의 시간 관리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어린이 시간관리 훈련 30일 만에 아이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4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징에 맞춰 실행 가능하고 지속하기 쉬우며 효과도 빠른 30일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느림보 습관을 버리고 자율성을 기르며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공한 이론적 설교가 아니라 실제 아이의 성장 상황에 입각했다는 점입니다. 시간 개념 부족, 행동 지연, 효율 저하라는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복잡한 육아 이론 대신 단계별 훈련 절차, 간단하고 실용적인 도구, 그리고 생활에 밀착된 훈련 사례를 담아서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를 지도해서 좋은 시간 관리 습관을 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촉하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고 학습과 생활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책임감과 자를의식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핵심은 30일 과학적 훈련 체계로 시간 관리 문제 해결입니다. 어린이 시간

관리 훈련의 핵심은 바로 1-2-3-고라는 훈련 방식을 구축한 것입니다. 1-2-5는 시간 개념 확립이고 3-5는 행동 속도 향상, 행동 정확도 향상, 행동 효율 향상을 말합니다. 이 훈련 방식을 30일 단계별 훈련으로 세분화해서 아이의 인지 법칙과 행동 형성 규칙에 맞춰 단계별로 시간 관리 능력을 익히도록 합니다. 맹목적인 훈련으로 인한 아이의 반발 감정을 줄이고 아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점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아이의 지연 행동의 본질이 게으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 부족, 명확한 계획 부재, 효율적인 방법 부족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책 전체는 아이의 자를 관리 의식을 자극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느끼고 계획하고 활용하도록 이끕니다. 다음은 핵심 내용은 1-2-3-고 4단계로 시간 관리 능력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립, 즉 시간 개념 확립으로 추상적인 시간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을 느리게 하는 근본 원인은 추상적인 시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분,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끼지 못하고 지연이 가져오는 결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책의 첫 단계는 아이에게 구체적인 시간 개념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간 측정 과제, 시간 시각화 게임 같은 쉬운 방식을 통해 아이가 한 가지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직접 느끼게 합니다. 양치질, 식사, 숙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게 해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전환시킵니다. 동시에 아이에게 시간 낭비와 시간 소중함의 차이를 알려주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면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리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마음속으로 시간 관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행동 속도 높이기로 느릿느릿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을 느리게 하는 문제에 대해 이 책의 두 번째 단계는 속도 향상 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모님이 흔히 사용하는 재촉과 꾸지람 대신 목표 분해, 시간 제한 도전, 긍정적 보상 등의 방법을 사용해 아이의 행동 동기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숙제를 작은 과제로 나누고 각 소과제에 합리적인 시간을 설정해서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별표, 보상표 같은 재미있는 도구를 사용해 아이가 과제를 빨리 끝냈을 때 즉각적인 호응을 얻게 합니다. 빨리 하는 것과 성취감을 연결시켜서 점차 느림보 습관을 고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 정확도 높이기로 대충대충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행동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많고 숙제의 오답이 많고 부주의합니다. 이 책의 세 번째 단계는 아이가 빠르면서 정확한 행동을 하도록 훈련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하는 중에는 세부사항에 집중하고 끝난 후에는 스스로 점검하도록 지도해서 엄격한 태도를 기릅니다. 숙제를 할 때 핵심 단어를 표시하고 과제 완성 후 검토하는 습관을 통해 부주의한 버릇을 고치도록 돕습니다. 효율이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질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효를 높이기로 자율적인 시간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최종 목표이자 1, 2, 3고의 핵심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에 세 단계 훈련 성과를 통합해서 아이가 시간을 계획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0: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일을 하도록 지도해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동시에 아이가 행동 절차를 최적화하고 무효한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학용품을 미리 정리하고 방과 후 시간을 계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과제를 효율적으로 끝내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해내고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책은 30일 훈련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3표일록이라는 독창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워 부모님과 아이가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시간표입니다. 매일의 생활과 학습 리듬을 계획해서 기상, 식사, 학습, 휴식,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둘째는 학습계획표입니다. 매일의 학습 과제를 세분하고 각 시간대의 학습 내용을 명확히 해서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별표 보상표입니다. 긍정적 보상을 통해 아이의 시간 관리 성과를 기록하고 적시에 인정과 경례를 주어 훈련 적극성을 높입니다. 넷째는 시간 일지입니다. 아이가 매일 시간 사용 상황을 기록하고 시간 낭비 지점을 복기해서 점차 시간 배분을 최적화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육아적 가치는 부모에게 힘을 주고 아이의 자율적인 인생을 만든답니다. 부모님께 어린이 시간 관리 훈련은 매우 실용적인 육아 지침서입니다. 아이의 지연 행동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표준화되고 따라하기 가능한 훈련 방안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육아 지식이 없어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끝없는 재촉과 내면적 소모를 없애서 부모 자녀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30일 훈련은 느림보와 부주의한 습관을 고칠 뿐만 아니라 강한 자율의식과 시간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아이의 평생 함께하며 학습 시절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일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경쟁력과 행복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시간관리는 아이 성장의 필수 과목이며 자율적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어린이 시간관리 훈련은 과학적이고 간단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에게 자를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습관을 버리고 효율적인 인생을 열도록 돕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통해 자율성을 배우고 성장을 얻으며 학습과 생활의 모든 도전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1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사람은 희망의 속눈이보다 절망에 속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제는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 속에서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굳은 뜻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혼자의 식사. 혼자의 식사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처량하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는 혼자 먹는 식사가 나름 행복하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맛을 즐길지 내 마음대로 결정지을 수 있는 혼자의 식사야말로 나만을 위한 하루의 선물이 아닐까. 집 식구들의 음식을 할 때는 실수할까봐 주로 해보던 요리를 하게 되는데 혼자 먹을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요리 연습이 될 수 있다. 간혹 새로운 음식을 해먹는다고 영양을 따져가면서 채소와 고기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별난 요리를 할 때가 있다. 한 입 먹어보면 맛이 이상해서 얼굴이 찡그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여 요리 솜씨가 느는 것 같다. 이 몇 년간 나만의 입맛에 따라 음식 메뉴를 정하고 맛을 보고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다. 온전히 내 손으로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은 자신과의 달콤한 대화 같기도 하고 음식 빛깔은 나의 삶의 열정을 닮은 것 같아 먹다가도 웃는다. 나의 반찬 접시는 예술이 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해온다. 누군가 나에게 취미를 물어오면 나는 선뜻 요리라고 대답하리라. 혼자의 식사는 자기 돌봄이다. 혼자 식사하면서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풍미를 탐구하는 것도 일종 향수이다. 혼자라는 공간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젓가락으로 집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먹는 일이 곧 사는 일이다. 일이 흥미가 붙으면 사는 일도 신명이 날 것이다. 12년 전 함께 생활해오던 남편이 없이 혼자 밥을 먹자니 고역이었다. 혼자 벽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니 왜 그리 눈물이 나고 서글프던지. 그때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 안 가서 밥맛을 잃을 때가 많았다. 색다른 음식이면 입맛이 돋을까 싶어 가끔 식당에 찾아가기도 했다. 혼자 앉아 꾸역꾸역 먹을 때 옆상에서 부부끼리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걸 보면 부러워서 채 먹지도 않고 일어설 때가 있었다. 부부간에 의논하며 채소 사는 모습을 봐도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느 하루 강둑길에서 우연히 사촌 언니를 만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남편이 돌아간 이후로 불면증도 생기고 밥맛도 잃어서 외롭고 서러운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라도 슬픔을 들키워 위로를 받고 싶었던 차 사촌 언니를 만나니 가슴에 보뚝은 터졌다. 간 사람은 갔고 산 사람은 어찌됐든 살아야 한다. 상실의 슬픔을 오래 안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 정신을 차리고 제부가 못다 산 못까지 사는 게 제부한테 미안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밥을 꽁꽁 먹고 힘내 살아라. 아직은 아들 딸 봐서라도 내가 맥을 버리면 안 된다. 언니의 말은 방망이가 되어 내 뇌리를 쳤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나는 하루빨리 비통 속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어제를 자꾸 떠올리며 곁에 없는 남편을 그리워하기보다 남편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남편이 있을 때처럼 열심히 즐겁게 살리라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혼자의 식사도 제대로 갖춰놓고 먹는 것이었다. 그때는 2018년 남편이 나를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그 후로 나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절로 행복을 찾아 후반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에 남편 곁에 가리라 속다짐했다. 남편에게 의존하던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핸들을 틀었다. 생각을 바꾸니 식당에서 혼자 먹는 식사도 자연스러워졌다.
지금은 간혹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 무엇을 먹고 싶으면 훌쩍 맛집으로 가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즐긴다. 자발적으로 혼자인 것을 자처하면서 밥도 맥주도 커피도 혼자 잘 즐기는 편이다. 혼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별 재미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다 정성 들여 집에서 요리한다. 이건 순수한 먹는 즐거움보다 내 삶을 그럴듯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자아위안이 가깝다. 스스로 나를 대접하는 노력이다. 밥상이 예쁘게 차려지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먹는데 고작 10여 분이 걸려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없더라도 나를 잘 대접하고 싶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보통 혼자 음식점에 가면 포장하겠는가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그 식당에서 나온다. 또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들어서면 몇 분인가고 묻는데 혼자라고 하면 칸막이를 설치한 1인 전용 좌석을 안배하기도 한다. 혼자의 식사는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에너지를 충전받는다. 혼자의 식사도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 어떤 일에 수고했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을 때 나는 나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스스로

0: 시대를 경례한다.
1: 작품을 토고한 날, 작품이 발표된 날, 원고료를 받는 날, 쇼핑을 즐긴 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라도 음식점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나에게 대접한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성취를 하고 나면 나는 의뢰 나에게 식사를 선물한다.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면서 나는 혼자의 식사로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허전함을 채워가며 그 속에서 고갈된 사랑을 얻는다. 혼자의 저녁 식사는 괜찮다. 이쁘게 담긴 육회 한 접시에 생맥주 한 컵, 거기에 국밥 한 그릇이면 온 하루 창작로동에 지친 피로가 풀려나가니 이 얼마나 좋은가.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기 머뭇거렸고 다들 동행이 있는데 혼자 앉아 먹고 있는 모습이 왜서인지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래 앉아 있어도 덜 눈치 보인다.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에서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가끔은 모멘트에 내가 먹는 음식도 올리면서 혼자 하는 식사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즐긴다. 혼자의 식사에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힘이 있다. 계속하여 글 한 편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 할머니는 허리가 곱고 사유가 명석하다.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는 인터넷 구매에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동년배들이 굳이 젊은이들처럼 힘들게 배우느냐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오히려 배움을 멈추고 늙음을 한탄하는 그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나와 함께 수영을 배웠다. 걱정스러워하는 수영 코치의 염려와는 달리 할머니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수영을 배우면서 오히려 나의 동작을 지적해줄 정도였다. 수업이 끝나서도 할머니는 수영장에 남아 좀 더 연습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수영에 관한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았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 배웠기에 할머니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했다. 할머니는 뭘 배우든 종례로 허투루 대한 적이 없었다. 하기에 할머니는 기왕 배우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한 매번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생활을 열애하고 뭐든 게으름 없이 배우는 할머니의 인생 태도는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엇이 자신감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만사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로년을 느긋하게 보내는 할머니 인생 태도는 줄곧 나의 본보기로 되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머니 모습에서 나는 진정 어떻게 해야 로년을 여유롭고 지혜롭게 보낸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할머니로 인해 나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할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한 만년을 보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2: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준비했습니다. 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우리 연길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연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준비했는데요.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화목하고 문명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모두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가요. 따뜻한 가정의 온기,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키워가는 일상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가요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내 기억이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학창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창들은 늘 언제 봐도 정답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임순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당신 바라기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며 간직하는 깊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속의 기다림과 사랑이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겼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낡은 병창으로 이어드립니다. 고유한 민족악기가 전통음악의 멋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요. 김홍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함께 들어보시죠.

1980년대에 장작된 김동호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기타 소리와 함께 소박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최산명 작곡의 내 고향 어설길 준비했는데요. 어릴 적 걸어 다녔던 고향의 어설길, 그곳에 깃든 추억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노래에 깊이 새겨진 가요입니다. 한미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에

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혼자서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잘해낼 수 있죠. 친구들의 손을 잡으면 용기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의 모험을 통해 큰 성장을 하는 꽃토끼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예쁜 꽃토끼예요. 먹이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우여곡절을 겪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이에요.
1: 네, 이야기는 혼자서 해내기 어려웠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 돕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며 친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꽃토끼와 친구들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봄이 되어 산골짜기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맛있는 산딸기와 오디 등 다양한 과일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고 신선한 산나물들도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는 엄마를 위해 맛있는 먹이를 먹으러 홀로 산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는 느리지만 꼭 따라오는 거북이 친구와 뾰족뾰족 가시가 특징인 고슴도치 친구가 함께 따라왔어요.
1: 꽃토끼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언덕에 다다랐어요. 언덕 비탈의 나무에는 노랗게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달콤한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꽃토끼는 너무 기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 우로 올라가 과일을 따려고 했어요.
0: 그런데 꽃토끼는 그 돌이 산 위에서 굴려내려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꽃토끼가 돌에 올라서자 돌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대로 언덕 아래로 빠르게 굴려가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도 그 돌 위에 탄 채로 함께 굴려가고 말았어요.
1: 큰 돌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꽃토끼는 물레방아 돌리듯 발을 힘껏 굴렸지만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따르던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힘을 다해 쫓았지만 굴러가는 돌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0: 그렇게 굴러간 큰 돌은 산 중턱의 다른 바위에 툭 부딪혔어요. 그 강한 충격으로 꽃토끼는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가 깊은 계곡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지르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꽃토끼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1: 운 좋게도 꽃토끼는 떨어지는 동안 절벽을 스치며 커다란 나무의 가지를 꽉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나무를 타는 방법을 전혀 몰랐고 가지를 꽉 움켜쥐고 매달린 채 힘껏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2: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1: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둘 다 키가 작고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꽃토끼의 발은 점점 아파나고 힘도 다 빠져가고 매달린 나무 가지도 점점 휘어져가 이제 곧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0: 그때였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갑자기 굵고 튼튼한 발이 뻗어 나왔어요. 바로 숲에서 살던 큰 곰이었어요. 곰은 다급하게 아래를 내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꽃토끼야! 어서 내 발을 잡아! 어서! 늦으면 위험해!
1: 꽃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둘러 곰의 굵은 발을 꽉 잡았어요. 곰은 부드럽게 꽃토끼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지친 꽃토끼를 돌보며 말했어요. 꽃토끼야,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먹이를 모을까?
0: 꼬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2: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위험했어.
0: 이렇게 꼬토끼는 거북이 고슴도치 그리고 새로운 친구인 곰과 손을 잡고 다시 먹이를 모으러 길을 나섰어요.
1: 내 친구는 손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한 아름다운 숲에 다다랐어요. 높은 산이 펼쳐지고 계곡에는 맑은 산물이 흘러가고 들판에는 온갖 색상의 꽃들이 피어있었어요. 나비들이 바삐 날아다니고 햇살이 살드는 언덕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있어 숲속이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0: 나뭇가지에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언덕 뒤에는 산나물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계곡의 습지에는 또 싱싱한 소초들이 가득하고 바위 옆에는 큰 버섯이랑 다양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1: 모두들 기뻐하며 각자 먹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꼬토끼는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계곡 습지에 자란 수초를 캐고 싶

0: 싶었지만 습지가 미끄러워 들어가기 겁났어요. 그때 거북이가 등을 내밀어 꽃토끼를 태워주었어요.
1: 또 나무 위에 과를 따고 싶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곰이 꽃토끼를 들어 올려주어 과일을 따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물을 뽑고 싶었지만 힘이 부쳤을 때는 고슴도치가 재빨리 땅을 파줘서 물을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도우니 모두가 정말 기뻤어요.
0: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꽃토끼가 가져온 대나무 바구니는 금세 맛있는 열매로 가득 찼어요. 꽃토끼는 바구니를 들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1: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큰 보석도 구했으니 정말 기뻐하시겠지?
0: 하지만 꽃토끼는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며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 거북이랑 고슴도치랑 곰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절대 구할 수 없었을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친구들 덕분에 정말 많이 할 수 있구나.
0: 그때 갑자기 숲속으로 으르렁하는 무선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숲 깊은 곳에서 나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꽃토끼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비웃듯 말했어요.
2: 토끼야, 또 만났네? 오늘은 혼자 있구나? 넌 오늘 내 정신이 돼야겠어.
0: 하지만 이번에는 꽃토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씩씩하게 서서 늑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1: 이번에는 예전처럼 너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말해두지. 나한테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 네가 날 해치려는 순간 친구들이 날 도우러 올 거야.
0: 늑대는 꽃토끼의 말을 듣고 얼굴을 굳히고 더욱 사납게 꽃토끼를 향해 덤벼들며 말했어요.
2: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친구가 있을 리 없어. 누구도 너를 구해줄 수 없어.
0: 하지만 꽃토끼는 이미 준비했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큰 나무 뒤로 피해 숨고 큰 바위 우로 뛰어올라 힘껏 외쳤어요.
1: 얘들아, 빨리 와줘. 늑대가 나타났어.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
0: 거북이와 고슴도치와 곰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먹이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늑대는 갑자기 네 명이나 되는 상대를 보더니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며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들은 그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1: 꽃토끼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늑대의 앞다리를 강하게 잡고 늑대가 아파서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 꽃토끼를 물려는 순간 곰이 달려와 늑대의 배를 세게 걷어찼어요. 늑대가 고개를 돌려 곰을 물려 할 때 고슴도치가 또 빠르게 달려와 늑대의 뒷다리를 찔렀어요. 늑대가 다시 몸을 돌려 고슴도치를 향할 때는 거북이가 달려와 늑대의 꼬리를 꽉 물었어요.
0: 그렇게 네 친구는 늑대를 둘러싸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용감하게 싸웠어요. 늑대는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다리를 절며 꼬리를 낑낑 끌고 산골짜기로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1: 나쁜 늑대를 쫓아내고 네 친구는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먹이를 가득 실은 바구니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줄을 맞춰 걸으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0: 한편 꽃토끼의 엄마는 집에서 숲길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때 멀리에서 꽃토끼가 열매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날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1: 엄마는 꽃토끼를 보고 기뻐하며 달아나가 꼭 끌어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커다란 버섯 하나를 꺼내 향기를 맡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얘야, 이렇게 많은

0: 고기를 네가 혼자서 다 구한 거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1: 꼬토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2: 아니에요, 엄마. 이건 거북이 친구랑 고슴도치 친구랑 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함께 구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었어요.
0: 엄마는 꼬토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꼬토끼와 엄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함께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0: 친구들, 오늘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기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위험에 처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꽃토끼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점차 친구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 나누는 행복은 혼자일 때보다 두 배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도 느꼈어요.
0: 친구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면 세상이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님이 반겨주는 학교 가는 길, 구름 따라 우리 맘도 도둥실 멀리 멀리 떠난다. 아빠 엄마 당부를 낭 맘에 새기고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

붕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단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 요청한 장촌의 명중이 서장승 주임이사가 어제부터 길태중이문진부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이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촌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이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늘로의 쌍쉐크라는데 이 주임이사 이 영예상을 먼저 수여받았습니다.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진찰해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으며 치유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각처를 받고 있는데 림상에서 보게 되면 현음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에 소갈, 흉비, 심통, 천식, 기침 이러한 말조의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폐경이라든가 폭루라든가 이러한 말조의 여성분들에게서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반복성이 강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병,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결절, 난소낭종, 유선낭종의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쌍고종이라는데 고혈압, 고혈치, 고혈당에 이러한 말조 병증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심장에 관계되는 심혈관에 관계되는 관심병이라든가 뇌혈관에 관계되는 뇌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달 25일하고 26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북경의 소문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분이 치료 범주를 놓고 본다 할 때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질환, 갑상선질환, 간담질환, 종양성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신장질병, 간담질환, 골관절 통증, 변비증,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궁창, 불안장애, 우울증, 지방간 사지절임증, 전립선 질환으로 늘상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저려나는 이런 병증,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사맥이 나른해지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0: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서 오후부터 문진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항반 문제로 인해서 이튿날 26일 오전까지 문진을 하니까 예,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오셨을 때에, 오실 때에 기회를 잡아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아, 오늘은 예, 기회를 잡아서 예, 길태중인문진부에서 최근에 소문을 놓고 있는 예, 강철수 주임이사를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끝에 주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1: 네.
0: 에,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에, 여기에 와서 문진을 하는데 에,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에,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풍이라든가 중풍으로 일으키는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그리고 한어로는 멘탄이란데 우리 민족은 민풍을 맞았다는 멘탄에 그리고 관심병에 이러한 심혈관계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중노년분들이 허리다리 아프고 사지가 드러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간담 비위장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결석, 신결석의 신적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 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폐염이라든가 기관지염으로 일으키는 기침, 오랜 기침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의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운전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불면증으로 엄청 많이 고생했거든요.
0: 예, 예.
2: 네, 그래서 여러 곳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았댔어요.
0: 네, 예, 예.
2: 그래서 이 기태중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 그런 박윤덕 교수님, 그, 그러니까 신경외과에 가서 보였댔어요.
0: 예, 예, 내과, 예.
2: 예, 예. 그래, 보였는데, 확실히 그 소문과 같이 박윤덕 교수님이 아주 세심하고 진찰을 잘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2: 그래서 중약 써다 먹었는데,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여지간에 잘 자고 있어요.
0: 예, 예.
2: 그래서 예, 한 번 더 써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0: 예. 네,
2: 예약이 가능하시죠?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시,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직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0: 예.
3: 예, 아이, 운동을 너무 해 그러지, 어깨가 아프지, 뼈가 자꾸 작아가지고, 여기 원장님께서 이쪽이 좀 유명하다 해가지고, 좀 예약을 할까 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3: 아, 됐습니까?
0: 예, 예, 예.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신다.
0: 예, 예, 예.
4: 저는 예, 그 몇 번은 원장 선생님 찾아가 봤는데 원장 선생님은 원자이란 틀이 없고
0: 예, 예.
4: 너무 딱딱하고 예,
0: 예.
4: 한 것들 개하는 게 정말 잘 되어준다. 계속
0: 예.
4: 병 매고 보는 것도 영 오래 보고 예, 자세하게
0: 예.
4: 보고 그다음에 이래 우린 조선족이 하나 잘 모아라 됐다니까.
0: 예.
4: 옆에 있는 신선생도 또 번역 잘해주고 예.
0: 예, 예.
4: 그래서 조금 몸에 생기면 그 원장 선생님 찾아봐 보기 쉽단 말입니다.
0: 예, 예.
4: 요즘은 또 무슨 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배가 불어가지고
0: 예.
4: 저녁에 잠자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또 원장 선생님 한번 더 찾아가 보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날씨가 더우면 내수가 없고 밥맛도 없고 맥이 풀리면서 걷기도 힘듭니다.
0: 예.
5: 이 방송 듣고 저번 주일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5: 예, 그래 오늘 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0: 아,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예, 저번에 기태 그 광고를 듣고 허리하고 관절이 몹시 저기 아파가지고
0: 예.
6: 저번에 한번가 침 맞았어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주사를.
0: 예예예. 예, 예.
6: 예, 그래 오늘 또 가려고 저기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도 이 관절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 주사 위험이 있으면서 밥 조금만 먹으면 배짱하네. 어제 우울로 자꾸만 이 식구물도 올라오고 어떤 때는 밥알도 꼴꼴다 올라오고 이래요. 예. 수태고사였습니다.
0: 그렇죠. 또. 예, 관료. 예.
7: 약도 많이 썼는데 해결을 못 받던 게 그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강 선생님 약을 지금 예, 두 번 썼는데 있잖아. 이 관절이 아픈 것도 지금 많이 써가지고 예.
0: 예, 예.
7: 그다음에 그렇게 배짱하고 밥을 먹으면 올라오고 이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소화돼서 속이 쑥 꺼졌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그래 예, 화요일 날로 예약해 주세요. 어제 복잡해서 미리 예약해야 되겠다.
0: 예예. 예. 화요일 오후에 오십시오. 예.
7: 예예.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오전에 오십시오. 화요일이니까. 예 오전에.
7: 오전에 예, 예.
0: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7: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8: 여러분이 관심병도 있고 이런 사람들 대단히 못하고.
0: 예.
8: 특히 전열성에서 소변 타수가 타서 이래서 전부 다부터 그 염지강 선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8: 근데 지금 뭐 다음 자는 것도 많이 낫고 지금 소변 타수 잤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지금 사람들 지금 기다린다 지금.
0: 예.
8: 네. 화요일은 좀 가장 예약하다고 한다.
0: 화요일이면 예, 오전에 오세요. 예.
8: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또 예약합시다.
0: 예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9: 그 저 박윤덕 교수님이요.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9: 예?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9: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세요.
0: 예.
10: 예, 제 어머니가 그전부터 허리 상황이 있어서 막 아프다고 일을 못했는데
0: 예.
10: 그전에 원장님께서 치료받았는데 효과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0: 근데 또 그 일이 많아가지고
0: 예.
10: 그 손 그 손을 탁 뜨면 허리 아파가지고
0: 예.
10: 지금 요즘에 또 원장님 보려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예. 고맙습니다.
0: 예.
1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0: 안녕하십니까?
11: 예.
1: 말씀하세요.
11: 예.
0: 예, 말씀하세요.
11: 예. 전번에 저 장촌 서의사 예약을 좀 먹어 썼는데 아, 많이 나가지니까 지금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예,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11: 예, 귀에서 좀 뭐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그 약을 좀 써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사졌어요.
0: 예, 예, 예.
11: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더 써볼까 하는데 예. 언제면 될까요?
0: 예, 오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오늘이?
0: 예, 예.
11: 아, 알았습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1: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네. 땀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 예. 강철수 선생님이요, 연락해 주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2: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방송에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치료해보고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 일어설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들어보이려고.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땀뿐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3: 예, 그 강철수 선생님을 한 번 더 보이고 싶어서 예약하려고 예. 전화했습니다.
0: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13: 예, 저번 주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팔 들지도 못하고 뒤로 가져도 가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한테서 진도 맞고 천약도 짓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0: 예.
13: 굉장히 예, 생각 밖으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팔이 예. 지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가 무겁던 것도 증상이 다 없어지고
0: 예예예 예,
13: 예. 예,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어떻게 확실하게 또 치료하기 싶어서 오늘 예.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13: 아, 그냥 가면 됩니까?
0: 예예예 예, 예.
13: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1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4: 예. 저는 평소에 위가 많이 아팠습니다.
0: 예.
14: 위가 아프니까 식후물에 자주 올라오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발작하고 하는데 병원에 가 치료해도 안 낫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4: 그랬던 중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천약을 세 번 쓴 것이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14: 그래서 저는 지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속도 편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14: 예. 예, 오늘도 저는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하겠습니다.
0: 예, 어서 오십시오. 예.
14: 예.
0: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런다.
0: 예.
16: 저는 감기 자주 걸리는 체질입니다.
0: 예.
16: 그리고 기침도 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또 자주 생기고
0: 예.
16: 어떤 때는 기침할 때 막 머리까지 아픕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0: 예.
16: 네, 이 밤에 대해서 박창호 주님 좀 잘하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그런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6: 어전에 예.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16: 몇 시부터?
0: 8시부터 문진합니다. 예.
16: 8시부터?
0: 예, 예.
16: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16: 건강하십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예.
0: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9: 저는 박상호 주임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9: 예, 심장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뭐 숨이 차서
0: 예.
9: 숨이 모자랐습니다.
0: 예.
9: 한 발짝도 걷기 바빠.
0: 어, 심했군요. 예, 예.
9: 예.

0: 방송을 듣고 저 박상호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0: 숨이 찬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제는 예,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안 차고 좀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
1: 예, 효과 좋습니다. 예.
0: 예, 오늘 또 가서 천약을 더 쳐다 먹을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에, 이 강철수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상소란 질병치료에도 특징을 보이지만 또한 결절성, 종류성 질병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이라든가 자궁지류라든가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에, 이분이 또 특점이가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려서 종약 탕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말이죠 반응이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서의 그 몇 가지 질병을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해 봅시다. 우리 현대의학에서의 경견종합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2: 무슨 뜻이죠?
1: 예, 그러니까의 목의 경하고 어깨의 견에 여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종합증을 말하는데 보통 임상에서 환자들이 증상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에 목이라든가에 목 뒤라든가 견갑골 구역에 견갑골의 뒤에 우리 어깨를 만지게 되면 그 보통에 불어난 이런 뼈가 나옵니다. 이런 부위가에 늘상 시큼시큼 아파나고 그리고 말이죠 뻣뻣해 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굳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2: 네, 제가 좀 그렇던데요.
1: 예, 그리고 네. 활동 저해를 봤는데 하나는 말이죠. 목을 말이죠. 움직이기 바쁩니다.
2: 네.
1: 고개를 말이죠.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옆으로 말이죠. 돌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런 활동을 할 때 말이죠. 이 아픔이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견종합증으로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곳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이 말을 빌어서 교대를 한다게 되면 줄이 쫙쫙 뻗치면 네. 아프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2: 맞죠.
1: 그리고 절이 나고 마비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냉해지는 말이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견종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목이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혹은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또 아픔이 또 나타납니다.
2: 네.
1: 두통증에. 그래,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방하는 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분들 속에서 말이죠, 이런 말이죠. 경견종합증이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말이죠. 평소에 주의를 돌리게 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네.
1: 보통에 방공실에서의 사업하는 분들 속에서 네. 이 병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공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말이죠. 자료를 작성하거나 말이죠. 일을 보거나 하는데 하루 말이죠 사업을 보게 되면 고정된 자세로 말이죠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단에 그 앉아서 사업을 할 때 자세가 말이죠 틀려지게 되게 되면 이 경견종합증이 잘 일어납니다.
2: 네.
1: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똑바로 앉아 있다가도 좀 피곤한 것 같게 되면 삐뚤썩이 앉아서 말이죠.
2: 네, 다리를 꼬고 앉죠.
1: 그리고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0: 학교에 학생들을 속여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세가 비교적 말이죠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가 일단은 말이죠 불량한 자세라 하게 되면 이 경견종합증이 말이죠 많이 인기됩니다.
1: 네, 측만도 많죠.
0: 예, 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견종합증을 놓고 보게 되면 1년의 병증이기도 하지만은 또 유발된 말이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병을 인기한단 말입니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인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견종합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들이 말이죠 증상이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서 그런가 하게 되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견갑골도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말이죠 잠들기 바쁘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잠이 들었다가도 또 아파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1: 네.
0: 더 심할 때는 이거는 말이죠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심장이라든가 폐장의 공능을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경견종합증은 물론 말이죠 생명 위험이라 말이죠 이런 것은 없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심장이라든가 폐장의 공능이 저하되게 되면 신수아이제, 폐수아이제,
1: 네.
0: 그러니까 심혈관 계통, 호흡 계통에 다 말이죠 쇄골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말이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주의를 돌리고 치료에도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하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지리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

0: 연구 개발, 성과 전화의 혁신 사슬을 힘써 연결해야 합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 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 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 쟁의를 해소하는 행정 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질의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 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 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곤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천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 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의 한 벼육모 온실. 김웅이 모판에 흙을 가볍게 헤치며 변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김웅이 처음 태흥촌에 왔을 때 마을의 각종 기초시설의 노화가 심했습니다. 천묘모를 개변시키기 위해 그는 주와 시로 여러 차례 뛰어다녔고 10년 동안 각급 자금 2천여만 원을 쟁취해 길을 닦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김웅의 인솔하에 마을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등흠 벼재배 전문 합작사 이사장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우리 태흥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모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0: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희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희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 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웅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1: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0: 기자입니다.
1: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저력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쿼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쿼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3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쿼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쿼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쿼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쿼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과 체육 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닝,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 축구훈련 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 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의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류빅 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류빅 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류빅 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 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에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 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 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 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 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2: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0: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1: 군촌시에서는 야간 경제 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 정경 혁신, 부대 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 경제의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차 전거 전문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1: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평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농업법 수정 초안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조항은 농촌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전과 삼권 분리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으며 아울러 식량 안전 신질 생산력 농업의 친환경 발전 도농 융합 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제청하여 처음으로 심의한 농업법 수정초안은 농업생산 경영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해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구한 불변 및 삼권 분치 시달에 관한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농업법은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돼 2002년에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으며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별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농업농촌 경제발전이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면서 농업법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농업법 수정초안은 도합 14장 14장 110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농업 농촌 현대화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중점 내용을 두드러지게 해 수정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농촌 토지 도급 경영 제도를 실시해 법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전과 장구한 불변을 보장하고 토지 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국가는 도급 측이 법에 따라 자원의 원칙하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토지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호하고 토지 경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수정초안은 또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 경영과 현대 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양식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면에서 수정초안은 국가 양식 안전 전략을 명확히 했는데요. 양곡 주요 산지의 리익 보상 기제와 양곡 생산자의 수익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식물관을 실시하며 다원화된 음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초안은 또 당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량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지지 보호 체계를 보완했는데요.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면에서 수정초안은 국가가 재정의 우선 보장, 금융의 중점 지원, 사회의 다원화한 참여라는 농업농촌 투입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강농해농 분농 정책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수정초안은 농업의 친환경 발전 장자를 단독으로 내와 절약적 집약적 재배 사육 기술을 사용하고 병충해 생물 예방 퇴치를 강화하며 생태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농업의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의 생태제품 가치 실현 기제를 점차 보완하고 농업면에서 오는 오염을 예방 퇴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수정초안은 또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내용을 보완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 완수 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미발달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의 주최로 양돈업 발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회는 양돈 능력 종합조절을 착실히 들어줌으로써 돼지 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고 가격의 합리적인 회복을 도모하며 양돈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능력의 과잉과 시장 공급의 관성 증가의 영향으로 당면 돼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운행 중이며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돼지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회복 상승을 가져오며 전반이 낮고 후반이 높아지며 좁은 폭의 파동을 보이는 연간 가격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생산력 감축 과제를 실질적으로 리행해 번식용 암돼지의 사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성하고 생산량 조절 예상 유도 산업 업그레이드를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돈업이 주기적인 변동을 줄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양돈업이 생산 능력 조절과 전환 및

0: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을 결부해 양돈업 관련 정책을 최적 화로 조정하고 돼지 종자업이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며 저단백질 사료 기술을 적극 보호하고 사육의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양동과 도축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축기업에서 정밀분할 및 재벌 가공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전 과정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통제를 틀어줌으로써 재방 과정에서 양돈업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수 보충 경작지 질검 수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성 경작지 보호 직능 조정 통일적 배치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보충 경작지 질검수 관련 사업 직책이 자연자원부에서 농업농촌부문으로 정식 이관됐고 관련 사업 성과도 동시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에 대한 당위와 정부 동일 책임 심사에 포함됐습니다. 전주농촌부문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긴밀히 연계하면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보충경작지 질 검증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경작지 질이 최저선을 지키며 식량 안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은 단기적으로 정책 업무 학습을 전개하고 골간 인원을 선발해 성급 전문 업무 강습 2기에 참가시켰으며 보충경작지 검수 관리 방법 성급 실시 방법 및 실시 세칙 등 정책 기술 부문을 문건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에서는 농객기 성급 전문가 등록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추천 개인 신고 공개 선발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여면주 보충경작지질 감정 전문가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등록된 전문가는 도합 35명으로 농학, 농업자원환경수리공사, 토지관리 등 여러 전공이 포함되며 길림농업대학, 연변대학, 성농업과학원 등 대학의 과학연구골관들이 참여해 전문 기술 역량으로 경작지의 질 감정 심사 사업을 정밀하게 지원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각 현실을 총괄적으로 지도해 전역의 보충 경작지 파악 조사를 전개하고 토지 구역별로 면적, 지역 위치, 경작지 생산 능력 상황을 확인했으며 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작성하고 동태적 정밀화 관리를 실시했으며 전성의 총괄적 경작지 질 관리 통제를 위한 정밀한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검수를 기다리는 보충 경작지 총면적은 2,600여 모인데 그중 도나시가 2,400여 모, 훈춘시가 240 모입니다. 네, 안도현 성문진 룡흥촌에서는 온실 체리 재배로 특산업에서 새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실적 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 산업 기지는 총 2천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열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룡흥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산업지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을 집앞 해서 우리 숙련된 일섬시로 돈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세기를 열어줬으며 향촌진흥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

0: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0: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0: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최근 보게 되면 농업 해당 부문에서 이 농작물 재배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해 우리 천민들이 인력 물력을 절약하면서도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맹경 기술, 심증 정지 작업, 보성 경작 기술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 주 농기계 관리본서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 우리 성에서 그 동북 흑토지 보호 경작 행동 실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네, 농촌부가 재정 발행한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 문서에 따라서 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 기술 실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0: 네.
1: 농업 농촌부 농업 기계화 관리사는 최근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기획기술지침 2026년판을 발행했습니다.
0: 네.
1: 이는 15차 5개년 계획기간 흑토지 보호성경작과 주요 작물이 대면적 단위면적당 생산량 제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0: 네.
1: 우리 성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길림성 2026년 보호성 경작 실시 방안과 2026년 길림성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기술 기획 지침서를 출범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번 실시 방안의 그 총체적 요구는 어떠합니까?
1: 네.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을 시찰할 때 네. 한 중요 연설과 주요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이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합니다.
0: 네.
1: 생태를 우선으로 이용과 보호를 결합하며
0: 네.
1: 안정 생산과 증산,
0: 네. 네.
1: 비용 절감과 효율 증진이 원칙을 견제하고
0: 네.
1: 조직 지도와 정책 유도를 강화하며
0: 네.
1: 정부와 시장 양측이 힘을 발휘하고
0: 네.
1: 농기계와 농예를 심도 있게 융합하며
0: 네.
1: 과학기술 지원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0: 네.
1: 기술 혁신과 메커니즘 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0: 네.
1: 보호성 경작과 식량 유지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행동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0: 네.
1: 실시 주체가 안정 생산과 증산이 전제하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0: 네.
1: 흑토지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정체적 요구는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6년부터 30년에 이런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한다.
1: 네.
0: 그렇게 되고 있죠. 올해 보호성 경작 실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요?
1: 네. 2026년에 우리 성에서 보호성 경작 임무 면적을 2,100만으로 하고
0: 네.
1: 기초 조건이 량화한 현실은 실정에 맞춰 향촌 단위로 일괄 추진하고
0: 네.
1: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며
0: 네.
1: 현 향급 고표준 응용 시험장과
0: 네.
1: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0: 네.
1: 작업 기준과 관리 기준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0: 네.
1: 이번 방안의 실시는 전성이 적합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옥수수 생산을 보호성 경작 보급 응용이 중점으로 하고
0: 네.

0: 콩, 유채 등 작물 생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1: 네.
0: 올해도 작물 대피복 변경 파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1: 네.
0: 보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1: 네.
0: 그리고 질량 감측 실시, 감측과 감축 평가와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전개합니다.
1: 네.
0: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작업 임무 면적은 78만 모입니다.
1: 그러네요. 성적으로 2,100만 모인데 우리 연변 주는 78만 모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네. 139.4만 무에 달하는 네. 보성 경작 임무를 완수하여
1: 네.
0: 원목표인 136만 무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2개,
1: 네.
0: 향급 응용기지 9개를 건립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현지 조사와 숫자적인 확인을 거쳐 최종 123만 무에 달하는 면적을 보조 범위에 넣었으며
1: 네.
0: 여기에 배치된 자금이 4,391만 요원이 됩니다.
1: 네.
0: 동시에 감축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선급 부문을 협조해 업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 네.
0: 1차에 달하는 조율 보고를 선급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8,764대인데
1: 네.
0: 지난해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1: 네.
0: 814대에 달하며
1: 그렇네요.
0: 정보화 전자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4,361대에 달하는데
1: 네.
0: 새롭게 증가된 수량은 826대에 달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농기계 보유량 그리고 검측 설비 우리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 주 그 보성 경작 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성 경작 실시가 우리 주 삼농사업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보성 경작 사업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서
1: 네.
0: 우리 보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촌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1: 네.
0: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성 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1: 네.
0: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위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는 2022년에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6년 사이 3.6배 늘어났으며
1: 네.
0: 그 면적은 139.4만 무에 달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1: 네.
0: 적게 밭갈이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1: 네.
0: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측에 따르면 보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의 량식 생산은 8년간 장성하는 추세인데
1: 네.
0: 2023년에는 생산량이 37억 근을 돌파해
1: 네.
0: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고 2024년은 38.32억 근,
1: 네.
0: 2025년에는 38.5억 근에 달하는 생산량을 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보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 번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보성 경작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1: 네.
0: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량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어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큰 기술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지불하고 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호성 경작에 체현된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1: 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보호성 경작 작업 보조가 전부 체현되었습니다.
0: 네.
1: 그 보조금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2,644만 여원, 그리고 2022년에는 네. 3,548만 여원,
0: 네.
1: 2023년에는 3,163만 여원,
0: 네.
1: 2024년에는 4,864만 여원에
0: 네.
1: 달합니다.
0: 네.
1: 그리고 작년 2025년에 체현된 자금은 4,391만 여원에 달합니다.
0: 그렇네요. 네. 그 왕량과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보화성 경작 실시 범위와 기술 모식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1: 올해는 실시 범위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술 모식에는 새로운 네. 변화가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째는 실시 범위입니다.
0: 네.
1: 전주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전부 락실했으며
0: 네.
1: 옥수수 작물을 보호성 경작 기술 보급에서 중점으로 놓고 있으며
0: 네.
1: 콩, 잡곡 등 기타 작물에 대한 보호성 경작 기술도 탐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는 기술 모식입니다.
0: 네.
1: 보호성 경작이 많이 덥고 적게 흙을 다치는 핵심 기술 요구를 여전히 견지하지만 올해는 명균 파종과 동시에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어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함께 지원하며
0: 네.
1: 품질 감측 평가와 고표준 통합 적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 네.
1: 작년까지는 심송 작업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네.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어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명경 파종한 밭에 추가 작업하였을 경우에만
0: 그렇네요.
1: 해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네. 있습니다.
0: 변화가 있는 만큼 네. 우리 농민들께서는 이런 변화에 꼭 중시를 돌려야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면 올해 보조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1: 국가에서 우리 성에 배정한 자금 총량과 각 현시 보호성 경작 임무에 따라 각지에
0: 네.
1: 보조금을 하달하며
0: 네.
1: 각 현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0: 네.
1: 자금은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사용합니다.
0: 네.
1: 첫째는 작업 보조금입니다.
0: 네.
1: 주로 작물 대피복 전제하에 민경 파종 작업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집회오면 작물 대 피복 정도 그 정도에는 부분 피복과 대량 피복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실시하는데
0: 네.
1: 작물 대 대량 피복
0: 네.
1: 즉 피복률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0: 네.
1: 무당 보조금 기준을 80원 이하로 하고
0: 네.
1: 작물 대 부분 피복
0: 네.
1: 즉 피복률이 30% 내지 60% 사이일 경우에는
0: 네.
1: 무당 보조금 기준을 50원 이하로 합니다.
0: 네.
1: 작물 생산량 제고에 유리하고 보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0: 네.
1: 실정에 따라 단일 항목 또는 네. 두 항목을 중첩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0: 네.
1: 기존 보조금 기준에 기초하여 무당
0: 네.
1: 25원,
0: 네.
1: 그중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은 무당 15원이 작업 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를 들면 명경 파종 한 가지 기술 모식만 작업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 50원 혹은 80원,
0: 네.
1: 그리고 명경 파종과 심송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이때도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0: 네.
1: 명경 파종과 줄갈이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0: 그렇네요.
1: 명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내지 105원 이하의 그 보조금을 향유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명경 파종과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서 65원 혹은 95원 이하 그리고 명경 파종과 심송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
0: 네.
1: 명경 파종과 줄갈이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0: 해소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내지 90원 혹은 220원 이하
1: 네.
0: 면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그리고 약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작물 때 피복률이 30%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향유받을 수 없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이 다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1: 꼭 중시해야겠습니다.
0: 네. 네. 주의할 점은 각지에서는 현지 작물 대피복 면 소경 작업 종합 비용과 기술 응용 기초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춰 단계별 작업 보조금 구체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올해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추행되게 하고 있는지요?
0: 네.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보조금입니다. 그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은 작물 대 대량 피복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1: 네.
0: 현급 응용 시험장 면적은 500모 이상으로 하고
1: 네.
0: 구릉 산지 실시 지역은 시험장 면적 기준을 적절히 낮출 수 있으며
1: 네.
0: 시험장 면적은 정상 기준이 60%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1: 네.
0: 각 현급 시험장에는 최소 한 개소의 기술 지원 단위 를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급 농기계 보급기관 또는 과학연구기관입니다.
1: 네.
0: 네, 중앙재정자금 지원 상한은 연간 15만 원입니다.
1: 네.
0: 그중 응용 주체의 기술 모델 최적화 완성과 시험 전개 지원 자금 상한은 연간 10만 원이고
1: 네.
0: 기술 지원 단위 지도 서비스와 포장 기술 훈련 등 자금 지원은 한 해에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향급 응용 시험장 건설 기준 지원 비용 기준은 각지가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확정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보조금을 실시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 보호성 경작 시행 효과 감측 지점 구축을 장려하며
1: 네.
0: 장기 감측 지점은 보호성 경작 고표준 직접 응용 시험장에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네.
0: 성급 보호성 경작 기술 지원 기관 한 곳을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 감측 지점별 감측 보조금 금액은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주로 연구기관이 시행 효과 감측 업무를 추진하고
1: 네.
0: 관련 감축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농기 부문에서 이 보호성 경작에 관한 사업 절차 어떠합니까?
0: 네. 우리 주에서는 성농업농촌청이 년간 업무 방안 요구에 따라 일찍 계획하고 일찍 준비하며
1: 네.
0: 일찍 착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1: 네.
0: 임무 면적을 신속히 분배하고 작업 임무를 재배 후 작업자에게 락실하여
1: 네.
0: 임무 면적이 확실히 락실되도록 합니다.
1: 네.
0: 이를 위해 각 현시에서는 범철 파종 작업이 종료된 후 면적금 사공 시 등 업무를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전주 업무 조정을 총괄하며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 네.
0: 주간 보고 형식으로 농업농촌청에 보호성 경작 실시 진도를 제출합니다.
1: 네.
0: 각 현시 농업농촌 농기계 주관 부서는 8월 31일 전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에 대한 검사 확인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보조금 결산은 보호성 경작 작업 상황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후
1: 네.
0: 현급 농업농촌 부서에서는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재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재정 부문에서는 제때의 보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네.
0: 기술 지도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비용도 제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0: 올해 보호성 경작 업무 상황은 11월 31일 전에 보호성 경작 실시 상황 업무 를 청결하여
1: 네.
0: 실시 면적 및 보조금 상황 집계표 성과 자체 평가 보고 장기 감축 지점 감축 보고를 서울농업 농촌청 성재정청에 제출합니다.
1: 네.
0: 임무를 미완료하거나 저가 완료한 현시에 대해서는 실정에

0: 따라 자금을 조절을 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보성경작 대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0: 네. 자금 보조 대상은 연관된 기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 네. 그리고 보성경작 실시 품질 감축 평가 주체이며,
1: 네.
0: 응용 시험장 보조 대상은 건설 임무를 맡은 주체와 기술 지원단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보조 대상은 각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자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보성 경작에서 지금 어떤 보조 방식이 따르고 있습니까?
0: 보성 경작 작업은 먼저 작업하고 후에 보조하며,
1: 네.
0: 먼저 공시하고 후에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는 해당 요구에 따라 보성 경작을 실시한 작업 현장에 대한 검사 검험을 진행하여 보조받는 면적을 확정하고 보조 대상 및 보조 금액을 정한 후 7일간의 공시를 거쳐,
1: 네.
0: 의의가 없을 경우, 네. 최종적으로 보조 면적, 보조 금액과 보조 대상을 확정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기지 보조는 현급 농업 농촌 농기수관 부문에서 심사한 후 재정 부문에서 직접 자금을 지불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축 지점 감축 비용은 현급 농업 농촌국 농기수관 부문과 기술 지원 단위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현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해당 부문에서 기술 지원 단위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이 자금은 어떻습니다?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지요? 보성 경작 보조 자금.
0: 네. 보성 경작 작업 정황에 대한 검험이 끝난 후 현급 농업 농촌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검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체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재정 부문에서 곧 보조 대상에게 보조 자금을 체현하게 됩니다.
1: 네.
0: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축이 비용도 제때로 바로 체현됩니다.
1: 우리 주에 지금까지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올해 성에서 락실한 우리 주 임무는 78만 무인데, 네. 이미 122.42만 무를 완성하여,
1: 네.
0: 목표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4개, 향급 응용기지 3개를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동시에 올해에는 도나시와 활용시의 감축소 2곳을 증가하여,
1: 네.
0: 모두 3곳에서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9,120대인데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356대에 달하며,
1: 네.
0: 올해 정보화 감축 설비 안장 수량은 3,459대에 달하였습니다.
1: 네, 이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우리 촌민들이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0: 네, 보성 경작 기술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을 하려는 농민들이나 조직에서는 우선 보성 경작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 자금 면적을 신청해야만이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서는 길림성 조직, 길림성에서 하달한 임무에 따라,
1: 네.
0: 표준을 락실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농민이나 조직에서는 계약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험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1: 네.
0: 험수는 원격 감축하기에 원격 전자 감축기를 놓아야 하며,
1: 네.
0: 험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일부 농민분들이 보성 경작을 하고 있지만,
1: 네.
0: 그 가운데 중요한 환절인 심층 정지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러면 서출에도 영향을 주기에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1: 네.
0: 수분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묘치 심층 정지,
1: 네.
0: 가을철에는 가을철 심층 정지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심층정지 작업에도 보조가 따르기에 희망컨대 농민분들은 심층정지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농기계관리기술본소 농기계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보성경작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농가들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